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된다, 이 말인데, 누구한테나 다 닥쳐오는 이런 일이죠.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 약을 소개해드립니다. OTC라는 거는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 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 자모로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쓰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처방약은

0: 국약 비전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쥐었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예, 남색으로 된 거 있어서. 예.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이래서 OTC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국, 지금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약국도 귀했죠. 예.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 OTC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위 보신 환우는 OTC 약이면서 국약 기준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또 불안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 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위 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황제 근중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근내보신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컴파츠를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주소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콩팥이나 간이나 비장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근내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자면 한 10매까지 아깝구나 해야 된단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기하고도 진기한 비싼 약정들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의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초과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불고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이 공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대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도 이제 내객사 온 후부터 대꼬리 뿌뿌하네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걸 가끔 후두드러면 머리에다가 그 소리가 나옵니다.
0: 네. 네.
2: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럽지 않나 가슴 떨림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알깁니다. 이 알수가.
2: 예, 그리고 너 전에 전립선을 이래, 방소변이 자꾸 소변을 한번 보다 하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씩 누가,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배 당김에서 이래 아프던 게, 건네보시면 아무것도 와, 고백 다투 들어두고 서면 보는 게 이전보다 영시 온다.
0: 예.
2: 그러니까 다음 자자는 사람 내게는 이 효과도 어째 더 먹자고 내 좀 다 닮았다간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 예.
0: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의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예, 건너보세요. 내동세입니다. 예, 내동세 남자동세인데,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고, 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소변 많이 내보시는 거,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던데, 대낮에도 그렇던데,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는 거 자기도 들었는 뭐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한 게 이제 45일 썼는데, 그에 밤에 소변 4번 다 써보는 게 여기서 3번이나 2번, 만에서 세 번 보고 보통 두 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지 선생님.
0: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3: 예,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던데, 혈압들이 정상 돌아온단다. 약을,
0: 이렇게
3: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제가 먹고, 여 시간 먹고, 다, 대세 때 한 번 먹기 이롭단다. 올라가야 간단다, 선생님.
0: 아, 혈압약이?
3: 예, 혈압약 두 번씩
0: 먹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
3: 예, 혈압 조절 용서하신다고, 약용, 고개가 다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고, 그렇게 내보고 말하라는 게 있지. 그래. 이 약 더 쓰겠다, 더 싸겠단다, 오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런 그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실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땅 두저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우리 아저씨 나신 살 걸렸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어지럼 쓰이나고 정시도 안 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노선혈선염이 심해서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의 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야기 확실히 용도 쓴다. 그냥 한 거리에 어지럼증이 나던 게 우선 이렇단다. 그리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것도 우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신기하게 소변이 우선은 맥 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것도 조금 이렇게 나가고 맥이 없이 뒤로 나가던 게 소변 시원하고 우선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콕 다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기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그래서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여기까지입니다. 예.
4: 예.
1: 네.
0: 네.
4: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대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큰 우대 활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 경제적으로 문제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응가양이 평형을 잡자면 위는 높고 아래가 냉한

0: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중초에 와서 이 한기가 뭉치다 할 때는 우리 멕시코 밑이 항상 퇴직하고 배꼽줄을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디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디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집에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다발성도 이제 핵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0: 네.
2: 이 분위기가 지나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계속 머리 의지했고 거리 휴닝하고 그래서 수준으로 비해서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좀 지금 느낌 뭐 아침에 좀 불씨 바짝 나오고 그래서 좀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방송에도 심지어하고는 관계없지요.
0: 그 좋아집니다. 이하고의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점점 더 좋아집니다.
2: 계속 웃어서 계속 가서 당구 가겠는데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생명도 다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도 다 됩니까요?
0: 이 약은
2: 이하는 혹시 뭐 또 활동은 없습니까?
0: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은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담문하십시오.
2: 네, 501-2797이
0: 501-2797.
2: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전문 이 상러시아한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꿀꺽꿀꺽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이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맘다 쩍하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 보신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평형을 찾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혜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리용국 작사, 리용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리는 이 노래는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곡은 방준 작사 박성공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의 온기를 전해준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영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홍범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입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의 사

가운데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선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 측에서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 승급한 혈배강어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황진수한 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약곽을 본다 할 때 앞뒤면에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앞면에는 황진수한 타이 뒤면에는 혈배강.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별하기 쉬워라고 소리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달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타에는 한곽에 698원입니다. 그래서 한곽에 9g짜리 큰 알로 댕깁니다. 예, 왈지. 그래서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6곽 사는 분들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냥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10곽 더 드리고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15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침구려법이 따라갑니다. 침구 8번 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인데는 침 맞는 환자분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사고나 날까봐 그래서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네, 안전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립니다. 제가 고대 침구려법을 개발해내가지고 서링에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협심증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약이죠. 그래서 10곽에는 10곽 더 드립니다. 한 곽에 398원입니다. 그리고 20곽에는 40곽을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거기다 침구가 8번 따라가고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 혈배강은 20곽부터 드리는 게 있습니다.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오늘이 딱 결정하는 분들이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그리고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예약해야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치면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자문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황진수한타에 들어있는 부양황우탕 역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펜토르 거김에서 소개하다시피 부양황우탕이란 거는 우리 그 진구이올리 거김에서 나온 겁니다.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로부터 중풍 치료하는 처방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부양황우탕 한 가지, 그다음에 그 이짝에 또 한 가지 그런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이 또 한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 이외에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할 때 항상 무식이 있는가 하면 주도적으로 치료하느라 너무 세게 그러게 되면 사람이 기혈도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의각도에서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첨약이라면 자꾸 써봐도 별로 적가면은 효과 보는 것 같은데 후에 가서는 점점 못해지고 왜서 그런가 이것이가 그 처방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에 꼭 전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부양황우탕 오래 쓰므로서 기혈이 많이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걸 우리 생각해서 또 기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한타이가 좋다는 게 뭔가 부양황우탕도 있겠지만 쇼슈밍탕 그것도 중풍을 치료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첸정산이라는 게 또 들어갔습니다. 이 처방이 첸정산이라는 거는 주약이 머리 긋자기 신경 긋자기을 수복해주는 작으로 봐야 봅니다. 예, 그리고 빠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중풍 치료하는 약들이 빠전탕을 보통 거두지 않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중풍 치료하는 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기혈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빠전탕 들어가서 四君子汤, 四物汤 합해서 빠전탕이랍니다. 하나는 기를 보충해준 네 가지 약, 그 다음 하나는 四物汤이라는 건 피를 보충해준 네 가지 약.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예,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병도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이 황진수한타의 본신과 약과에다 직접 명백하게 썼습니다. 편탄 후연와르라고 소리. 편탄 반신 못 쓰는 거. 예, 그다음에 중풍 탄환. 예, 이런 분들을 후연 회복해 준다. 예, 이런 약이죠. 예. 그럼 부양 황후탕 본다 할 때 이거는 청나라 때 유명한 이런 그 위이 있습니다. 위이란 거는 황궁에서 전문 황제를 병받으려는 이사죠. 예, 왕칭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칭런이 쓴 책이 이림개초라고 있습니다. 예, 이림개착. 예, 그래서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이런 중풍 후유증을 치료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가 우리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양황우탕 이 이름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간부터 반신이 막 절에 나거나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가서 반신이 말아야 되거나 이것이가 오른쪽 왼쪽 이것을 우리 중에서는 각기 50% 5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로는 우정 우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오 같이 합해서 10이다. 그럼 100이죠. 그래서 이것이가 기실은 오른쪽 왼쪽을 평행하자면 예, 그 모자라는 50%를 빨리 회복해줘서 평행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부양 양치를 먼저 돌가셔줘야 됩니다. 양기가 모자라게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양 환우란 건 50%를 회복해준다 해서 환우 그러니까 반신을 못 쓰는 거 그 50%를 회복해준다 이런 뜻이죠.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예, 이 혈배강 그 무스겐가 하고 황진산다에 같이 여서는 쓰는 환단다.
1: 네.
2: 예, 나는 이거 옛날에도 써봤습니다. 먼저 2년 전에 예, 써봤다가서 약이 끊겨서 네. 다시 나오.

0: 수시를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0: 예, 그 약용 좋습니다. 혈배강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황진선 타이도 두 개 같이 써놓으니까 종합성적인 약이거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나는 원래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이 그런 노공사에서 이미 왔다 합대단에 선생님들과 진단 다 받은 게 이
1: 네.
0: 네, 그리고 신당도 엄청나 빠서리, 항상 가슴이, 아, 가슴이 켜오고, 뒷담들이고선도 켜오고, 이, 마지막에는 뭐, 이빨 것은 다 아픕대다.
1: 네.
0: 그리고 이, 피해도 나는 결절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예, 그리고 이, 그런, 무슨 얘기일까, 그, 위궤양이도 있고, 그 네. 다음에는 그, 담낭염도 있고, 이랬습니다.
1: 네.
0: 무슨 종합병원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이게 이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1: 예.
0: 예, 내 선생님께서 이 효과는 정말 선생님을 만나서부터 내 이렇게 생명을 구하고서리 예.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1: 예.
0: 예, 지내 맥이 없어서도 이 숨이 차서도 걸기도 바쁘고 이 내 솔로도 어떤 내 내발짝 소리에도 막 놀랄 때도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지내.
1: 네.
0: 예, 그런 게 무슨 문소리나 무슨 전화소리나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놀라고 이래든지 나는 선생님한테서 친구도 하네 그 무슨 게인가 달걀도 하는 약도 쓰고 그래갖고 한 게 지금 신당도 용서화됐길래 하나도 놀라지 않지.
1: 맞습니다. 예, 이건 우리 그 황제내경의 사람 다 나온 겁니다. 특히 이런 그 자꾸 놀라거나 울적거나 이거는 사람 심장 거기에 그 한 방울의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의 혈하고 정맥의 혈이 자꾸 심장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래 바뀔 때마다 그 한 방울의 피는 항상 거기에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방울의 피 안에 사람이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라는 게 뭔가 싫은 사람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가 잊어버린다고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뭐 큰 일이 생겨서 시기 놀랐댔거나 예, 이럴 때마다 요 한 방울의 피를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이샹 그러니까 시양 가족설이 그거 병 치료한다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리로는 뭐인가 우리 그 허공에 떠 있는 물체 기실은 우리 생달걀 예, 보게 되면 그 달걀 노란자씨가 중간에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이런 치료하는 게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주게 되면 예, 특히 이런 우울증이라면 있거나 게다음에 정신질환 좀 있거나 게다음에 자꾸 이렇게 놀라거나 예, 이런 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특히 또 어떤 분들은 예, 뇌위축이라고 와서 뇌위축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치매 끝작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제가 그걸 또 알려드립니다. 요거 약을 잡을 때 약을 잡을 때 꼭 그 노란 깨거나 그 생달걀 노란자실을 같이 이래 잡수게 되면 효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0: 예, 내 다른 데서 예, 치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만 약이라는 약을 다 써봤지.
1: 예.
0: 예, 낫지 못해서 그랬던 게 내 선생님한테서 진단받고 그 방법을 같이 이래 하니 친구도 하니 한 게 야, 이래서는 효과 볼 줄 누구 알았겠어.
1: 그렇습니다. 약 먹는 거 다 이게 관건이 있습니다. 예, 그 중점 딱.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 부모가 말했는데 아, 어머니 한 장으로는 아, 정말 맛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제 그게 아예 맛이 아예 나오는가 그것이 그 딱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래 나는 정말 좋습니다. 나는 해서 몽땅 다 갈라 터질 때까지
1: 그렇죠. 예, 예.
0: 예, 고개 싹이 어서는 이롭지 다시 재발이라고 아야지 머리에서부터 땀이 탕탕탕탕 떨어져서 딱 머리에서만 떨어집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이게 그래고 나무요, 이래 불편하다 말입니다. 예, 또 맥이 떨어지네, 어쨌든 미숙미숙거리네, 힘들고 이래던 게 예.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올 여름에는 지금껏은 어떤 가을이 돼도 예, 까딱 그 이롭습니다.
1: 네.
0: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아이 그런 놀라던 것도 어떤 사람이 이래 좀 대단해지고 예.
1: 네.
0: 네, 나도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1: 맞습니다.
0: 나는 오늘 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이 칼라처럼 서고 있는 사람이란다.
1: 네, 예, 예. 예,
0: 그래도 요새는 신경도 다 온정되고 예,
1: 그렇지.
0: 이롭습니다. 영 이렇게 예, 자연스러워지고 예, 영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1: 네.
0: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내 항상 선생님한테 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 예.
0: 정말 이래 예. 모든 환자들도 예. 이렇게 선생님.

0: 인디 가서들 그럼 진단 받아보면 절대 너무 정확히 나쁘지 않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약을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0: 맞습니다. 나도 그래. 지지 구분기를 많이 돌다가 서리 이제라도 내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예. 치료를 잘 보고 건강 찾았으니까 또 이래 이번에도 활동 영 좋았을 때다. 예.
1: 네,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예, 공당 측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0: 맞습니다. 약을, 예, 그래, 또 살려고 한다, 예.
1: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예, 전화 이내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1: 네.
3: 네.
1: 예,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는 저기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느니 네. 저기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예,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이래 폭풍습성 이래 심장이
1: 네.
3: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도 받고 저한테는 예, 이 갑상선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1: 네.
3: 옛날에 어렸을 때 이 갑상선이라는 명 이름은 모르지만 어차피 이게 옛날에는 이거 다 예, 돼지병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항상 좀 맥이 없고 이래 이런 증세가 많이 이렇게 생겼댔습니다.
1: 네.
3: 예, 그러면서 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1: 네.
3: 또 약이 효과가 예,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1: 예.
3: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숨이 차고 병이 발작한 다음에 막 어떤 데는 입에서 막 피가 더하고 이런 증세가 있으면서 예, 까무러치는 이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예, 정말 안개라 급할 때는 막 열림도 불러보고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 이런 약도 다 써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래 간이나 이 비장이나 다 커져서 예, 복부까지 왔댔습니다. 예.
1: 네.
3: 그러다 보니까는 이래 관절 두 다리가 예, 부끼면서 아파나고
1: 네.
3: 예, 정말 듣고 싶은 생각도 예, 어차피 있었다 말입니다. 너무 네. 고통스러우니까는 예. 그러던
1: 네.
3: 참에 정말 안개라 이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비록 약을 써봤는데 정말 많이 정말 예, 영 내가 피부고 뭐 그렇던 것이 영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예, 병원에 가서 이래 진단을 확실하게 내고 중독하게 이래 침구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니 정말 안 선생님이 이 약과 이 침구가 결합돼서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이 된 것만인가에
1: 네.
3: 그거 같이 예, 썼는데 지금은 어떤 애 쓴지 몇 달 된다 예.
1: 네.
3: 예. 그래가지고서 이 우리 집이 지금 보면은 예, 용 높습니다. 5층이 되는데 옛날에는 저분 심해서 계고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 네.
3: 지금은 약을 쓴 이후에 보면은 자기 모르겠어 단숨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정말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아니 저절로도 어떤 때는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막 듭니다.
1: 네. 네. 네.
3: 혈압도 또 높고 이래 되는데 혈압도 엄정돼가지고 혈압약을 얻으니
1: 네.
3: 몇 달째 끊어봤습니다.
1: 네.
3: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한 것이 간하고 이 비장이 다 이렇게 예, 좋아졌다는 걸로 결과 나왔단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예, 힘이 나고 맥이 없고 그렇던 것이 지금 보면은 진짜 자기 모르게서만 나와서도 예, 걸음걸이가 아주 좋고 이럴 정도 되다 말입니다.
1: 예.
3: 아니, 정말 약은 예, 진짜 정말 도와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런 활동이 좋은 게 있다니까네. 그 기술체험에서리
1: 네. 예, 예.
3: 네, 계속 어떻게 약을 먹을 예산입니다.
1: 좋죠.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예. 크게 합니다. 예. 예.
3: 그렇습니다.
1: 예. 예.
3: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이런 그 슬로우를 본다 할 때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거 주도를 넣고 그 다음 호수하는 걸 보조적을 하고 이런 짝으로 하는데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단삼삼칠 홍화 천숑하고 타월을 약 처방이 너무 좋지요. 예, 근데 우리 여기서 본다 할 때 진천조시 보게 되면 예, 진여가 주약의 성황치입니다. 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를 대량 쪼올렸습니다. 120g씩 이렇게 넣는 거 대단히 많이 넣죠. 보통 우리 뭐 처방에 한 번에 몇 g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는 황기를 대단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한 방면에는 이런 혈전을 빨리 녹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천여우가 당구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혈외방하고 근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이 두 가지 약은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네.
4: 저는 혈외방 약을 먹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정말 구한 것 같습니다.
1: 예.
4: 이 혈외방 쓰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전약에 네. 황진산 타이를 같이 쓰니까 나 더 정신합니다.
1: 예, 그렇지.
4: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내 축도 있고 항상 혈압도 높고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4: 이 약 쓰나부터는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이전에 한 일도 전 다 생각은 나고 이렇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압이 온정치 못하고 계속 혈압이 높고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게 우울증이 심하던 게 불쌍히 부위가 됐습니다. 치료도 많이 하고 이거 이별 치료도 하고 약도 뭐 광고 약이 좋다는 건 다 써봤습니다.
1: 네.
4: 그래도 잘 낫지 않아서 이 혈병왕 쓰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친구를 몇 번 하니까 나 일관하게 인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 네, 어머님 명품 왔지 않습니까? 여기 네. 황진산 타이 안에 천정산이라는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정산이가 주약이 얼굴 그 자글로 약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 거김에 신경계통 그 주위에 낀 가래들을 빨리 녹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의할 때 설명드리다 했는데 우리 지금 보통 중풍이란 반신 못 쓰거나 얼굴에 그 마비가 오거나 이게 다 신경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경은 통하는데 신경 거김에 이런 가래가 깨가지고서 그 신경 전달이가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중에서는 주약에 그 신경 수복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되죠. 거기면 제일 중요한 약재가 백부자라는 겁니다. 바이푸즈. 여기면 바이푸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 이 처방이가 면풍 맞은 분들한테 또 특별하게 좋죠. 예.
4: 그래요. 그 약을 쓰면서는 친구로 같이 하니까.
1: 네.
4: 친구가 어찌나 효과 빠른지.
1: 네, 당연하죠.
4: 옆에서는 선생님 친구를 따로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4: 예, 지금 황진산 타이 이게 너무 효과 좋아서 우대에서 올 때 내 오늘의 약을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우리 우대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4: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땅구이라는 거는 호수에 통로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호수할 때 이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 땅구입니다. 그리고 황치가 결합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주요라는 게 진천조시 주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요가 여기면 치사, 천숑, 타월, 홍화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피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특히 이런 천궁이라는 약재는 싱치호수 기를 잘 통하게 해주고 호수해주고 타월이라는 약재하고 홍화라는 약재가 전문 혈관 안에 이런 혈전들을 녹이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조시요 깨거나 쉬어

0: 띠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는 띠룡입니다. 띠룡이 우리 치우인이라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지렁이. 지렁이는 전문 그 땅 속을 깊은 곳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깊은 곳에까지 병의 그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래 이끌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지가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 운동 공능이 잘 안 되거나 이걸 회복해주는 데 엄청 좋은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띠룡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감에 말씀드린 그게입니다. 중약 처방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을 다 고려해가지고서 나온 것이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띠룡이가 피를 많이 상할까나 우리 여기에 빠진 탕이 스우탕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우탕이라는 기실은 네 가지 약재. 이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 이거 대표 처방입니다. 뭐 다른 약 가지고 뭐 이거 뭐 이런 대체하겠다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이죠. 그래서 네 가지 이런 약재가 뭔가 당귀, 천숭, 바이설하고 숙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물탕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쓰우탕 하게 되면 중이들은 다 압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결합됐고 그리고 한 방면에는 대부분 우리 중풍 반신불수 이런 분들은 심장에서 머리에까지 피를 잘 공급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작을 또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또 들어갑니다. 혈배강은 전문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심장을 잘 뛰게 해줍니다. 이래가지고서 머리에 그 다음에 손 발끝에까지 피를 잘 공급되게 해주고 특히 혈배강은 이때까지 우리 여기 연변에서 경영하면서 심장 주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주자를 안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심장이 막 바쁠 때 우리 주심활하고 개체하면 단선디활 입에다 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돌든 작은 문자를 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이약 안에 단선 37, 천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인차 효과를 볼 수 있죠.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여기 기혈 보충해주는 빠진 탕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주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찾아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침구려법이가 들어가서 경락이 막힌 거 빨리 열어주면서 약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고배나는 것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5번째 시간입니다.

굶주리고 지치고 헛옷만 입은 군대에게는 무연히 뻗은 설살이 가장 준엄한 시련이 아닐 수가 없다. 도로는 설산에 영혼이 잠들고 도로는 계속 전진한다. 설산과 붉은기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았고 인류가 대자연을 전승한 상징일지도 모른다.

0: 이튿날 새벽 서너 시쯤 부대는 설산으로 출발하였다. 양주정에 이르러서야 동이 텄다. 부대는 여기서 잠깐 모였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도 뒤따라왔다.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알록달록 각가지 색깔인데다가 사람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전사들은 오늘 설사를 넘기 위해 보따리 속에 간직해온 옷을 모두 꺼냈다. 노익한 국민당군 군복도 있고 토호를 쳐서 얻은 옷도 있었다. 물론 호덕밖에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양식 배급도 변변찮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많고 물자가 적어서 사람마다 고추 두 개 혹은 자그만 생강 한 덩이를 받은 것이 다였다. 하지만 부대는 사기가 높았다. 아침에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앞서간 홍군 사탄이 어제 이 신령이 깃든 산을 넘어 드웨에서 홍군 사방면군 일부와 무사히 만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었다. 마치 뗄나무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지핀 듯 사기는 순식간에 불길처럼 훨훨 치솟았다. 부대는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다. 리소도 힘이 났다. 게다가 아침에 고추를 넣고 끓인 국을 두 사발이나 먹었더니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사람들이 산에 오를 준비를 마무리하는 사이에 주왕종대 앞에서 서통립과 사각제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통립은 양가죽 두 장과 새끼를 들고 사각제를 쫓아가고 사각제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자꾸 뒷걸음질하였다. 서통립이 소리를 지었다.
1: 어서 어서 입게.
0: 그러자 사각제가 말했다.
1: 아, 됐어요 됐어요. 나 싫다니까. 싫어. 사탈보, 자네 구멍으로는 안 된다니까. 아, 싫다고 싫다고.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 응?
0: 사각제가 이리저리 몸을 피하자 사통립이 뒤에서 쫓았다. 사통립이 약이 올라 소리를 쳤다.
1: 사탈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안 입는다 소리를 하나, 응?
0: 구경을 하던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고원했다.
2: 어르신, 입으세요. 입으세요.
0: 신랑이가 계속되자 휴양년 사람들이 나와 사각제를 둘러싸더니 다짜고짜 양털 한 장을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장을 등에 댄 다음 새끼로 튼튼하게 매주었다. 서통님은 그제야 웃으며 대호 속으로 돌아갔다. 두철주와 리소우도 모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람들은 주의 사항을 듣고 나서 한 줄로 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두철출은 리소우가 한결 밝아 보이자 마음을 놓았다. 길에는 어디나 풀이 무성하였고 온갖 들꽃이 피어있는 것이 여느 산과 별다른 데가 없었다. 바람이 시원해서 오히려 기운이 났다. 전사들은 신이 나서 산 노래를 불러제끼었다. 두 시간을 넘어 산허리에 이르자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보는지라 세상에 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있나 하고 신기해하였다. 눈 쌓인 곳 가까이에는 어디를 할 것 없이 요초농이라는 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불같이 새빨간 꽃이 마치 하늘을 감싸듯 여기저기 띠를 지어 피우는데 새하얀 눈과 어울려 산뜻하고 선명하였다. 잎이 넓고 커서 연잎처럼 생긴 풀도 있었다. 자그마한 노란 꽃이 참 고우았다. 전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롭게 느껴졌다.

0: 느껴지었다. 태양의 높이 떠올랐다. 밝은 햇빛이 눈 쌓인 봉우리를 비추자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리 소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배정동지, 이게 눈이라네요. 정말 굉장해요. 도철주가 사방을 둘러보니 과연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멋진 경치였다. 뭉게뭉게 떠있는 흰 구름은 햇빛을 받아 백옥처럼 보이었고 끝없이 이어진 새하얀 봉우리들은 저마다 어여쁜 자태를 뽐내었다. 구름으로 드러나 있는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흰 구름을 이고 있는 봉우리도 있었다. 리소우는 눈을 한 줌 쥐고 먹으면서 말했다.
1: 아, 이 산이 어디 오르기 힘듭니까? 신령님이 산이라고 허풍을 떨더니
0: 하지만 곧 거무충충한 구름 안개가 나타났다. 주위가 흐릿허브해지더니 조금 전까지 보이던 눈 쌓인 봉우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찬 기운이 싸늘하게 몰려오고 전동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눈발이 날리면서 우박이 마구 쏟아져 내리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대우를 뒤덮었다. 도철주가 등짐에서 우산을 꺼내 리소후에게 씹어주려고 했지만은 우산은 펴자마자 바람에 휘말려 날아갔다. 리소우는 얼굴에 눈을 가득 뒤집어 쓴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덜 떨었다. 이불을 꺼내 머리부터 감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숫대야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도 있었다. 우박이 떨어지자 북 두드리듯 세숫대에서 쟁강쟁강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었다. 도철주는 리소우의 짐에서 작은 회색 담요를 꺼내어 접은 남 끈을 꿰어 망토처럼 소우에게 씌워주었다. 괜찮아 소우, 조금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 어? 말라리아는 무엇보다 추위를 피해야 했다. 헌데 어제 청이강을 걷는 데다가 오늘 찬바람까지 맞자 리소우는 금세 병이 도지고 말았다. 리소우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 이리저리 휘청거리기도 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처럼 뜨거웠다. 소우, 또 열이 나나? 어? 아. 리소우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리소우의 총과 쌀자루를 자기 어깨에 맸다. 그리고는 리소우를 붙들고 힘겹게 걸어갔다. 산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걸음마다 푹푹 빠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점차 대호에서 뒤처졌다.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한옆으로 비켜서 걷느라 더 힘들어 보였다. 전진하는 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하는 수가 없었다. 철추의 겉옷은 눈이 녹아서 젖고 속옷은 땀에 젖는 바람에 어느새 군복이 후줄근해지고 말았다. 이때 옆으로 지나가던 대호 속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1: 혹시 도철주 동지가 아닙니까?
0: 도철주가 옷소매로 얼굴에 맺힌 물기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흩날리는 눈보라 속으로 허리가 구부정하고 키가 커다란 사람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헛겹 회색 군복 바지는 흠뻑 젖은 데다가 까만 헝겊신도 물을 먹어 반들거리었다. 모태똥이었다. 호위병들은 누른 기름 헝겊을 모태똥의 머리 위에 펼쳐들고 우박을 막아주려고 애를 썼다. 바람이 휘몰아치자 흥급히 날리며 미친 듯이 펄럭거리었다. 모태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다. 그런데 두 걸음 다가가 다시 고개를 돌리었다.
2: 뒤에 말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태우고 가세요.
0: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호위병

0: 이 마부를 불렀다. 마부는 갈기에 걸음을 잔뜩 매단 부르마를 끌고 다가왔다. 끊임없이 내리치는 우박이 싫은지 마른 고개를 쳐들고 자꾸만 울부짖었다. 도철주는 리소우를 겨우 말에 태웠다. 그는 리소우도로 얼굴을 잘 감싸고 말갈기를 꽉 잡아라 이러고는 말 곁에 바싹 붙어서서 걸었다. 둘레는 금세 어두컴컴해지었다. 마치 밤길을 걷는 듯하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우박은 20-30분쯤 쏟아지다가 잦아들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곧 짙은 구름이 걷히었다. 하늘은 씻은 듯이 맑게 개이었고 동쪽에는 봄꽃처럼 아름답고 요염한 붉은 해가 걸렸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눈보라의 우박까지 쏟아지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었다. 이제 협금산 최고봉이 보이었다. 희미한 구름 속으로는 눈 쌓인 높은 봉우리가 아스라니 솟아있었다. 산등성이의 작은 절이 하나 보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채워둔 망간이라는 장대가 그 곁에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승리를 눈앞에 둔 것처럼 기뻐하였다. 산꼭대기가 바로 앞인데다가 비탈이 느려 이제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맷돌에 짓눌리기라도 한 듯이 갑갑해지면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도철추는 구요십삼파 이름에는 귀신이 발목을 잡는다던 교적으로 인해 말이 생각이 났다. 이게 바로 귀신에게 발목을 잡힌 느낌인가? 다른 사람들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힘겹게 걷고 있었다. 잠시 서서 숨을 고르는데 저만 지 앞에서 소년병을 부축하고 힘겹게 올라가는 여성 동지가 눈에 띄었다. 그 여성 동지는 채창이었고 소년병은 예쁘장한 얼굴에 발그레한 볼이 꼭 복숭아 같다고 하여 홍도라 불리우는 채창의 호위병이었다. 두 사람은 두세 걸음 걷고는 멈춰서서 숨을 돌리었다. 도철주는 마부한테 리소를 맡기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노님, 제가 거들겠습니다. 채창하고는 주은이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는 도철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도대장이로구만, 어? 채창은 호위병이 아른 지 며칠이 되는데 조금 전에 진눈가비와 우박을 맞는 바람에 병이 더 심해졌다고 말을 했다. 소녀는 얼굴이 백지장 같았고 입술마저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도철주와 채창은 소년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힘겹게 산을 돋아올랐다. 산의 높이에 오를수록 바람이 차가웠다. 커다란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찬 바람이 불어오자 소녀는 몸을 으스스 떨며 자꾸만 이를 딱딱 쪼았다. 홍도 많이 추워요? 채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채창은 걸음을 멈추고 재빨리 군복을 벗더니 그 안에 껴입은 자줏빛 트롯을 마저 벗었다. 싫어요? 소녀는 손을 저으며 한사코 마다하였다. 도철주는 어째서면 좋을지 몰라했다. 말 들어요, 홍도. 채창은 소년을 달래 트롯을 입혀주었다. 소년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옷을 입으니 몸이 좀 따뜻해지었다. 하지만 홍도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100m쯤 올라가다가 다리맥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1: 홍도,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홍도.
0: 채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2: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요. 홍도! 홍도!

0: 두 철추도 소년을 잡아 일으키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소년은 섰다가 금방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제노님, 안 되겠어요. 제가 노님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홍도, 그런 말 말아요. 자, 봐요. 산 꼭대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채창은 목이 메어 눈시울을 붉히었다. 홍도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채창을 또렷이 바라보았다. 저, 엄마한테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더니 두터운 눈 위에 쓰러지었다. 채창이 그를 일으키며 소리를 쳤다. 홍도! 홍도! 일어나요! 홍도! 좀 더 버텨봐요! 예! 홍도! 두 철추도 위치였다.
1: 홍도! 홍도!
0: 하지만 그는 벌써 눈을 감은 뒤였다. 돌로 흘러내린 눈물도 벌써 얼어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혁명가 채창도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홍도를 붙들고 마치 자식을 두고 가는 어머니처럼 얼굴을 싸주고 엉엉 울었다. 도철추는 채창이 이대로 지쳐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서둘렀다. 제노님, 이젠 묻읍시다. 도철추는 총칼로 길가에 큰 눈구덩이를 파고 채창과 함께 홍도를 묻었다. 홍도는 채창의 자줏빛 털옷을 입고 설산에 잠들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0: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조가리 훔춘 대지는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331 국도라는 황금 통로에 의탁해 훔춘은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변경 지역의 부민 흥변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오늘은 331 국도 계일보도 두 번째 편, 훔춘 변경 문화관광으로 흥변 부민의 힘실어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산과 강을 끼고 변경과 이따코 바다와 가까운 331 국도는 한 줄기 옥띠 마냥 굽이굽이 뻗어 연변 변경선의 산수 풍광과 진흥의 생기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훈춘 방천에서 이 도로는 마을을 지나고 강을 따라 펼쳐집니다. 방천 룡호각에 오르면 삼국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사면팔방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방천에 위치한 룡호각입니다. 제 뒤에 있는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다 나는 여기에 기념 촬영벽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룡호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0: 很多游客都汇聚到这里。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두만강은 힘차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들은 명성을 듣고 찾아와 변경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북 관광객 형계신입니다. 이곳은 한때 하량됐지만 오대진 장군의 항쟁으로 이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명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조국에 청춘을 바쳐야 합니다. 룡호각에서 내려다보면 방천촌의 흰 벽과 검푸른 기와집들이 층층이 어우러지고 조선족 특색 민가들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지 초민들은 변경문화 관광 열기에 힘입어 농가마당을 특색 민박으로 개조하고 생태 풍광을 소득 증대 경로로 바꿔 변경마을에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혼촌 방천 삼강 국제관광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장학입니다. 방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방천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룡호각의 접대량은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관련 봉사를 1층 최적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또 이곳에 방천시장을 조성하고 일부 무형문화재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룡호각의 웅장한 풍광을 뒤로하고 331 국도를 따라 시내로 돌아오면 밤장막 아래 혼춘에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인기 명소로 떠오른 해해리 주제거리는 불빛이 환하고 해산물, 도매소매, 가공요식, 문화, 관광 체험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야간 경제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혼춘 동산구 구역 우세에 의탁해 이곳에서는 전 산업사슬 해산물 산업을 구축해 소비를 견인하고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단체로 부상했습니다. 혼춘 해산물 시장 책임자 리효붕입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넘으면 전담 인원을 배치해 문을 엽니다. 자가용으로 집에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이곳에서 구매한 뒤 저희가 대신 보관했다가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시장에는 수조물이 맑고 러시아산 신선 킹크랩, 대게, 털개들이 집게발을 휘젓고 있으며 장백산 송이와 특색 산나물들도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재고 보충도 잦아지며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춘 해산물 시장 사업 일꾼 조대해입니다. 오늘만 벌써 물건이 10여 차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 3톤 판매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매우 많아 매일 바쁘고 상품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2층 사내식집 융합식당에서는 음식 익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장백산과 깊은 바다의 산의 진미가 이곳에서 만나고 남북의 요리 기법이 서로 융합되며 킹크랩 한 마리로 10여 가지 맛을 내는 이곳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춘 해해리 사내식집 경비 구현입니다. 킹크랩은 혼춘의 대표적인 미식 지표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료식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 특히 남방 관광객들이 혼춘을 요리하기 바랍니다. 킹크랩을 매개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합리하고 신선하며 맛있는 혼춘 킹크랩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전국 각지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리 선생입니다. 북경에서 왔습니다. 돈이 적고 배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당연히 널리 홍보해야죠. 내몽골 관광객 마흠입니다. 비교해보면 가성비나 여름 면에서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혼춘에 올 겁니다. 한갈래 변경 국도가 풍광과 산업, 생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변의 풍경선일 뿐만 아니라 흥변 부민의 지능선이기도 합니다. 방천의 문화 관광으로 향촌 지능이 힘을 부여하는 데서 해해리의 해산물 경제로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까지 혼춘은 문화로 관광을 빚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면서 변경 구역 우세와 생태자원 우세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변경, 풍경을 지능의 전망으로 바꾸고 특색산업으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0: 아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동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루남이라는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 공동번영발전추동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여러 민족 공동부위를 추진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위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에는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대정 방침과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 지역이 국가 발전 대국에 빠르게 융합되도록 지지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게 추동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발전이 안정되면 민심이 안정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실시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데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신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법률 제반 규정을 엄격히 락착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고품질 실시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토대와 법치 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1: 올 들어 도문강 제약연회사에서는 현지 자원 우세립 각계 약품과 식품 심층 가공 주 업무를 깊이 추진하고 민속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연장하면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새 모식을 탐색함으로써 공업 생산과 특색 관광의 쌍륜 구동과 쌍방향 역량 부여를 실현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옥수수 수염차 생산 작업장 표준화 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균 충진, 밀봉 포장 등 자동화 공정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생산 표준이 엄격히 통제돼 제품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공된 옥수수 수염차는 포장과 분류를 거친 뒤 해내외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업 심층 가공 분야의 대표 제품인 이 특색 음료는 천연적이고 건강한 우세에 힘입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 소득과 효익을 높이는 핵심 제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단행간 기업은 중약재와 식품, 심층 가공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물약, 특색 음료 등 전 품목 가공 생산 흐름선을 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또 홍삼 음료, 헛개나무 열매즙 등 여러 가지 특색 음료를 연구 개발했으며 20여 건의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년 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여러 업종 전시 판매 활동에 적극 참가해 해내외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시장 수요에 정확히 맞춰 신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위탁 가공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전시켰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2: 지난 3년에
1: 올 상반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위탁 가공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위탁 가공 고객을 통해 전체 생산량과 생산액도 일정하게 향상됐는데 기본상 지난해 동기보다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위탁 가공 기업과의 업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 등 건강 음료의 판매 과정에서도 수출과 국내 판매를 비롯해 많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공업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1, 2, 3차 산업 융합 분야를 깊이 개척해 성급 3A급 도문강 조선족 문화 박물관을 전력 구축했습니다. 단지는 서화, 기석, 목각과 조선족 민속 소장품 등 만여점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족 전통 생활 장면을 실경으로 재현했습니다. 특색 커피숍, 어린이 놀이시설, 특색 민박 등 다양한 경영 모식도 부대적으로 마련해 문화전시, 민속체험, 레저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단체를 구축하고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오락, 쇼핑 일괄식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완전하게 형성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관광으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으로 관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충분히 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을 입장권 증정품 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관광객들이 제품 장점을 충분히 느끼게 한 후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2차 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0: 일전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문화 성경 청량 복지 길림 육정산 피서 레저 새 체험이 피서 레저 관광 제품 혁신류 사례에 입선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국가 5A급 풍경구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입니다. 또한 삼림 피복률이 높아 천혜의 천연 피서 산소 공간이자 정량한 건강 양생 복지입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 새 경영 모식 성련 좌안은 녹색 열차 체험, 삼림 야영, 12화산, 숲속 사슴원 등 특색 체험 대상을 모아 생태 피서, 친수 레저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즐기는 핵심 인기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고생 공연, 한나라 복장 체험, 시가 모임 등 특색 내용을 피서 레저 전경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 도보, 성전호 유람선, 복차 품평 등 피서 체험 대상을 운영하고 밤에는 여름 예술축제, 빛과 그림자 분수쇼, 련등 기복 등 다채로운 여름밤 관광 제품을 선보여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주변 온천 호텔, 가족놀이 공원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동해 피서 건강 양생 플러스 온천 휴가 플러스 가족 오락 계열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피서 레저 문화관광 생태권을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혼춘시 총공회, 혼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혼춘 대형 꽃의 풍미 짧은 영상 대회가 일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품 2,600여 편을 접수했으며 전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돌파해 문화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음식 소비를 끌어올리며 도시 브랜드 건설과 특색 산업 발전에 뉴미디어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시구역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폐품 수매소 문제에 대해 전문 조사 정돈 행동을 펼치고 공공 공간에 위법 건축물을 정리해 도로 통행 기능을 전력 회복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에서 도합 22곳의 교정 위반 폐품 수매소 위치를 조사 확인했습니다. 근일 안도현 2026년 중화 자선일 및 9901 조항 모금 활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전현 학부모, 교원과 학생, 오로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15만 원 성금을 모금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정밀하게 보축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몸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함께 존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약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호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호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천이박사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우대 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멍석통 새약 이름에 속하는데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명서방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천희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전히 가격 인상 498원으로부터 오늘부터 한 가게 가격 인상 100원이 된다 했으니까 598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대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희박사를 쓰던 분들이 절대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여전히 우수한 제품으로서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제품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세계 부위에서 추천하는 이런 우수한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부담 갖지 말고 천희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전히 뭐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멍석통 그리고 장수로방 그 외에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 우대할당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적게 써서 우대정책을 이용하기 싶은데 그 너무 한꺼번에 많이 써야 또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한 우대활동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기 편리한 이런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듣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멍석통이라는 것은 몽고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다시 말해서 중풍 후유증이라든지 혹은 경락이 막혀서 관절통이 생긴다든지 혹은 중풍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해도 중풍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한테는 특수한 치료 국약에 속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지만 해도 기본 시초에는 한 번만 복용하시면 완전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인데요.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장수 처방입니다. 이래서 20각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성분 자체는 특히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감기를 열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모두 건강 장수의 비결은 이 처방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딱 따뜻한 물 혹은 연한 소금을 넣어 드시게 되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러후 탱이란 말이 범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서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은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눈병은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야득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결론 줘도 거의 될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보온 제품을 드시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심막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술해도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던데 이런 분들이 한테는 큰 기회니까 이번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제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잘 선택된 거죠. 어떻습니까?
2: 예. 얼마 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두 달 그래서 먹었는데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효과도 영 좋습니다. 저기 그냥 이게 손발이 영실이 했단 말입니다. 예. 손발이 차고 이 형태 없는 거 보고 이 골관절도 계속 시큼시큼거리고 아픔에 몸이 딱 묵어봐가지고 나가 활동하자면 좀 몸이 그래서 천근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예, 이거 먹고서 지금 몸이 가벼워지고 예, 밥 맛있고 잠은 잘 자고 어쨌든 여러모로 이게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예, 또 하루에 한 번 복용하지, 목이 편리하지. 예, 하도 너무 좋으니까, 예, 내게 처음에는 예, 많이 알싸댔어요. 예. 약 너무 이거저거 먹어보다가 말 아이들이니까, 예, 이번에 좀 사서 조금 이래 좀 체험해서 먹어보자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거 먹은 게 예, 여러모로 영 좋다 말입니다.
1: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인데, 그것도 저녁에 잘 때 다니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충분한 그 약을 흡수하고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전달되는 사이에 좋은 효과를 보는 좋은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더 배달 받았어요. 조금 한참 더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활동도 좋으니까 이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었으니까 가격적으로 우세를 많이 점하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501-7766.
1: 예. 예.
0: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장수 로반 이렇게 복용하는 거예요.
1: 아, 장수 로반. 예. 네. 좋은 제품이죠.
3: 어째,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이제 복용한 지는 오래됩니다. 이제 예. 한 예, 가수부터 했는데.
1: 그렇죠.
3: 확실히 이게 뭐인가 하면 골관절이 용 좋습니다.
1: 그럼요. 예예.
3: 네, 그리고 이
1: 막힌 걸 풀어주니까 골관절이 좋을 수밖에. 예.
3: 그다음에 이 소아 아이디구에 계속 그랬는데 더불어 하고 이랬던 게 이거 그래 복용한 다음에 소화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여기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텍사, 복령, 석고프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노린기에 들어서서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네. 면역력이 올라가지 면역력이 올라갈 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3: 네. 소화에 대해서 계속 낯이 붓기고 그래서 영 답답하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소화 잘 되고 밥을 용 잘 먹어 밤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예, 원지라 성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 밤에 잠다 요고 그랬던 게 잠이 잘 오지.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감기도 안 걸리지.
1: 9번 폐위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을 처세우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3: 예, 계속 수로바 진짜 좋은지 확실히 우리 친구들도 내 이렇게 좋다가 자기네도 사겠다고 그럽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 자기네도 먹어보겠다면 이제 그럽니다.
1: 장수의 그리고, 비결이 바로 이 처방에 담겨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확실히 이 장수로바 여러 가지 병에
1: 종합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3: 예, 종합적으로 다 좋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나도 이제 그 맹감에 처음에는 많이 아이사 됐단 말입니다. 예. 나도 먹어보느라 여러 가지 예. 약을 쓸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활동도 좋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더 많이 좀 더 많이 사서 그랍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사지 않아도 퍼센트를 네.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각은 6일 동안만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0각이라도 121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15각이 되면은 뭐 한 200일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200일만 견제해 복용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런 제가 이야기하죠. 로후텐이라고 범한테 달걀을 달아준 그 기억으로 내가 씩씩해질 겁니다. 예.
3: 예.
1: 건강하세요. 예.
3: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제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0: 그래도 예, 하루에 한번 먹었는데, 다른 약을 세 번 먹는 것만 효과가
1: 없다. 아, 효과가. 예. 빨리 나고
0: 푹수합니다. 예. 예. 나는 자꾸 손발이 시리다 말인다. 그리고 무릎도 시리고, 예. 그래서 밤에 잘 때 그냥 양말을 신고 잤댔습니다.
1: 아,
0: 발이 시려서. 예. 그래야 또 이, 아이 시리고 이렇다 말인다. 예. 근데 예,

0: 장수로방 여기서 한 달 반을 썼습니다.
1: 네.
0: 한 달 반을 썼는데 이게 다리 시리던 것도 좋아지고 내 양말을 아예 신고 잔다. 우선은 네. 이 왔다 해진단 말입니다. 손과 발이.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서리 그다음에 밤에 잠이 아이 왔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하나 뭐 밤에 2시 만에 깨나 뭐 잠이 아이와 영 애나 했습니다.
1: 예.
0: 한두 시간씩.
1: 예.
0: 근데 이거는 잠이 잘 와서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수면제가 아닌 수면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하는 중약제 성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수면제는 치매가 빨리 옵니다. 주의해야 돼요. 수면제를 길게 드는 거 방법이 아닙니다.
0: 그래서 예, 잠이 잘 올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만날 부디 사고에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했는데 그래도 예,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또 밥도 맛있습니다. 예.
1: 그렇죠.
0: 나는 원래 위축성 위염이 돼 위 나쁩니다.
1: 예.
0: 그래놓고 어딘가나 약 먹으면 잘 말아야 들었는데 밥이 맛있으니까 밥을 잘 먹을까 예. 오고 가는 감기를 빼 아이 났는데 감기도 아이하고 하고 정신하고 어쨌든 이게 영 좋습니다. 이게 장수로바에
1: 네.
0: 그래서 한 번만 먹어 편리하지 위도 도와주지 잠이 잘 오지 이 관절도
1: 관절도 좋아지고
0: 예. 예, 좋아지지 그리고 또 소변 차수도 잡았는데 그것도 그래서 밤에 두 번밖에 안 해볼까 예, 걔도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어쨌든 예, 그래서 예, 네, 이거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친구도 예, 이 장수로방 싸겠다 한다.
1: 예.
0: 나도 손발이 자꾸 시리고 그 다음에 위도 나쁘고 밤에 잠도 잘 아이 오고 맥이 없고 이랬단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 좋대구먼가.
1: 그렇죠.
0: 이 값도
1: 예.
0: 싸고
1: 예.
0: 그럴 때 우리 친구하고 내 다 오늘이 배달 갔다고 전화 한 게.
1: 예.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좀 쉬운 가격입니다. 한 가게 198원인데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20각삼에 15각을 주니까 한 가게 가격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0: 예,
1: 바랍니다.
0: 값도 싸고 효과도 좋을
1: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 황제 예, 대우를 받는 겁니다. 황실의 황제 예.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예.
0: 선생님 선의하고 소개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늘 예.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부산 중앙하는 일신에서 곰팥이 모든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에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기타 기관을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특히 곰팥을 든든하게 부산종양 해주는 성분 가운데서 보통 여러분들은 해구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물개 그 곰팥을 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구신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곰팥이 든든해지는 직접 오늘 드시면 오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지텐 들어갔고 우슬이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곰팥이 양을 돌아줘 여성들은 정신이 납니다.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요실금 단백뇨가 생기던 게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남성들은 직접적으로 뭐 전열선 때문에 힘들던 분들이 단순하게 우습게 생각해서 이거 뭐 부선장량 현재 해준다 해서 남성들의 성공능 그 개선을 가져 이거는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곰팥이 좋아지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모두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간 담낭에서 이전에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뭐 어려지지간은 그 기름진 거 먹기 힘들어지던 게 이 제품을 드시니까 모든 소화 공능이 떨어가 게 돼 있고 변이 잘 통하는 장 통변해주는 백자인이라든지 예, 이런 성분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장수로방은 알아주는 장수 처방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새 상품으로 불리우는 멍석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멍석통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멍약에 속하는데 이름 자체가 빨리 통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멍약에 속하는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모두 29가지 진귀한 약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진귀 약재는

이거는 빨리 막자에도 막을 수 없게 빨리 수통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소뿌리 농축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주 희귀약제에 속합니다. 안신 역할을 하면서 경기를 막아주게 됐고 해독을 하게 됐고 피를 식혀주면서 청열량쇄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풍 자체는 피가 뜨거우면서 중풍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인공우황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가래를 싹 해주고 그리고 정열 해독을 하는 역할은 인공사양이 들어갔습니다. 중풍이 오는 걸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중풍을 막아주고 부중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 결국 진주란 다른 데서 모두 중약으로서 값이 비싸서 엮기 힘들어하는 이런 희귀약재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멍석통이라는 얘기는 이래 진주라는 성분 자체는 눈의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모든 안정을 찾게 하면서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한몫을 하는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성분들 자체를 모두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게 범하는 문제를 하게 되면 혈관성 문제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 생기거나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통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서 혈관이 굳어져서 그리고 혈액의 죽성경화가 형성되면서 머리에 올라가서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의 전반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하나는 중풍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서 중풍이 오지 않게끔 치료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미 중풍이 걸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발이 마비가 되고 혀가 얼얼하고 자기 전후 생활을 자립하기 화장실 출입이 힘들고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자기 전후 밥 먹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그리고 화장실 가기 여가래 사람이 없으면 자기 전후 자립하기 힘든 이런 분들한테 멍석통 이 제품 자체를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멍석통 여기에서 지금 멍이 설법 가운데서 백맥병을 해결해주고 세루 우수 협일 오소를 해결해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공농수체에서 나오는데요. 백맥병이라는 것은 일종 장이 서장 서장이란 장 이사란 이 장이 일종 설법인데 신경계통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신경계통의 질병을 말하게 되었는데 본 제품은 신경계통의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여기에 이게 그 텔레비 그 각본이 나왔는데 그거 처음부터 한 50페이지 되는 거 제가 다 열어봤는데 그걸 보니까 기본으로서 중풍 후유증으로서 생활 자립이 힘든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고 벌써 첫각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시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큰 한각 안에는 열 작은 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한각 안에는 모두 또 여기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30알이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하루에 20알 내지 30알씩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되는데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풍으로서 이미 반신불수가 된 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진정 내가 옛날의 사람에 접근하게끔 돌아오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력에서 살면서 집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걸는 거 보게 되면 발을 완전히 방아지 힘이 없어서 발을 딛는 것이라 발을 내뿌립니다. 여간의 사람의 어깨를 짚고 이렇게 가지만 해도 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자연적 생활이 모든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쉽게 넘어지거나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입술이 마비가 오거나 머리가 갑자기 깨지는 것처럼 아파나거나 현인증이 나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쉽게 깨낍니다. 뭐 창한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이미

0: 중풍이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몽석통 한번 시도해보는 게 아주 현저한 치료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어느 때 드시는가? 이것은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서 보통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는데 두 번 드신다면 스무알 씨 하루에 두 번 드셔보시고 만세 서른알 씨 드신다면 하루에 한 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품 자체 몽석통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치료해주는 데서는 특수한 제품이고 황차 관절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서 관절통은 보통 협일오소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협일오소라는 것은 이것은 몽이설법이고 그리고 장이설법은 백맥병 이렇게 말하게 백맥병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관절통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래서 협일오소까지 포함해서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본 제품을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2: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제사를 지내고 언제 가족이 둥글게 모이는지, 이렇게 우리가 달력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억해온 날들이 바로 세시입니다. 네, 그리고 세시마다 되풀이되는 규칙과 리법, 그것을 우리는 민속이라고 하죠. 이 민속이 주목받고 기록되고 전승될 때 그것은 또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정리해본다면 세시는 시간의 눈금이고 민속은 삶의 내용이며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에 대한 확인입니다. 세시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민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민속으로 보는 무형문화유산, 오늘은 백종절과 추석 두 명절의 민속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서조 일원이자 민속 전문가이신 박용일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민속으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네, 사실 그 민속이라는 말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아주 낯설진 않은데요. 네, 막상 이제 둘의 관계를 묻자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사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3: 예, 그 리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2: 네.
3: 예, 민속은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 특히 오래되었거나 모양이 특별하거나 희귀한 그런 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수로 지정합니다. 그 보수가 바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 나무는 그냥 자라고 있지만 보수는 사람들이 표지를 세우고 돌보는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2: 네.
3: 예,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민속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고 무형문화유산은 그 중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국가나 유니

0: 멕시코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그런 것들입니다.
1: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민속하게 되면 옛날 풍습을 떠올리고 또 무형문화유산하게 되면 세계적 국가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0: 예, 그 민속이라 해서 결코 그 옛날 풍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민속인 것입니다. 예. 단지 그것이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도 결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장례 풍습, 명절 음식, 인사 방식 이런 것들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런 무형문화유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속은 살아있는 일상이고 무형문화유산은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조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시 중의 하나인 백종절과 추석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백종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백종절 하게 되면 설명절, 또 단오 명절과 같은 전통 명절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민속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백종절은 농경 생산을 주제로 한 그 우리 농부들이,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명절로서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됩니다.
1: 그래요. 예. 백종절에 관한 민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0: 예.
1: 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0: 예. 옛날에 그 어느 한 곳에 백종이라는 그런 소머리꾼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소 방목을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하늘에서 네. 옥황상제가 그 거북이를 부르면서, 야, 거북아, 오늘은 비가 석자 저 옷이 내리게 하고 큰 바람이 불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백종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는 그 재앙을 불러일으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다시 그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그 비유하여 말합니다. 거북아, 비는 저 조금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또 그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또 농사가 그해 잘 되었습니다.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황상제가 말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금 그 백종이라는 아이를 잡아 죽여라 말했죠. 예. 그런데 백종은 벌써 자기가 잘못될 각오를 하고
1: 예.
0: 그 바다에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백종이 때문에 폭력이 들었다고 그 우리 그 백종을 아주 높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농민들은 백종이 덕분에 재난을 피면하고 풍작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백종이 죽은 날을 곧바로 백종절로 정하였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야기 중에서 백종 거북이는 각각 어떤 상징입니까?
0: 예, 여기서 그 거북이는 재앙신입니다.
1: 네.
0: 백종은 또 그 농신이라고 강조합니다.
1: 네.
0: 그의 지혜는 거북이신을 초월하여 농부들이 근본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선량한 신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백종절은 우리의 조상들이 멀고 먼 옛날부터 대자연과 싸우면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실천 가운데서 그 선행된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음력 7월 중순에 농사일의 한 단계를 그 마칠 그 무렵이어서 농부들이 그 진행하던 호미식기 놀이와도 교묘하게 백종절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0: 열어서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그 하루를 즐겼습니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한편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고 피곤해진 몸을 쉬우기 위해서 그 베푸는 그런 저 잔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호미식기 또는 호미시시 초연 무슨 날이라고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날을 명절로 그 취급하면서 백종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미시시가 백종절인 음력 7월 15일 전후거나 같은 날에 그 진행되기 때문이랍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음력 7월 15일 즉 백종일 전후는 농부들이 네. 농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풍작을 은사해줄 것을 기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연원으로 하여 호미시시와 그 백종들을 백양시켜 민속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랍니다.
1: 네, 그 선조들이 남겨놓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은 또 사회발전을 조진하는 촉매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호미시시와 같은 민속놀이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속적 또 지역적 특색이 농구한 머리로 꾸며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런 전통문화가 왜 민속적이어야 하는지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0: 예, 여기서 말한 그 민속적 특색이란 조선족 농부들이 지난 역사 시기에 장기간의 그 생산 노동과 실천 생활 실천 속에서 형성된 농경 풍속이나 이에 관련된 생활 습성을 놀이로 재현한 것을 말합니다. 점을 그 예술 저 일꾼들이 무대 공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백성들이 즐기는 토속 문화 놀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민속 그 무용화거나 그 토속 문화를 낡은 시대의 유풍이라고 여기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틀린 견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농사일이 존재한 낡은 영농법이 없어지면 새로운 영농법이 대체할 것이고 영농법의 변화에 따라서 민속성도 변화되게 됩니다.
1: 네.
0: 예, 이것은 사회의 변화 발전이 필연성입니다. 호미시시로 예를 말하면 지금은 농업기계화 시대만큼 그 호미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호미시시 문화적 요소를 그 상품화한 민속놀이 활동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맞추어서 그 관중문화의 결부시켜서 민속 행사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이제 생활 속에 심입해서 전통적인 것,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며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속 문화의 하나로 계승 발전된 백종절이 이제는 무형 문화 유산으로 정식 등재돼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용정시에서는 2007년부터 한동안 중단되었던 그 우리 백종절 풍속을 재발굴하여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은 계산툰진 광소촌 그 의곡전 마을에서 백종절을 계기로 풍년기원고사, 장원선발, 네. 호미시시 문예공연 등 행사를 조직해왔습니다. 용정시의 그 백종절은 2009년도에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21년도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산 그 명록에 등재되었습니다.
1: 네. 백종절은 농민들이 전설 속 농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을의 안녕과 오곡의 대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음력 7월 15일에 펼치는 민속 행사이다. 백종절에는 기풍제 농부장원 표창, 호미시시 등 여러 가지 민속 활동이 어우러졌으며 룡정시 계산툰진, 발도진, 삼합진, 화룡시 투도진 등 곳에서 널리 류선됐다.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에서는 2007년부터 백종절 경축 활동을 벌였는데 황제 수라상에 올렸다는 오곡미 등 브랜드 농산물 홍보와 조선족 농경문화 관광산업의 발전을 힘있게 떠밀었다.

0: 백종절은 2009년에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21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대표 전승인은 오정욱이다. 하나의 민속 행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매년 축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포전을 돌아보는 것은 이제 그들의 굳어진 습관으로 되었다. 올해도 오곡조는 풍년을 기약하고 있다. 이것은 수확을 비는 기풍제 재물상이다. 재물상을 잘 차리는데도 깊은 학문이 있다고 한다. 백종절 대표 전승인 오정욱이 딸에게 재물상을 차리는 요령과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수확을 비는 기풍제는 백종절 민속 행사의 중요한 일환이다. 재관들은 제복을 갈아입고 기풍제를 지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다. 재관은 마을에서 덕망이 높은 어르신들이 맡는다. 기풍제가 시작되면 제주가 먼저 술과 명태로 후토제를 지낸다. 이어서 재관 10명이 두 줄로 입장한다.
1: 홍보전독 백종절 오곡전 농부절 기풍제를 시작하겠습니다.
0: 제주가 기풍제 시작을 날리면 먼저 재관 대표 한 명이 분향을 한다. 초혼이 시작되고 초혼관이 초혼줄을 올린다. 재관들은 제주의 고령인 읍, 괴, 공수, 배, 흥에 따라 절을 올린다. 다음은 제주가 충문을 고하고 절을 세 번 올린 후 충문을 소각한다. 다음 아흔관과 종헌관이 아흔술과 종헌술을 올리고 재관일동은 제주의 구령에 따라 절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재관일동이 읍을 하며 사신하고 퇴장한다. 백종절은 독특한 민속 풍정을 널리 알리는 특색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백종이란 100가지 농작물의 종자를 관리하는 신선을 일컫는 말이다. 예로부터 전해온 전설 속에 백종은 소머리 아이로 등장한다. 음력 7월 중순쯤이면 농부들은 김매기를 마치고 곡식의 성숙과 수확을 기다리게 된다. 이 한간 시기에 농부들은 농신에게 제를 올리고 즐거운 민속놀이를 벌이면서 가을 풍작을 은사해 줄 것을 기원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백종절 행사를 진행해왔다. 2003년부터 많은 민속 전문가 학자들이 손잡고 백종절 행사에 걸맞는 문화내포와 오곡전 말 특징에 알맞는 민속놀이를 개발했으며 백종절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힘단 노력을 기울였다. 어곡전과 어곡미는 룡종시 계산 둔진 광서촌 마을의 논과 그 논에서 나는 쌀을 말한다. 과거 어곡전에서 나는 쌀은 황제기 바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2007년 8월 27일 제1회 백종절 어곡촌 민속축제가 룡동시 계산톤진 광소촌 어곡촌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 축제는 백종절의 탄생을 만방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2007년부터 오장목은 어곡촌 농부절과 기풍제를 조급, 성급, 나아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족 백종절 전시관, 이제 오정목의 딸 오월하가 그 뜻을 이어 차곡차곡 관련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깊이 매료돼 백종절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민속 행사들을 꼼꼼히 배워가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민속 문화의 향연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0: 이제 백종절은 중국 조선족의 민속 풍성을 전시하는 특색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소중한 무형 문화재인 백종절은 이 시대의 전통을 세월 속에 아로새기며 전승인들의 손 끝에서 그윽한 문화 향연으로 피어오르고 있다.
1: 네, 백종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한 달 후면 또 전통 명절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백종절이 땅과 농사에 집중된 명절이라면 이제 추석은 가족과 귀향의 색채가 더 짙어 보입니다. 네, 추석 명절 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2: 예, 그렇습니다. 추석은 성으로 주급 무형문화유산,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11년인 제3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 그 추석이 오래된 전통 명절인 것만큼 또 그에 관련된 민속문화의 뿌리도 아주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추석 명절 민속 풍습에 관해서 그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예.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차례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조상들의 묘지에 가서 성묘를 하였습니다. 음식으로는 송편빚기가 있었고 놀이로는 근혜뛰기, 널뛰기, 윷놀이, 둘다리기, 소싸움 또 등 그런 놀이를 즐기면서 전통민족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1: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 성묘하는 것은 이제 추석날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지 않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의 첫 일회로는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것인데 차례와 성묘가 있습니다. 추석날에 밝으면 먼저 4대 조상이 그 신위에 네. 향해서 차례를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산소에 가서 그 성묘를 하는데 이를 산소복이 또는 매복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한 해 농사를 더 다 짓고 가을 거리를 앞둔 8월 추석날이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상들이 무덤을 돌아보는 그것은 응당한 그 일회로 삼고 세식풍속으로 지켜왔습니다. 산소로 가는 사람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소에 이르면 우선 봉분이가 그 주변에 그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거나 그다음에 잔디를 그 매끈하게 베고 장마철에 밴 곳이나 짐승들에게 그 밟힌 곳이 있으면 묘주기도 하고 무덤에 흙도 덮어줍니다.
1: 네.
2: 벌초한 일은 추석 전날이 미래하기도 하며 벌초와 그 묘 손질이 마무리되면 제를 올린답니다. 제사가 끝나면 둘러앉아서 조상들이 생전에 있었던 일들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1: 네, 그 추석날에 음식하게 되면 월병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1: 네, 조선족 분들은 송편을 빚어 먹기도 하죠.
2: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추석 저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집집마다 명절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였습니다. 추석날이 명절 그 음식으로는 송편과
1: 네.
2: 송기떡, 설기떡이 있으며 막걸리나 청주 같은 것을 저 자체로 빚기도 하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추석하게 되면 또 둥근 달이 떠오르는 날로서 달 구경을 하는 것 역시 이체를 띠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양력 9월 25일이면 금년도 추석이 됩니다. 농경을 위주로 하던 고대 시기 사람들은 달이 차올랐다가 그 이그려지는 반복 과정을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고 추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리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달에 대한 숭배와 리해를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석은 그 흐름 속에 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기하는 명절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자마다 풍년이 희망으로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로 또 즐기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추석날 밤에 달이 밝으면 올해 곡식이 풍년이 들 것이라고
1: 네.
2: 좋아하였고 구름이 끼면 곡식이 잘 예물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서 근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깊은 서정을 띠고 있는 노래를 부르며 달 구경으로 추석이 밤을 보냈으며 만풍년의 희망과 기대를 얻고 새해날을 맞이하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날은 달이 둥글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날은 그립던 사람들이 모이는 단원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달은 단결과 화목이 상징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은 중추절 혹은 단원절이라 했으며 둥근 모양의 달떡 즉 월뱀을 나누어 먹고 온 가족이 모여서 원만한 그 삶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서 달을 감상하며 타양이 있는 가족을 생각하고 타양이 있는 사람은 고향의 가족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의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리레이 시 정야사는 이러한 마음을 그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쯤에서 시를 읊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举头望明月 低头思故乡 네, 우리 조선말로 번역한다면 침상 앞 밝은 달빛 땅에 내린 서리인 줄 알았다네 고개 들어 밝은 달 바라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가 되지 않습니까?
2: 예, 아주 좋은 시입니다.
1: 네.
2: 이 시에서는 달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는 애틋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은 가족과 연결되었으며 달을 통해서 객지에서 가족을 그리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달이 그 상징은 화목 및 모임인 것입니다. 중국 문화에서의 달은 화목을 뜻한다면 조선족은 달을 풍요로운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달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풍요로움을 기원하기도 하고 달의 손을 비는 풍습도 또 있습니다.
0: 추석은 달맞이절 단원절 8월절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4대 전통 명절의 하나이다. 전통 명절로서의 추석은 둥근 달을 매개로 가족이 화합,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하늘에 제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을 하나로 이었다. 중화민족 천년의 문화유전자와 민속지혜를 담은 추석은 혈맥에 새겨진 따뜻함이다. 음력 8월 보름은 가을의 한가운데 해당하므로 중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때는 추수가 끝나고 하늘은 높고 맑으며 달은 둥글게 차오르니 풍년을 경축하는 때이자 온 가족이 둘러앉는 날이기도 하다. 추석의 기원은 상고시대 주부네 달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고 시절 선조들은 해와 달과 하늘을 두려워하며 춘분에는 해예, 추분에는 달에 제사하는 왕실 예의를 형성했는데 이는 천지의 보호와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당시 달제는 정해진 날짜가 없이 추분 절개에 따라 거행됐다. 진한 시대를 지나면서 달제 의례가 점차 민간에 전해졌고 문인과 선비들이 달을 감상하고 읊기 시작하면서 달에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나 그때까지 추석은 완전한 명절로 정착하지 못했다. 당나라의 이르러 공력이 강성하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감상과 놀이가 민간에 널리 퍼지자 추석 풍속이 점차 갖춰지고 명절 날짜가 음력 8월 15일로 정착됐다. 이때 종추는 단순히 달을 즐기는 명절을 넘어 가족 단합의 의미까지 더해졌으며 민간에서는 추석의 잔치를 열고 가족이 모이는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송나라 이르러 추석은 절정기를 맞이해 명절이 완전히 대중화됐다. 달맞이, 월경 먹기, 개화 감상, 조수 구경 등 풍속이 자리 잡았고 단합이 핵심으로 되었으며 추석은 음력설 단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큰 명절이 되었다. 명성시대에는 추석 풍속이 더욱 완벽화되고 어른 공경, 벗방문, 복 빌기의 의미가 더욱 깊어져 오늘날까지 몇 년이 이어져 왔다. 조석의 낭만은 천년의 민간 설화와 함께한다. 그 중에서도 상아가 달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깊이 각인됐다. 전설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하늘에 해 열 개가 동시에 떠올라 농작물이 말라 죽고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후예가 아홉 개 해를 쏘아 떨어뜨려 백성을 구했고 서왕모가 불로 장생의 선약을 내렸다. 후예는 아내 상아를 귀히 여겨 그 약을 상아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다. 그런데 제자 백몽이 그 약을 탐내 상아를 핍박했다. 상아는 다급한 나머지 선약을 삼키고 달을 향해 몸을 날렸고 그 뒤로 광한궁에 홀로 살게 됐다. 후예는 아내를 그리여 매년 8월보름 정원에 상아가 즐기는 과자와 과일을 차려놓고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백성들도 이를 본받기 시작해 점차 추석에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단합을 기원하는 풍속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오강의 개소나무 벌목과 옥토끼의 약방아 전설은 초석의 의미에 더한 층 색채를 더했다. 오강은 천류를 어긴 죄로 월궁에서 개수나무를 베는 벌을 받았으나 그 나무는 베면 베는 족족 다시 살아나 끝이 없었다. 옥토끼는 상아의 곁을 지키며 동무해주는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차가운 달에 따뜻한 정을 부여했고 초석의 신비로운 빛깔을 더욱 짙게 물들였다. 초석의 풍습은 단합과 달맞이 복빌기를 축으로 하여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달맞이는 초석의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이다. 8월 보름의 달은 유난히 둥글고 환해, 중추의 달은 유독 밝다는 말이 전해진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집집마다 마당에 둘러앉아 과일과 간식을 차려놓고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점을 나눈다. 모님들은 시를 읊조리며 다만 바라건대 님은 오래도록 설리라도 함께 이 밝은 달을 보리라는 천고의 명구를 남겼다. 월병을 먹는 것은 초석날 음식 풍속이다. 월병은 그 모양이 둥근 달과 같아 단합과 원만함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달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으나 후에 명절을 대표하는 별미로 자리 잡았다. 월병도 맛이 다양한데 광동식 연용, 강소식 생고기, 북경식 오인, 운남식 소시지 등이 있다. 한 조각의 월병을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것은 입맛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더없이 소중한 단합의 표시이다. 타양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 조각의 월병은 짙은 향수를 달래준다. 달에 제사를 지내며 복을 기는 것은 초석의 오래된 풍습이다. 민간에서는

0: 향안을 마련하고 재물을 차려놓고 여성들은 달을 향해 절하며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집안이 화목하기를 빌고 어르신들은 후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아이들은 청명하고 영리하기를 기원한다. 이 모두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또한 개화를 감상하고 개화주를 마시기도 한다. 8월이면 개화 향기가 가득 퍼진다. 개화주는 달콤하고 진하며 보기와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강남 지역에는 초석에 밀물을 구경하는 풍속이 있다. 전당강의 웅장한 대소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남방에서는 등불을 밝히고 불룡놀이를 하며 복건 지역에는 조사위 놀이인 박병 풍속이 있어 명절에 한껏 흥겨운 분위기를 더한다. 추석의 문화적 의미는 이미 명절 자체를 넘어 중화민족 정신의 촉도가 되었다. 가족의 화합과 친인에 대한 그리움이 그 핵심이다. 둥근 달은 사람의 단합을 상징하니 추석은 민족의 단합에 대한 깊은 소망을 깃들어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길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며 돌아갈 수 없는 이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린다. 이러한 마음이 종초절의 가장 감동적인 바탕이다. 또한 하늘에 감사하고 풍년을 경축하는 본연의 뜻을 담고 있다. 초가을, 곡식이 익어가는데 백성들은 과일과 제물로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곡의 풍요를 경축했다. 이는 자연을 소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지혜를 보여준다. 나라와 가정에 부리는 하나라는 정서는 초석의 의미를 한결승화시킨다. 집안이 화목하고 나라가 평안하며 달도 둥글고 사람도 둥글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한 바람이며 깊은 애국 정서와 민족적 인식이 담겨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중추의 전통 풍속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법정 공휴일은 가족이 모일 시간을 마련해 줬고 월병을 나누고 달을 감상하며 가족이 모이는 풍속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초성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문화상품 월병, 등불축제, 야외 달맞이, 민속공연 등 새로운 형태들이 전통 명절을 현대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성 문화는 해외에도 널리 퍼져나가 일본, 한국, 왜남 등에서도 중요한 명절로 자리잡아 중화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창구가 되고 있다. 동근달, 천년의 세월을 비추고 월병 한 조각에 인간애가 가득 담겼다. 초석에는 화려한 격식은 없으나 가장 진실한 정이 있다. 이는 민속의 전승이며 문화의 상징이고 더없이 소중한 가족애의 근이다. 단합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감사하도록 일깨워주며 경로 효친과 화목 상생의 미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 해마다 돌아오는 중추. 올해도 역시 어김이 없다. 내년 이날이면 달도 둥글고 사람도 둥글어 나라와 가정이 평안하길 기원한다. 이 천년을 뛰어넘은 동방의 따뜻한 정이 영원히 종화대지에 전해지며 그 빛이 바래지 않기를 기원한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백종절과 추석이라는 두 명절을 들여다봤습니다. 각각의 명절이 담고 있는 의례와 음식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문득 명절이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민속하고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예, 오늘 제가 말한 그 백종절과 추석이 민속은 결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방식

0: 속에 그 살아 숨쉬고 있는 민속인 것입니다. 민속은 결코 옛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오늘의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을 그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 음식, 네.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속이 살아있으려면 누군가가 계속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저장해 준다고 해서 그 명절이 영원히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 명절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세대로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단순히 쉬는 날이라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오늘은 민속으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백종절과 추석의 민속을 살펴봤습니다. 명절은 지나가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람이 기억하는 한 살아있습니다. 네, 저희 셋이 삶은 앞으로도 우리 곁에는 민속과 무형문화유산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용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자 최명옥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뜻깊은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리 활동을 합니다. 예, 이런 특별 우리 활동은, 이번 기회에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현금 500원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번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독일 기술로 된 1980원짜리 나미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1610원을 총 금액에서 161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4,000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내방 본약도 내곽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장약 심내방 본약도 또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의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또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의 약들은 다 400g짜리였죠. 예. 이번에 드리는 이 단백분 분량이 아주 큽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예. 특히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에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그 야생에서 자란 약재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고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중약이면서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예. 당당하게 우리 약은 그 해발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약재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죠.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이 어떤 분들은 어째 비싼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비싼 것만큼 그 효력도 또 효과도 대단합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죠. 예. 특별히 흡수가 빠른데 드시자마자 1-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제조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풍한 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주고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아주 좋죠. 예. 우리 또 이 장약 심내방은 또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또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하고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많이 참 무섭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나중에, 감사합니다.
2: 예. 나중에 저장약 심리방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예, 어떤 약은 따로 먹었는데.

0: 심장이 따가봤으니 어머니가 거의 집에 앉아 모 있었습니다. 계속 바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데 귀에 소리 나는데 소리 나서 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심리방 먹고 싶어 잠 잘 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잠이 그렇게 예. 잘 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원래.
0: 예, 그래요.
1: 환자분 정말 야구에 욕많이 썼지, 그모입니까? 그런데도 나게도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복수구설이 그, 이렇게 심장에 따갑던 것도 지금 해결받지, 머리에서 소리 나고 또 잠도 안 오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이런 것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아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데 이게도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수구설이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야도 딸 썼는데, 예?
0: 예.
1: 예.
0: 그래 나 예, 이런 환자들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고 술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년 동안이나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술이 방송을 듣게 됐는데 예. 이 약을 저기나 먹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근데 이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잘 됩니다.
1: 잘 되는 약이지 않습니까 원래?
3: 예, 선생님의 지도를 또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까지 있으니까 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그렇지.
3: 예. 예, 지금은 예, 이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저는 또 원래 예, 관심병이어서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이렇게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막 난다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면풍까지 와가지고 술을 웃거나 저기나 말하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또 퍼뜩퍼뜩 떼가지고 술 고생했는데 예, 앞달 좌우 이거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이 약은 예, 서당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라니 야생 약재들로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릅니다. 서로 사람이고 사암다 다르다.
3: 네. 그래서 이 남편은 예, 이렇게 뭔가 검사한 게 예, 수치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의자를 모였습니다.
1: 예.
3: 그래 지금 이 장약 심내방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아, 심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1: 심장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알립니다. 이 약은 예, 서장약이고 중약인데 예,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그 다음에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 예, 그리고 네. 용경협심증 예, 그리고 네. 아, 그 관심병으로 있거나 그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에,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며 이런 걸 네.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기 네. 때문에 그 네. 지금 지자를 넣거나 네. 또 지자의 변두리에서 지금 헤매거나 또 네. 예, 지자를 넣으라는데 지금 그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네. 못 넣거나 이런 네. 분들한테는 이 약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지부 그 남편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그렇게 심장이 편안해진다 잼까 네. 이 약을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집니다.
3: 네, 심장이.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 약을 계속 쓰면서 이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럼 좋죠. 예.
3: 예. 그리고 예, 이번 저기 나무가 우대 활동이 너무 큰 우대 활동을 하니까나 예, 우리는 배달 받아 왔습니다.
1: 좋죠. 예.
3: 예, 그런데 우리 저기나 언니는 예, 지금 알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 신장이 영 이렇게 나쁘고 결국 내 경색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내 소개로 이거 쓰고 있는데 예, 내가 이번에 우대 활동이 너무 큰 우대 활동을 이렇게 예. 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없는 우대 활동을 한다고
1: 예.
3: 예,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오야 그럼 나는 이번에 배달 받아 쓰겠다며 배달을 해달랍니다.
1: 예, 이 심장이 나쁘고 뇌경색이 두 번이나 왔다면은 우리 이 심장병 치료하고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중풀이라면 이런 분들이죠. 이게 이런 예. 분들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약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야, 이번에.

0: 너무 활동이 너무 좋아서 저놈이 수전에 배달 받아와 계속 당기려고 그래서 중풍예방하다 쓰려고 예,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저는 이 약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이 사람이 아예 인생 바뀌어준다데 정말 좋은 사람 말은 인생 바뀌는 것처럼 좋은 약 쓰니까 정말 내 인생은 바뀌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받은 것 같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이 장약신 내방 뭐는 정말 이렇게 공동조치 딱 치료된다고 있지 않은 약속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선생님은 개발받고 딱 그래서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진공경 세계 모든 그런 관상 동맥 경화에 내 동맥 경화에 이런 거 딱 비열부족 치료한다고 쓰니까 확실한 효과 봐서 저는 정말 노시 단에 두고 와서 반신 지우지 굳고 그래서 정말 용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활하기 자립하기 바빴댔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1: 예.
0: 이 그리고 뭘까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디 어느 장애에 약이나 물 먹다 하면 태도지 떨어가지고 정말 많고 많은 약 써봤지만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에다 비하면 예 정말 이 약 그런 이 약은 교수라면 그건 이미 전에 쓴 약은 정말 수학생이나 어린 아이입니다.
1: 그게 이 약을 써보면은 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 뭐 확실하게 난다 말입니다 이게.
0: 안다.
1: 예.
0: 약재로 따져도 이 여기 들어간 약재들 얼마나 좋은 약재.
1: 그렇죠. 예.
0: 예. 아이 그런 모든 약재가 4,500m 이상의 그 아이 산소 소장량이 많은 약재들.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소장에서 연한금을 불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가니까 약효는 더 말할 게 있으니까
1: 그렇지.
0: 거기다 숙수료법이지 아이 그다음에는 그 맥힌 거 뚫어주고 녹이도 하지 하루 세 번씩 꼭꼭 먹지 아이 이 보물급 약이지 아이 그럼 뭐
1: 바짝 치료를 해주는 약입니다 이 약은
0: 약도지 들어간 약이지
1: 예 그렇죠
0: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거기서 약과고 딱 따서 보물 자기병 치료될 수 있는가 요거 보라 하고 그 다음 비순번호로 딱 보라 하고 그 다음에 상자 이 약을 들고 선생님이 5년 반 어선 강의 거의
1: 이제 열흘만 있으면 딱 5년 봐야 됩니다
0: 예 상자도 예. 바뀌지 않았지
1: 고객 그 비순번호도 바뀌지 않고 상자도 바뀌지 않고 장약 집단이라고 딱 그냥 쓰여 있고
0: 그리고 장약이라고 딱 소장
1: 예?
0: 딱 밝혀 두 가지
1: 장약 집단이라고 딱 밝혔지 않을까
0: 두 가지 문자로 다 지켜져 있어요 그모니까
1: 예.
0: 이런 약이 아이 신이 말고 어떤 약을 신임에 쓰겠습니까
1: 그렇지
0: 상에서 모두 이런 주목까지는 이런 약이지 그모니까
1: 예 세계 이학이 거부들도 이 약에 대해서 중시를 돌리고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이
0: 예. 그러니까 아이 심장하고 뇌혈관 질병이 있으면 정말 이 약을 아이 소가다 이야기 웃는다 저는 이 지금 들고 오랫동안 먹고 있지만 왜 이거 아이 그런 오래 먹겠습니까 약을 먹어보면 먹는 도중에 반복이 없고 항상 먹을수록 물이 더 맑아지고 아이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 수치 정상이고
1: 그렇죠
0: 말할 게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아이 그 다음 날도 하지 아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지.
0: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 이렇게 쓰고 또 좋으니까 나
1: 예.
0: 이번 약이 이번에 그거
1: 여보세요?
0: 예.
1: 예 어째서 예, 또 끊어집니다 그 신호가
0: 그래서
1: 귀에다 잘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어째 먼 데서 들린다 말입니다 용 가깝에서 아이 들리고 예.
0: 그 내 소개를 지금 다 듣는 분이 있는데 우리 여들이 그 안에 대해 3번 오다 나니까 나 이렇게 어제 말로는 이렇게 통후유증으로 이렇게 손발 손 뜨고 해서 뽑혀놓고 식사를 하고 예, 이래 됐습니다
1: 네.
0: 이게 지금은 아예 바깥 하고 마음대로 세를 쏟아 풀 수 있고 이 약은 오랫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비도 품하던 거에 소개를 하고 딸도 이런 식물신경물란으로 같이 이렇게 씻고 서 있었다니까 먼저 딸에도 배달받았는데 이번에 활동이 있었거지 쏴보면 이런 활동이 없다 하니까 나 아예 아내님도 또 싸겠다고 해. 이거 오늘 배달해달라고
1: 예 배달이 배달 받으시려면 이번에 이 우리 활동 아주 정말 큰 우리 활동이고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삼
0: 예, 1년 지나야 이런
1: 하하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맞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담약신 예방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네, 저는

0: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는 고혈압약을 여러 가지씩 먹이면 살다가 예,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야, 일곱도 싸움 먹은 후에 선생님을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4일, 5일, 7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뒤로부터 예,
1: 예, 약을 감량하던 뒤로부터 저희가 또 알려주는 그 녹색요법부터 썼지요, 예?
0: 네, 녹색 비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나 잘 되니까 예, 야습달 만에 식예방만 먹어도 저기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그리고 저는 여름새 여러 번 오면서 예, 그래서 어지럼지 그냥 나지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이 없던 게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니 야,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 미터도 걸기도 영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무릎 관절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1: 예,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예, 이 약도 약 성분을 보니까 예, 4,500m 이상 홍경수는 또 5,400m 이상에서
1: 말한
0: 예, 예. 야상약제고 면 황금으로 된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예.
0: 예,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를 해서 그런지 야, 먹어보니 확실히 효과가 예, 빠릅니다. 이 약재가.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합병 줄에 이 약 먹었는데 야, 그렇게 효과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래, 우리는 이 약 먹으면 건강 찾기 위해서 이번에서만 전례 없는 특별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이런 우리 활동 기다리자면 또 1년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0: 예.
1: 아주 맞습니다. 큰 우리 활동이죠, 예.
0: 예. 그래, 야, 저는 한 가지 문의할 거네.
1: 예.
0: 예, 장약 심예방을 써서 예, 뇌출이 올 수 있거나 이런 위험은 없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절대 없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어는 뇌중풍을 치료하는 이런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이 뇌중풍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또 말하고 그건 뇌경색이라고 하죠. 예, 다른 하나는 또 대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안심하고 써서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이 약을 제조하는데 우리 주요 약재 홍경천이라는 이 약재를 보면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서장이 아주 진귀한 야생 약재이고 또 그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또 속하는 이런 약재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이 홍경천 볼 때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죠. 예,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서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 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지죠. 예,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은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이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이를 속하는 그 서홍화의 예.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데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이 성분은 오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면서 또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파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황계라는 성분 안에 들어있는 황계사포닌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혈관을 깨끗이 정화해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을 하죠. 예, 그러면서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줍니다. 예, 우리 개구 장약심내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천궁하고 당귀, 우슬 이 성분도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 주는 데서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혈관이 터지 중풍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분이 안심하고 써도 좋은 약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 이런
0: 예,
1: 분들은.
0: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알려주시려면 그분들한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다 알려주십시오. 예. 혹시 이런 사람 만나면.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0: 해랍 조절이었는데 31년 서야 해랍야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0: 아, 그러다 선생님 장례식이나 강의를 듣고 장례식 예방을 먹게 되는데 해랍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해랍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해랍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금 떨만 장례식만 먹고 있는데도 해랍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0: 예, 그러고 저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뱅덤에 어렵죠. 방콸이 있어서 항상 근심했습니다. 예.
1: 방콸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연하게 그렇게 근심 많이 합니다.
0: 예, 글쎄 떨어지고 언제 떨어져서 무슨 정말 시한 보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근심했습니다.
1: 어, 맞습니다. 그런 근심했다는 예. 게 맞습니다.
0: 그래 심리반 떡다바 먹고 경찰한 결과에 예, 방콸이 싹 녹아나갔을 때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그래 놓으니까 큰 근심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근데 심장 아주 항상 숨이 차고 예, 답답함에 앞뒤 가슴에 쏙쏙쏙 찌르게 돼.
1: 예.
0: 이 증상이 없어지고 특히 남의 돌봉구 같은 가면 예, 가슴이 영 답답하고 숨이 안 나오고 이랬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러다 이 심장 뭐 후부터 예, 조금 예, 돌봉구 같은 이래도 조금 예, 가슴이 답답하나 숨 막히는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아, 그러는 게 좀 영, 아, 가슴이 편안하고 예. 그리고 집사람들 당내 앞에 저런 해랍빈도 없고 항상 어지럽지 않고 살이 저리고 특히 밤소변이 염탈났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야 뭐 후부터 아, 소변 자주 줄어들고 조금 어지럽지 않은 날이 살 같다면 염조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그래 우리 특히 약효과 전에 이번 정말 적당할 때 참고해 또 배달받아왔습니다.
1: 예. 예. 배달받아갔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0: 우리 쇼츠에 친구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해랍이 하고 아래 해랍 차이가 70 내지 80이랍니다.
1: 아, 예.
0: 아, 이런 사람이 해랍 매각차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좀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이런 해랍 매각차가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 위 해랍하고 아래 해랍 차이. 그런데 그분이 해랍 매각차가 70, 80 그렇게 된다지 않을까? 예? 예. 이 매각차가 커지면 동맥경화가 나타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우리 어. 장약심내방 보면은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콜레스테롤이 또 그 높거나 가미우삼지가 높거나 아, 이런 분들을 또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죠. 예? 예, 그 이런 걸 치료를 해주면은 또 그 혈압조절이 또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도 예? 예, 그 이런 걸 해결해주면은 또 그 아래 혈압하고 우리의 혈압 이 차이가 올라가던 것이 매각차가 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다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면서 혈압이랑이 예, 그 잘 그 조절해 주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이런 보면은 동맥경화 치료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황계라든가 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 천궁이라든가 홍경천 담남성이 들어가 그런 지룡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 동맥경화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번에 절대 영접증 좋을 때 써야겠단다.
1: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십시오. 이번 기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안간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서 방송 드림에서 이 장약이 해발 4,500m, 5,400m 이렇게 고산에서 하라는 홍경철이 들어가고 또 미가지 영황금이 들어가고 공농수치가 또 명백하다 했어요.
1: 예, 그렇게 명백합니다, 원래.
3: 예. 그래서 그런데 혈압이 여섯 달부터 선생님이 그 방도하에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 늘리면서 다른 한 가지 방법 결합했을까요? 우선 그 2년이 되어서 여섯 달 후부터는 그래서 이 약만 먹었는데 혈압은 안 되어서 이렇습니다.
1: 예.
3: 정말.
1: 좋지.
3: 정말. 나쁜 동안 명약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발성적인 세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등시에 안 나고 그랬는데 그 증상도 감도 없이 사라지고 예, 지금 소화에 되던 것도 예,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만 싸움을 했는데 그것도 증상이 좋아지고 예, 관절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남편도 같이 있으니까 남편도 용 여러 가지를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활동 얼마 좋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3: 네,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유, 예.
3: 예, 사촌

0: 어머니를 소개해서 지금 약 쓰고 있는데 그분은 심장도 안 좋고 수자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1: 예.
0: 두 번이나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다른 쪽에 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질병 많아 쓰고 있는데 효과 좋단다게 언니하고 이번에 할 때 이리 좋아서 우리는 부부할 먹다고 쌌는데 언니 싸겠습니다.

0: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우리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예, 우리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간다.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예.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이 들어서 됩니다. 예. 혈액의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교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저가을에 훔춘 대지는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331 국도라는 황금 통로에 의탁해 훔추는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변경 지역의 부민 흥변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오늘은 331 국도 계열보도 두 번째 편, 훔춘 변경 문화관광으로 흥변 부민의 힘 실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산과 강을 끼고 변경과 잇닦고 바다와 가까운 331 국도는 한 줄기 옥띠마냥 굽이굽이 뻗어 연변 변경선의 산수 풍광과 진흥의 생기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훈춘 방천에서 이 도로는 마을을 지나고 강을 따라 펼쳐집니다. 방천 룡호각에 오르면 삼국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사면팔방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방천에 위치한 룡호각입니다. 제 뒤에 있는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다 나는 여기에 기념 촬영벽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룡호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두만강은 힘차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들은 명성을 듣고 찾아와 변경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정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북 관광객 형계신입니다. 이곳은 한때 하량됐지만 오대징 장군의 항쟁으로 이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명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조국에 청춘을 바쳐야 합니다. 룡호각에서 내려다보면 방천촌의 흰 벽과 검푸른 기와집들이 층층이 어우러지고 조선족 특색 민가들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지 촌민들은 변경 문화 관광 열기에 힘입어 농가 마당을 특색 민박으로 개조하고 생태 풍광을 소득 증대 경로로 바꿔 변경 마을에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훈춘 방천 삼강 국제 관광 집단 위원회사 부총경리 장학입니다.
3: 방천의 인기가 지속

0: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방천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룡호각의 접대량은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관련 봉사를 1층 최적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또 이곳에 방천시장을 조성하고 일부 무형문화재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룡호각의 웅장한 풍광을 뒤로하고 3·3·1 국도를 따라 시내로 돌아오면 밤장막 아래 훈춘에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인기 명소로 떠오른 해해리 주제거리는 불빛이 환하고 해산물, 도매, 소매, 가공요식, 문화, 관광 체험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야간 경제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훈춘 동산구 구역 우세에 위탁해 이곳에서는 전 산업사슬 해산물 산업을 구축해 소비를 견인하고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단체로 부상했습니다. 훈춘 해산물 시장 책임자 리효붕입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넘으면 전담 인원을 배치해 문을 엽니다. 자가용으로 집에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이곳에서 구매한 뒤 저희가 대신 보관했다가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시장에는 수조물이 맑고 러시아산 신선 킹크랩, 대게, 털개들이 집게발을 휘젓고 있으며 장백산 송이와 특색 산나물들도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재고 보충도 잦아지며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춘 해산물 시장 사업 일꾼 조대해입니다. 오늘만 벌써 물건이 10여 차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 3톤 판매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매우 많아 매일 바쁘고 상품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2층 사내식집 융합식당에서는 음식 익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장백산과 깊은 바다의 산의 진미가 이곳에서 만나고 남북의 요리 기법이 서로 융합되며 킹크랩 한 마리로 10여 가지 맛을 내는 이곳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춘 해해리 사내식집 경비 구현입니다. 킹크랩은 훈춘의 대표적인 미식 지표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료식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 특히 남방 관광객들이 훈춘을 요리하기 바랍니다. 킹크랩을 매개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훈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합리하고 신선하며 맛있는 훈춘 킹크랩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전국 각지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리 선생입니다. 북경에서 왔습니다. 돈이 적고 배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당연히 널리 홍보해야죠. 내몽골 관광객 마흠입니다. 비교해보면 가성비나 여름에는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훈춘에 올 겁니다. 한갈래 변경 국도가 풍광과 산업, 생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변의 풍경선일 뿐만 아니라 흥변 부민의 지능선이기도 합니다. 방천의 문화 관광으로 향촌 지능이 힘을 부여하는 데서 해해리의 해산물 경제로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까지 훈춘은 문화로 관광을 빚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면서 변경 구역 우세와 생태자원 우세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변경 풍경을 지능의 전망으로 바꾸고 특색 산업으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 아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4장 공동 번영 발전 추동에서는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여러 민족 공동 부위를 추진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에는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0: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대정 방침과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지역이 국가발전 대국에 빠르게 융합되도록 지지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게 추동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발전이 안정되면 민심이 안정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실시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데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신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법률 제반 규정을 엄격히 락착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고품질 실시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토대와 법치 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1: 올 들어 도문강 제약연회사에서는 현지 자원 우세립과 함께 약품과 식품 심층 가공 주 업무를 깊이 추진하고 민속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연장하면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새 모식을 탐색함으로써 공업 생산과 특색 관광의 쌍륜 구동과 쌍방향 역량 부여를 실현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옥수수 수염차 생산 작업장 표준화 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균 충진, 밀봉 포장 등 자동화 공정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생산 표준이 엄격히 통제돼 제품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공된 옥수수 수염차는 포장과 분류를 거친 뒤 해내외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업 심층 가공 분야의 대표 제품인 이 특색 음료는 천연적이고 건강한 우세에 힘입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 소득과 효익을 높이는 핵심 제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단행간 기업은 중약재와 식품, 심층 가공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물약, 특색 음료 등 전 품목 가공 생산 흐름선을 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또 홍삼 음료, 헛개나무 열매즙 등 여러 가지 특색 음료를 연구 개발했으며 20여 건의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여러 업종 전시 판매 활동에 적극 참가해 해내외 판매 경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시장 수요에 정확히 맞춰 신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위탁 가공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전시켰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2: 지난 3년
1: 올 상반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위탁가공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위탁가공 고객을 통해 전체 생산량과 생산액도 일정하게 향상됐는데 기본상 지난해 동기보다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위탁가공 기업과의 업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 등 건강음료의 판매 과정에서도 수출과 국내 판매를 비롯해 많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공업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1, 2, 3차 산업 융합 분야를 깊이 개척해 성급 3회의급 도문강 조선족 문화 박물원을 전력 구축했습니다. 단지는 서화, 기석, 목각과 조선족 민속 소장품 등 만여점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족 전통 생활 장면을 실경으로 재현했습니다. 특색 커피숍, 어린이 놀이시설, 특색 민박 등 다양한 경영 모식도 부대적으로 마련해 문화전시, 민속체험, 레저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단체를 구축하고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오락, 쇼핑 일괄식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완전하게 형성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2: 이 류요 초성사.
1: 관광으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으로 관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충분히 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을 입장권 증정품 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관광객들이 제품 장점을 충분히 느끼게 한 후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2차 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0: 일전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문화성경 청량복지, 길림 육정산 피서레저 새 체험이, 피서레저 관광제품 혁신류 사례에 입선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국가 5위급 풍경구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입니다. 또한 삼림 피복률이 높아 전해의 천연 피서 산소 공간이자 정량한 건강 양생복지입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 새 경영 모식 성련 좌안은 녹색 열차 체험, 삼림 야영, 12화산, 숲속 사슴원 등 특색 체험 대상을 모아 생태 피서, 친수 레저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즐기는 핵심 인기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고생 공연, 한나라 복장 체험, 시가 모임 등 특색 내용을 피서 레저 전경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 도보, 성련호 유람선, 복차 품평 등 피서 체험 대상을 운영하고 밤에는 여름 예술 축제, 빛과 그림자 분수쇼, 련 등 기복 등 다채로운 여름밤 관광 제품을 선보여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주변 온천 호텔, 가족놀이 공원 등 문화관광 자원과 련동해 피서 건강 양생 플러스 온천 휴가 플러스 가족 오락 계열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피서 레저 문화관광 생태권을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혼춘시 총공회, 혼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혼춘 대형 꽃의 풍미 짧은 영상 대회가 열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품 2,600여 편을 접수했으며 전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돌파해 문화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음식 소비를 끌어올리며 도시 브랜드 건설과 특색 산업 발전에 뉴미디어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시구역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폐품 수매소 문제에 대해 전문 조사 정돈 행동을 펼치고 공공 공간에 위법 건축물을 정리해 도로 통행 기능을 전력 회복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에서 도합 22곳의 교정 위반 폐품 수매소 위치를 조사 확인했습니다. 근일 안도현 2026년 중화 자선일 및 9901 조항 모금 활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전현 학부모, 교원과 학생, 오로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15만 원 성금을 모금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정밀하게 보축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

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희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리영국 작사, 리영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낸 이 노래는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공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의 온기를 전해준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영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원범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문임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건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잼 큐식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이라고 하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고령화 시대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또 특별 우대 활동도 진행합니다. 예, 본 약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명절의 기분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아주 좋은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우리 폐가 건강해야만이 예,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폐는 우리 몸에서 주요한 환기장기로서 심장과 함께 생명이 시작하고 끝을 함께 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2: 나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했으니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정말 고사 많이 했습니다.
1: 네. 예.
2: 저기 그럼 무슨인가 말초 신경염도 들어왔지, 관심병도 있지, 거기다 신경염색까지 있어가지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눈 뜨범 병물고 이런 자수가 매 차례 되는데 이번에 이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서 심장이 까다 이래서 병원 아이 댕긴다.
1: 네.
2: 그리고 심장이 나빠지니까 폐도 또 같이 나빠지대다.
1: 예?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이 목이고도 당뇨 있으니까 뭐가 마르는 데다 자꾸만 마른 기침하지, 목이 가래서하지 이래면서 예고도 수태 많이 고사했는데 이 동충하초에서 지금 가래다 해성하고 기침도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심장은 얘도 말할 데 없이 좋아져서 지금 병원 아이 댕기고 숨도 잘 올라오고 이런 숨쉬기랑 가쁘게 구형 좋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지금 예. 그리고 이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도 나고 예.
1: 네.
2: 그다음에 이 말초 신경염은 또 있지 않까? 예, 그것도 다리 시리고 저리고 이 배 아래는 그것도 지낸 남살처럼 차갖고 이랬대는데 지금 온기도 오니까 나에
1: 네.
2: 이 저기 그런 저리고 시리고 뻣뻣하고 그것도 나무 다리 같았던 게 그게 지금 일 없이 용 좋습니다.
1: 네.
2: 일어나 앉았다 섰다 하기도 불편하지 않고 바깥 운동을 해도 까딱 일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밤소변 차수 잦으면서 예, 그도 쉴새 없이 소변 넣어서 자, 밤엔 자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도 하루 전에 두 번 내지 그도 많은 문을 두 번이고 뭐 어떤 날 전에는 한 번 보고 잡니다.
1: 네.
2: 제가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난단 말입니다.
1: 네.
2: 어쨌든지 동충하초를 내 이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지금 이 시장에서 써

0: 근데 용이 약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되니까 나 용 기분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도 예, 뭐 감기도 아야지 나가 운동해도 그도 맥이 없는 줄은 모르지. 그리고 처음에는 얘네 하루에 두 번씩 썼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예, 매일매일 좋아지는 것 같고 먹기도 그러고 하루에 한 번 약을 먹기는 먹으니까 뭐 약을 먹을 근심도 없고 영 좋대고 뭘까.
1: 네.
0: 예, 어쨌든지 영수 때 여름에는 지금 예, 이 손가락이라는 것도 예, 이 만성신경염이 들어간도 뭐 찬물이라는 거 금방 되지 못하고 이랬다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찬물 들여도 이러고 손가락이 구부러들대 그것도 영 좋지 뭐. 그래 어쨌든지 이번 추석하고 구경들 할 때 영 좋은 것 같아. 열려도 까고 또 배달 받다고 그런가.
1: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예.
3: 공화통 지금 추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여기 혈압도 조절하야 되는 게 자꾸, 이월 참, 긴가래 생각하고.
1: 네.
3: 예. 일단 16도 거기제, 특히 밤에 사분 차수가 특별히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썼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혈압 조절에 아이들이 것도 많이 났고, 늘상이 중간에 성하든지, 이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특별히 잡힌 게 차수가 좀 기다릴 거니까, 잠도 기다리자고 사람 맥나고 정신도 납니다, 지금.
1: 네.
3: 오늘 활동이 열리아드과학 배달받다 그랬다.
1: 예, 열리아드과학에는 이 23과학을 드리면서, 아, 이 명절 현금 상품권을 또 1,000원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3,000원 가치에 가는 이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먼저 예약하시면은 198원 하는 예, 이 Q10부터 두 과학을 또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저희 가족도 동천하자 말했던 부모는 가족입니다.
1: 네.
4: 네, 초면에 제가 이렇게 이래 선택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1: 네.
4: 근데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예. 난 특히 다른 사람보다 추위 세게 타고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했댔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발이 차가지고 여름에도 이분 계속 양말 신고 잤댔습니다.
1: 네.
4: 예, 이래갖고도요, 이래 봄이란 봄에 발이 특히 시리바가지고 사이즈도 신발도 사이즈도 남보다 또 어쨌든 제 원래 신는 사이즈 호마보다 더 큰 거에 싸가지고 거기다 신발 치겠나 네 개씩 깔고 두꺼운 양말 신고 그러고 다녔댔습니다.
1: 네.
4: 발이 조금만 차먹어서 감기 이렇게 증상처럼 열도 없고 기침도 아이남의 감기 증상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래 감기약도 막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 먹었습니다. 근데 감기약도 자꾸 먹으면 안 좋다는 걸 내가 들었단 말입니다.
1: 당연하죠. 약이 네. 다 저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4: 예. 네. 그래, 그래서 내, 그래도 바쁘면 또 그거 먹고 이래도 자우한 약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예, 이렇게 가슴이 계속 후들거리면 잠도 못 자고, 잘 때 뭐 온밤 꿈기다 일어나고, 예, 자관 여러모로 여기 대변도 형태없는 거 보고, 소변도 거품이 나가는 거 보고, 머리란 게 그냥 어지럽지, 이래서 약을 여기저기 약을 많이 썼댔습니다.
1: 네.
4: 광고약도 먹어보고, 또 예, 중기들도 참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못 받아, 이러고 것처럼 하다 자꾸 반복이 오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우연하게 내 이동차도 바로 견본에 대해 들어봤는데, 차도 약이 특이해가지고, 저는 이거 선택해 먹잖아요. 언제는 좀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네.
4: 이게 이걸 지금 많이 효과 보고 하루에 한 번 먹고 진짜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1: 네.
4: 예, 우리 집에서는 또 예, 우리 집에서 노시산도 오고 우리 집에서 이슈 뭐 얘도 이래 알아댔단 말인다.
1: 예, 그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4: 네. 예. 길에 그저 지나가고 어느 감기 다 하고 그저 기침도 알고 살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내 이거 내 처음에 먹으면서 이거 건염해서 우리 집에서도 쓰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도 지금 감기를 아예 한다.
1: 네.

0: 아파가지고 머리라매 그리 아파가지고 소리 생리해가지고 자꾸 그러던 게 머리도 정신 안 나지 용 좋아합니다.
1: 네.
0: 예, 그래 활동 좋을 때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열려도 가고 배달 받듯이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우리 임체는 면역력이 높아야만이 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동충하초의 특점이라 할 때는 병을 치료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서 이 약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그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제일 큰 특점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뭘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가수 이 방송 지금 우연히 들었는데,
1: 예.
3: 저는 지금 간 섬유화가 있고, 중도 주상간, 그리고 심장에 좀 낭종도 있고, 항상 본능 중에 일시달립니다. 계속 분명제
1: 예.
3: 먹어야 자고 이랬다.
1: 예.
3: 이야기서 한테 어떻게, 맞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처럼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죠. 예?
3: 많이 허약하고
1: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도
3: 나하고.
1: 있고 맥이 아예 나고 예? 이 네. 변은 이롭습니까?
3: 변은 그냥 짠마통.
1: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습도 습열도 몸에 있습니다.
3: 습열이 많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면적으로 조절하자면은 이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쓰셔야 됩니다.
3: 이 무릎 아래 그냥 이 더운 여름에도 계속 무릎 아래 다 양다리 시리고
1: 예.
3: 양말 신고 산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 환자분은 신양하고 신정리 다 부족합니다.
3: 예, 신압니다.
1: 예, 신장의 예. 양기하고 예, 인체 갖고 태어난 정도 마이어서 소모돼서 예, 약합니다. 그래서 이
3: 오래 알았습니다. 몇십 년 알았는데 인도약 먹고 빈부는 좀 없어진 게 어찌간 생활화 그냥 진행되고 지방가에 있단 말입니다. 심하다.
1: 네. 예.
3: 정도. 그래서 이야기 나한테 맞겠는가.
1: 맞습니다.
3: 듣다나니까 혹시 또 이 먹고 더 자빠져 시리질까봐 한번 잘못 먹고 광고하고.
1: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신양, 우리 지금 상열하한증이 있는 분들의 심장만, 신장이 양기만 허한 게 아니라 이 심장 기능도 약합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위에는 열이 나고, 항상 좀, 좀 먼한 느낌은 주고, 이런 분들은 심장하고 신장의 생체 균형이 깨졌다 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 좀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이 수면 개선부터 조절이 되면서 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3: 예, 가섬유화란도 이렇게 좀 해결될 수 있습니까?
1: 그렇죠. 이 지금 콜레스테롤하고 예, 이 중성지방을 개선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간섬유화가 좀 자적으로 되고 이 동충하초에는 독소 배출시킨다는 이런 효능도 있습니다. 간이가 섬유화됐다 할 때는 또 인체 영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1: 그래서 이 동충하초에는 예, 이런 양리학적 효능도 있고 또 영양학적 효능도 있습니다.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간이 나쁜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3: 빈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장복하게 되면 이게 허전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지금 빈도 없으면은 이 가장 적합한 약입니다.
3: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양실에도 양실에서 자꾸 시린 것도 이 약은 이렇지요. 예?
1: 예, 예, 자꾸 사고 예?
3: 걱정돼서
1: 예,
3: 잘못 먹고 그 저기 막 더 시려나서 막 이래서 지금
1: 아닙니다. 이건 신양을 보충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땀 걸려요.
1: 예, 맞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1: 예.
3: 어느 때까지 한 활동?
1: 활동이 국경절까지 합니다.
3: 아, 알겠습니다.
1: 예, 이 국경절하고 추석 우대 활동입니다.
3: 아, 예, 활동 예. 좋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충하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님 선비라 이제 밤섬에 자다 하루 종일 배에서만 봤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그래서 한 번만에 두고 그래도 위도 안 좋고 비상이 안 좋아요. 고기만 먹으면 또 소화도 안 되고 설사를 했는데 지금

0: 저한테 서서 안 합니다.
1: 네.
0: 그래도 면역력이 나나 감기 잘 걸렸습니다. 이것을 쓰겠던. 근데 지금 이거 쓴다면 감기 안 걸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젠 저는 맥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 누워, 침대 누워만 있어서 뭐지 맥이 안 나니. 근데 이거 쓴다면 지금 맥이 나서 활동도 마음대로 하고, 예.
1: 네.
0: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침침하지 않고요.
1: 네.
0: 기관지염이 또 있어요. 기침간에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침간에 딱 없어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드럼을 할 때 데려줬을 때,
1: 예. 국경절하고 추석도 같이 명절을 맞으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그래,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18꼭 써서 쓰겠습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저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가을이라 할 때에는 폐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 중에 으뜸의 첫 번째로 가는 장기가 바로 폐라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2: 예, 저도 지금 이 동충하수 바르게 먹은 지 여들은 2년 거의 된다.
1: 예.
2: 그런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모르겠을 때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 내가 여러, 이렇게 온몸이 불편하고 다 아프니까 약 많이 썼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스푼 약을 써도 아이들인 게 그게 뭐 한 가지가 좀 되겠는가 해서 처음엔 덜어 쌌습니다. 조금 그거 한 4,000원에 지쌌어 먹기 시작해서 한 달간 먹으니까 조금씩 몸이 불편하던 게 좀 편안해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소화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냥 머리가 아파서 종종 표현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 먹어야 되지. 그거 아이 먹으면 갈라붙지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차츰차츰에 이게 머리가 덜 아파지면서 종종 표현대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차츰으로 없어지면서 아이 먹게 됐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적으로 막 먹여보지 말자 어떻게 했는가 이래서 아이 먹기 시작하니까 그날 할 또 이롭단 말입니다.
1: 네.
2: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 이래, 그래 그래 세면 그도 막 발작하면 무섭단 말입니다. 그거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막 그러니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거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사적으로 전 동생 아이 먹어도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네.
2: 아, 이 식적으로 내 아이 먹어보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조금 그런 것도 아이 먹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 그냥 이력서 지더란 말입니다. 그날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제는 이걸로 되겠다 정도 펜사고 뭐니까 위가 또 나빠져가지고 위에 또 고생하고 이랬는데 우선 그냥 뭐 이거 정도 펜 떼자 하고 소리 아예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단 말입니다. 좀 자석으로
1: 네.
0: 머리 아프고 막 미스럽고 처음에 이래던 증상이 좀 자석으로 없어질 때다. 그래서 아이 여자는 이 정동편을 완전히 떼고 먹지 말자 하고 술에 아이 먹고 계속 이거 먹었는데 많이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머리 아픈 증상이라 없어지고 점점 나사질 때다. 그래서 아이 여자는 이걸로 해야겠다 해서 활동할 때 쌌습니다.
1: 네.
0: 그래 싸서 먹으니까 지금까지 먹는데 한 번도 그 증상이 아예 나타나단 말입니다.
1: 네.
0: 아 그래서 내 여자는 완전 이걸로 뭐 해야 되겠다. 그 증상이 없으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어째도 예, 발작한단 말입니다. 그 어떤 편은 먹어도 어떤 때는 발작한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런 게 지금 일 없어져서 네, 지금 그래 이번 활동에 이거 참가해서 싸서 어떤 이걸로 계속 여러 가지 걸로 도와지니까 지금 네, 아 이게 정말 도와지는구나. 그래서 네, 더 이번 활동에서 싸자고 그랬어요.
1: 네.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큰 활동할 때 참가하시면은 아주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명절 선물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명절이 기분도 또 느낄 수 있고,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하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의 가장 큰 효능이가 예,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예, 이런 효능입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오래된 기침하거나 좀 허약한 예, 체질이거나 또 천식이 있거나 혹은 예, 좀 앓고 난 후에 특히 호흡기 쇠약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알게 모르게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 호흡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하거나 남이 감기하는 말만 들어도 감기한다는 분들이 있죠.
2: 네.
1: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몸 전체적으로 정력도 높아지면서 특별히 호흡기 면역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나는 너무 허약해서 무슨 약을 쓰나 좀 약을 잘 받지 못하고 예,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꾸준히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일단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면은 몸이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이 개선됩니다.
2: 네.
1: 예, 내 몸이 우선 이렇게 좀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특별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연세가 있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무력하거나 혹은 자주 아프신 분들 야, 난 어째 그냥 이렇게 아픔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체력이 다시 회복이 또 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3대 보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진시황이 불로초라고도 하고 양귀비 젊음이 묘약이라고도 하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많은 특별히 좀 고령인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제로 90대 노인들이 명인들이 이런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동충하초 섭취가 이런 장수의 비결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정기를 많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몸이 허약한 분들

0: 예, 오래 간을 앓았거나 혹은 심장병으로 나는 항상 맥이 없고 산소 부족하고 숨이 차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주령 작사 정근포 작곡의 도라지 처녀 보내드립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수하면은 늘 한 곳에 앉아서 매수를 쓰는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죠. 자식들한테 주려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매수를 쓰시는 모습이 아련한데

자신한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요.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이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줍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가요? 리웅걸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티풀 사랑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룡 작사 림봉어 작곡의 함께하는 이 세상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일터에서 피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리철영 작사, 최창규 작곡의 일터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성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세월 지나도 잊지 못할 소꿉친구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전성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가락에 실려오는 고향 냄새 함께 느껴보시죠.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이 희망과 사랑으로 만발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인데요.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성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고향,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린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하는 노래입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사는 버스입니다. 세상살이 어려움이 있지만 동글동글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노래한 이 곡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광령 작사 리경드 작곡의 어화동동 동의가정입니다. 정다한 흥경가락으로 과묵한 가정이 병원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곡인데요. 안영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문춘선 작사 남유령 작곡의 이름없는 꽃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묵히 아름다움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몽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곽을 구매하시면 한곽을 더 드리고 네곽을 구매하시면 세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된다 이 말인데, 누구한테나 다 우리 닥쳐오는 이런 일이죠.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 약을 소개해드립니다.

0: OTC라는 거는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 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 단어로의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란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쓰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처방약은 국약 기준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쟀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예, 남색으로 된 거 있어서. 예.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이래서 OTC 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국, 지금 약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약국도 귀했죠. 예?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 OTC 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육의 보신 환우는 OTC 약이면서 국약 기준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디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예 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황제 근중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근예보신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콤파치를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우선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콤파치나 간이나 비자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근뇌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자면 한 10몇가지 가깝고 나야 된단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기하고도 진기한 비싼 약정들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초과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물고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이 공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희가 이제 객사 온 후부터 대꼬리 뿌뿌 타면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걸 어떻게

0: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그 소리가 납니다, 쌤이.
1: 네.
0: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럽지 않나, 가슴 떨리는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알깁니다, 이 알수가.
0: 예, 그리고 너 전에 전립선을 이래, 방파변이 닿고, 사변을 한번 보다 하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씩 두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배 당기면서 이래, 아프던 게, 건네보시나 보고 어때? 와, 고된 다수 줄어들고, 소변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시원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다음 사장 사람 내게 나고, 예, 효과도 어떻게 더 먹자고 내가 좀 다달바 쪽에 합니다.
1: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0: 예.
1: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위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은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건네보셔, 내동세입니다. 예, 내동세, 남자동세인데,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고, 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소변 반응이 몇 번씩 오고,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단 게 대낮에도 그렇단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는 거 자기도 들었니 뭐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한 게, 이제 45일선인데, 그에 밤에 소변 네 번 다섯 번 넘게, 여섯 세 번이나 두 번, 만에서 세 번 보고 보통 두 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 되지 선생님.
1: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쓰십시오.
3: 예,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더니 혈압들이 정상 돌아온단다. 약을
1: 이렇게
3: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제가 먹고 6시간 먹었다. 3시간 한 번 먹는 게 이렇단다. 올라가 간단다 선생님.
1: 아, 혈압약이?
3: 예. 예, 혈압약 두 번씩
1: 먹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
3: 예, 혈압 조절 용사된다고 약용 어쩌는 이게 보게 갖다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고 그래. 그래 내보고 말하라는 게지. 그래 이 약 더 쓰겠단 더 싸겠단다 오늘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그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이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땅 뚜져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우리 아저씨의 나신살 걸렸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정시도 안 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또 전열선염이 심해서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의 보신 한을 썼는데 이야기 확실히 용도 쓴다. 그냥 한 거리에 어지럼증이 나던 게 우선 이롭단다. 그리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것도 우선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신기하게 소변이 우선은 맥 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저 조금 이렇게 나가고 맥이 없이 지고 나가던 게 소변이 시원하고 우선 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콕 자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0: 그래서 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여기까지입니다. 예.
0: 예.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대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큰 우대 활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 경제적으로 문제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응가양의 평형을 잡자면 위는 돕고 아래가 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중초에 와서 이 한기가 뭉치다 할 때는 우리 멕시코 밑이 항상 퇴직하고 배꼽줄을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디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디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지금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1: 네.
3: 미국에 지나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계속 물이 어지럽고 고립심하고 그래서 수준으로 비해서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지금 지금 뭐 아침에 좀 불씨 바닥 나르고 그래서 좀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방송에도 심지어하고는 관계없죠.
1: 그 좋아집니다. 이하고의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전쟁도 좋아집니다.
3: 계속 없어서 계속 가서 당구 가겠는데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생명도 다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도 다 될까요?
1: 네. 이학은 장기.
3: 네. 이학은 혹시 뭐 또 활동은 없습니까?
1: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은 우리 약국 전화 501-2797 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방문하십시오.
3: 네. 501-2797 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전문 이 상러시아한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꿀꿀꿀꿀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맘다 써가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의 보신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평형을 잡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0: 녹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2: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 애근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고객님의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썩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워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2: 예.
3: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제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벌써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2: 예.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2: 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네, 지금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복에 쓰고 있는데 병원

0: 내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시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서는 많이 내렸다 잽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으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깐님 뭐 구별수고 이거 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촌에 시시 검사인데 어제 화암당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당장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3: 그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속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 말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정말. 용지라는 야. 게 이게 미스터리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도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초가을에 훔춘 대지는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331 국도라는 황금 통로에 의탁해 훔추는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변경 지역의 부민 흥변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오늘은 331 국도 길보도 두 번째 편, 훔춘 변경 문화관광으로 흥변 부민의 힘실어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산과 강을 끼고 변경과 이따코 바다와 가까운 331 국도는 한 줄기 옥띠 마냥 굽이굽이 뻗어 연변 변경선의 산수 풍광과 진흥의 생기를 하나로 엮어냅니다. 훈춘 방천에서 이 도로는 마을을 지나고 강을 따라 펼쳐집니다. 방천 룡호각에 오르면 삼국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사면팔방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방천에 위치한 룡호각입니다. 제 뒤에 있는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다 나는 여기에 기념 촬영벽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룡호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한눈의 삼국을 바라보는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두만강은 힘차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관광객들은 명성을 듣고 찾아와 변경 풍광을 감상하는 동시에 가곡 정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북 관광객 형계신입니다. 이곳은 한때 하량됐지만 오대징 장군의 항쟁으로 이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명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조국에 청춘을 바쳐야 합니다. 룡호각에서 내려다보면 방천촌의 흰 벽과 검푸른 기와집들이 층층이 어우러지고 조선족 특색 민가들이 새롭게 단장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지 초민들은 변경 문화 관광 열기에 힘입어 농가 마당을 특색 민박으로 개조하고 생태 풍광을 소득 증대 경로로 바꿔 변경 마을에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훈춘 방천 삼강 국제관광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장학입니다. 방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방천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룡호각의 접대량은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관련 봉사를 1층 최적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또 이곳에 방천시장을 조성하고 일부 무형문화재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룡호각의 웅장한 풍광을 뒤로하고 331 국도를 따라 시내로 돌아오면 밤장막 아래 훈춘에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인터넷 인기 명소로 떠오른 해해리 주제거리는 불빛이 환하고 해산물 도매 소매, 가공 요식, 문화 관광 체험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야간 경제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훈춘 동산구 구역 우세에 의탁해 이곳에서는 전 산업사슬 해산물 산업을 구축해 소비를 견인하고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단체로 부상했습니다. 훈춘 해산물시장 책임자 리효붕입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넘으면 전담 인원을 배치해 문을 엽니다. 자가용으로 집에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이곳에서 구매한 뒤 저희가 대신 보관했다가 배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 시장에는 수조물이 맑고 러시아산 신선 킹크랩, 대게, 덜개들이 집게발을 휘젓고 있으며 장백산 송이와 특색 산나물들도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재고 보충도 잦아지며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훈춘 해산물시장 사업 일꾼 조대해입니다. 오늘만 벌써 물건이 10여 차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2, 3톤 판매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매우 많아 매일 바쁘고 상품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3: 不会非常多

0: 시장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2층 사내식집 융합식당에서는 음식 익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장백산과 깊은 바다의 산의 진미가 이곳에서 만나고 남북의 요리 기법이 서로 융합되며 킹크랩 한 마리로 10여 가지 맛을 내는 이곳 시장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혼춘 해해리 사내식집 경비 구현입니다. 킹크랩은 혼춘의 대표적인 미식 지표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료식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 특히 남방 관광객들이 혼춘을 요리하기 바랍니다. 킹크랩을 매개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합리하고 신선하며 맛있는 혼춘 킹크랩의 명성이 널리 퍼지면서 전국 각지 미식가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리 선생입니다. 북경에서 왔습니다. 돈이 적고 배가 작은 게 아쉽습니다.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당연히 널리 홍보해야죠. 내몽골 관광객 마흠입니다. 비교해보면 가성비나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혼춘에 올 겁니다. 한갈래 변경국도가 풍광과 산업, 생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변의 풍경선일 뿐만 아니라 흥변 부민의 지능선이기도 합니다. 방천의 문화 관광으로 향촌 지능이 힘을 부여하는 데서 해해리의 해산물 경제로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까지 혼춘은 문화로 관광을 빚고 관광으로 상업을 흥기시키면서 변경구역 우세와 생태자원 우세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변경 풍경을 지능의 전망으로 바꾸고 특색산업으로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 아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 공동번영발전추동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여러 민족 공동부위를 추진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에는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대정 방침과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 지역이 국가 발전 대국에 빠르게 융합되도록 지지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게 추동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발전이 안정되면 민심이 안정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실시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데 튼튼한 법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신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법률 제반 규정을 엄격히 락착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고품질 실시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토대와 법치 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0: 올 들어 도문강 제약연회사에서는 현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약품과 식품 심층 가공 주 업무를 깊이 추진하고 민속문화 관광 산업 사슬을 연장하면서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새 모식을 탐색함으로써 공업 생산과 특색 관광의 쌍륜 구동과 쌍방향 역량 부여를 실현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연회사 옥수수 수염차 생산 작업장 표준화 생산 흐름선이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균 충진, 밀봉 포장 등 자동화 공정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생산 표준이 엄격히 통제돼 제품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공된 옥수수 수염차는 포장과 분류를 거친 뒤 해내외

0: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업 심층 가공 분야의 대표 제품인 이 특색 음료는 천연적이고 건강한 우세에 힘입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 소득과 효익을 높이는 핵심 제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단행간 기업은 중약재와 식품, 심층 가공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무약, 특색 음료 등 전 품목 가공 생산 흐름선을 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또 홍삼 음료, 헛개나무 열매즙 등 여러 가지 특색 음료를 연구 개발했으며 20여 건의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여러 업종 전시 판매 활동에 적극 참가해 해내외 판매 경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시장 수요에 정확히 맞춰 신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위탁 가공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전시켰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올 상반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위탁 가공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위탁 가공 고객을 통해 전체 생산량과 생산액도 일정하게 향상됐는데 기본상 지난해 동기보다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위탁 가공 기업과의 업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 등 건강 음료의 판매 과정에서도 수출과 국내 판매를 비롯해 많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공업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1, 2, 3차 산업 융합 분야를 깊이 개척해 성급 3A급 도문강 조선족 문화박물관을 전력 구축했습니다. 단지는 서화, 기석, 목각과 조선족 민속 소장품 등 만여점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족 전통 생활 장면을 실경으로 재현했습니다. 특색 커피숍, 어린이 놀이시설, 특색 민박 등 다양한 경영 모식도 부대적으로 마련해 문화전시, 민속체험, 레저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단체를 구축하고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오락, 쇼핑 일괄식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완전하게 형성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1: 이 류요? 초생산.
0: 관광으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으로 관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충분히 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을 입장권 증정품 형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관광객들이 제품 장점을 충분히 느끼게 한 후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2차 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일전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문화 성경 청량 복지 길림 육정산 피서 레저 새 체험이 피서 레저 관광 제품 혁신류 사례에 입선됐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국가 5A급 풍경구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입니다. 또한 삼림 피복률이 높아 전해의 천연 피서 산소 공간이자 정량한 건강 양생 복지입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 새 경영 모식 성련 좌하는 녹색 열차 체험, 삼림 야영, 12화산, 숲속 사슴원 등 특색 체험 대상을 모아 생태 피서, 친수 레저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즐기는 핵심 인기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고생 공연, 한나라 복장 체험, 시가 모임 등 특색 내용을 피서 레저 전경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 도보, 성전호 유람선, 복차, 품평 등 피서 체험 대상을 운영하고 밤에는 여름 예술축제, 빛과 그림자 분수쇼, 련등 기복 등 다채로운 여름밤 관광 제품을 선보여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주변 온천 호텔, 가족놀이 공원 등 문화관광 자원과 련동해 피서 건강 양생 플러스 온천 휴가 플러스 가족 오락 계열 패키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피서 레저 문화관광 생태권을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혼춘시 총공회, 혼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혼춘 대형 꽃의 풍미 짧은 영상 대회가 열전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품 2,600여 편을 접수했으며 전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00만 회를

돌파해 문화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음식 소비를 끌어올리며 도시 브랜드 건설과 특색 산업 발전에 뉴미디어의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근일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시구역 내 도로를 무단 점용한 폐품 수매소 문제에 대해 전문 조사 정돈 행동을 펼치고 공공 공간에 위법 건축물을 정리해 도로 통행 기능을 전력 회복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에서 도합 22곳의 교정 위반 폐품 수매소 위치를 조사 확인했습니다. 근일 안도현 2026년 중화 자선일 및 9901 조항 모금 활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전현 학부모, 교원과 학생, 오로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15만 원 성금을 모금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정밀하게 보축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

0: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2: 집 중복은 대외자치 4층 58평입니다.
1: 네.
2: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사학교, 중학교.
1: 네.
2: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결사나 네. 136-3433-2636.
1: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예,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반년가량 사용한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높이가 2m 20cm, 넓이가 2m 40cm 정도 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26번, 136-3433-2626번입니다. 연길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열공급도 잘 되고요.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0: 이곳은 가장

0: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0: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아, 그 미시가를 팔자 그럽니다. 미시를 최고입니다.
2: 네.
3: 그래, 전화 한번 달랍니까?
2: 네.
3: 네, 153.
2: 네.
3: 3063.
2: 3063.
3: 6609.
2: 6609번. 예, 153. 네. 3063-6609번요.
3: 네,
2: 그러니까 네.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까?
3: 그러니까 몇시한 네. 말입니다. 몇시 새로 산 것인지 일부 가니까 우리 가던 것.
2: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연락 기다려보시고요.
4: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 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2: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5: 집을 세중하고라 합시다.
2: 네, 말씀 주십시오.
5: 네. 집을 세줍니다.
2: 네.
5: 위치는 예, 연병일중 북쪽에 있는 수부하원입니다.
2: 네.
5: 연병일중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2: 네.
5: 집은 예, 7층 집이 6층이고
2: 네.
5: 면적은 40평방이고
2: 네.
5: 두 칸이고
2: 네.
5: 집이 깨끗합니다.
2: 네.
5: 아래 1층은 큰 초수가 있으며
2: 네.
5: 앞에는 작은 시장이 있으며 손나가 다섯 갈래가 있습니다.
2: 네.
5: 여러 방면에서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5: 매달 500원이 지출이 받습니다.
2: 네.
5: 연결전화 159
2: 네.
5: 4430
2: 네.
5: 9670
2: 9670번 159-4430 9670번요.
5: 네.
2: 네. 잘 적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6: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7: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2: 네.
7: 집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속 사택이고
2: 네.
7: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2: 네.
7: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되고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2: 네.
7: 채소 심을 밭도 한 200평 넘습니다.
2: 네.
7: 예,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진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2: 네.
7: 비후 토지여서 냉이뱅잉이 가능합니다.
2: 네.
7: 예, 받을 가격은 3만원 사후 받겠습니다.
2: 네.
7: 예,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2: 네.
7: 138.
2: 네.
7: 9433.
2: 네.
7: 3616번입니다.
2: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7: 수고하세요.
2: 네. 네.

0: 내연길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에 4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내연길시 강북쪽에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 교내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고요.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웁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연변 1종 북적현에 위치한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또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이 또 편리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에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제 집 광고를 해달게요.
0: 네.
1: 예, 집은 전남 네. 지성 마성견 네. 댄디로 네. 5층
0: 네.
1: 예, 저 65평
0: 네.
1: 예, 전화번호
0: 네.
1: 1999
0: 네.
1: 1433
0: 네.
1: 8663
0: 그래요. 1990433 8663번 잘 적었습니다.
1: 예.
0: 네, 참여 고맙고요.

최근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몸이 해독하는데 32일이 걸린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확산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라면 용기 내벽 플라스틱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 유해물질이 방출되며 인체가 이를 대사하고 배출하는 데 32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매우 부정확하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규 제조사에서 생산된 컵라면의 포장 재질 안정성은 국가 기준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라면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물질이든 인체 내 대사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몇 시간 만에 배출되고 어떤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32일 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독성을 론하는 것은 극히 비과학적입니다. 유해물질은 일정 용량에 도달하거나 장기간 축적되어 위험 림계치에 도달해야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량의 일회성 접촉은 인체가 정상적으로 대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부은 물을 버릴 것을 권장합니다. 면발에 기름이 많을까봐 걱정된다면 뜨거운 물로 면을 한번 데친 후 물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소스는 절반만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조미료를 모두 넣으면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기 쉽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우려낼 때 건더기 스프를 제외한 모든 소스와 분말 스프는 최대 절반만 넣고 가능한 적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채소와 달걀을 추가하여 먹으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라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비교적 적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먹을 때 시금치, 토마토 등 채소를 추가하고 달걀이나 콩 제품을 곁들이면 영양이 더욱 전면적입니다. 네 번째, 소세지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세지와 라면 모두 나트륨과 기름 함량이 높아 함께 먹으면 짜디짠 맛이 날 수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될수록 국물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가능한 적게 마시고 맛이 부족하다면 자연적인 맛이 나는 식재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네, 혈액 수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 기름과 고기를 끊는 고지혈증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면 중성지방 수치는 내려갔지만 점일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고 심지어 빈혈과 근감소증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은 혈중 지질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비계만이 아니라 정제된 쌀과 밀가루가 체내에서 전환되어 생기는 내인성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혈중 지질을 조절하려는 노인들은 좋은 지방을 잘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 체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물성 기름, 트랜스 지방산, 반복해서 튀긴 기름을 피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차씨유, 아마씨유, 자소유 등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해 어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는 혈관 청소부로 불립니다. 집에서는 기름을 여러 종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기름, 레하면 올리브유, 차씨유, 요체유, 혼합유 등은 볶음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인 아마씨유, 자소씨유 등은 무침 요리에 쓰거나 국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기름을 번갈아 먹어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대략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달걀 노른자를 통해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해 지방을 유화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 심뇌혈관 질병 병력이 없다면 매일 달걀 한 개를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 아주 담백하게 섭취하더라도 주식이 흰쌀밥과 면이 위주라면 과다한 탄수화물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중지질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식의 구성을 바꿀 것을 건의하는데 최소 3분의 1 혹은 2분의 1 흰 쌀밥과 면을 오트밀, 메밀, 잡곡, 감자류 등 잡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곡에 들어있는 수용식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장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제외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어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영로봉사가 농촌에 도입되면서 만성질환 관리, 건강조기 경보, 긴급구조 등 복합적 수요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을 로인들에게 익숙한 생활 시나리오에 녹여 현, 향, 전 3급 양로봉사망을 관통해야만이 장기적인 능률적 운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촌 건강양로봉사는 현재 양로사업의 취약한 골입니다. 얼마 전 상무부 등 8개 부문은 연합으로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 발전을 다그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는 해당 포지의 중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농촌 지역은 주민들이 분산되어 거주하고 고령의 독거로인들이 많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집 혹은 마을에서 만년을 보냅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는 농촌에서 흔히 단일한 기술 장벽이 아닌 만성질환 관리, 건강조기 경보, 긴급구조와 감정동반이 교차되는 복합형 수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기층 관리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해 농촌 로인들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 양로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로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가 농촌에서 전개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농촌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를 마주할 때 리해하지 못하거나 잘 보이지 않아 터치하지 못하거나 신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반드시 기술력과 노인 적용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고 농촌 시나리오에 부합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디지털 봉사가 농촌 노인의 실제 능력과 생활 습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 향촌 3급 양로봉사망의 관통 여부는 인공지능 플러스 양로봉사가 농촌에서 전개될 수 있는 토대입니다. 현재 적지 않은 스마트 양로 플랫폼은 보편적으로 플랫폼은 있지만 리용이 부족하며 자원은 있지만 통합이 부족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현급 통괄, 향진 수용, 천급 도달의 연동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과 기층 치리 네트워크의 심층적인 융화를 추동하며 조기 경보 발견, 플랫폼 주문 파견, 천급 응답의 물리 통로를 개통해야 합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불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배 웅담분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이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송보배 웅담분은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교대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송보배 웅담분은 적게서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아직 그렇게 너무 많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는 퍼센트를 높게 주는 이거 많이 싸면 더 높게 주는 이런 우대활동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조언을 내주게 되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송보배 웅담분 한 가게 가격은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5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그보다 썩 많이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적다 하게 되면 역시 이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각에 20각을 드릴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우대할때 있는데요. 20각에 20각을 떼게 되면 한 그 가게 평균 가격이 60원 좌우가 되고 40각에 60각이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보배 웅담분은 특산 웅담분에 속하는 바 만약 무료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기회가 좋을 때 잘 갖춰놓게 되면 어느 때 수요될 때 그때 가서 망설이지 말고 미리 전부터 이 제품을 사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는데 편리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완전히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OTC 순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중약 문자가 Z문자가 붙은 비보건품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송보배 웅담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효과성에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출처가 특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4대 중위 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간시범 말합니다. 의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고음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단두이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 나온 상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웅담분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빙가리고 지방.

0: 안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어느 자 요구리 무디하고 예, 아이 사라지는 것 같고 예, 밥이 마셨고 이랬었는데 이웃은 예, 지금 예, 어느 자 요구리 무디가 자꾸 사라지고 밥이 욕 마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간단시장처럼 말 있지 않습니까? 간에 속고 담낭에 속고 담낭이 좋으니까 간에 좋고 간이 좋으니까 담낭에서 제품이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합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이 담에서는 크게 성사 됐습니다.
1: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예.
0: 이게 담낭이 왜 있었다 이비스 그거에 달걀 한 개도만 먹었는데 지금 예, 이비스 제가 달걀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선생님 예, 허리 다리 아파서 그도 영식 그랬던 그 소리 다리 아프지 않습니다.
1: 아, 모두 골격 통에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 예.
0: 예, 딴 곳에 파는 예, 이 응답 한 번만 써봤습니다. 효과 이것처럼 나지 않습니다.
1: 예.
0: 이 응답별이 특별한 응답부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우연히 예, 딴 곳에 근무는 그네 전화 좀 말했습니다. 이 응답부 써서. 우연히 오늘 예, 많이 받아보겠답니다. 선생님 60각 받아보면 되죠. 예.
1: 그렇죠. 이번 내 우대 활동은 40각을 싸면 60각을 줍니다. 40각 싸면 60각 줍니다.
0: 크게. 아, 40각 예. 가겠습니다.
1: 예. 혹은 또, 먼저 번에 우대 활동은 60각을 싸면 80각을 주고 5,000원 빼줬는데 이번에는 적게 싸도 많이 주는 우대 활동입니다. 40각 싸면 60각 줍니다. 예, 예.
0: 아, 나는 저번에 60각 싸면 40각 싸도 60각 줍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우연히 40각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가 예, 강경화 복수가 왔습니다.
1: 아,
3: 예. 예, 참 힘들게 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그냥 그렇게 다른 방법도 없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강경화 복수 뭐니까 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화도 알 겁니다. 소화도 잘 알 겁니다.
1: 예.
3: 그러면 이제 이게 담낭도 다 안 좋고요.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다는데 그래요. 이 하여튼 이거 쓰고 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저기, 이 우리 활동이 아주 좋으니까요. 40각을 좀 쌀려고.
1: 예, 40각 싸면 60각을 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응답분 자체는 이번에 우대성착에 속해 되어 있으니까 평소부터 많이 배르던 분들 가운데서 이번 우대활동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0각을 싸면 60각을 주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51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웅담부는 보배급 상품에 속합니다.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는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돌출합니다. 효과가 전면적이고 빠르고 진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간의 강경화 복수 혹은 뭐 깡구이 너무 높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의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간에 좋고 담낭에 좋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우리 그 출처가 특수하고 많은 그 확실한 그 연구를 거쳐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간 맥목의 효과를 보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알코올간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혹은 약물간이 있거나 많은 그 항균소 같은 걸 쓰게 되면 간에 이상이 생기면서 깡구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담낭의 결석이 있어서 서의적으로 가게 되면 담낭관을 그거 채취하는 그런 그 치료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제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웅담분을 쓰시게 되면 이 니달

0: 룽스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담낭에 좋으면서 그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법회 응담부는 아주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응담분 가운데서도 백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응담분하고 그리고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응담분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흑곰은 동면하고 백곰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동면하는 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이 응담분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제품 그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응담분을 쓰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룽스 담낭에 좋고 그 담낭 결석을 용해시켜주면서 소화 공동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오징간한 뭐 기름이 약간 들어간 것도 드시게 되면 힘들곤 계란 노란자이 같은 걸 먹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 소화공동이 너무 좋고 소화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담분 쓰는 환자입니다. 우리 예. 가족에서 형제들이고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예. 사적이 여기서 아프고 몸이 그저 찌부러지고 그저 아픈 데라고는 좀 어떨지는 돌아도 못 놓고 예, 그 치근땀 흘리면서 아무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그런 다리 아픈 데다 자골신경 턱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는 게 그래도 이 응담분은 아이 그래 먹고서리 엮어서 먹을까 어디 그리 빠른가 효과도 빠르고 다른 약만 영 바른다. 그래가지고 예, 어림쥐 나고 그런 것도 이렇고 그리고 계란이고 무슨 기름진 것도 먹지 못했어.
0: 그랬겠죠.
2: 이 쪼개남 나가지 계란 먹으면 또 좋아야 되지 당나이 아프지 해서 그랬던 게 이거 먹고 그랬까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있어. 그럼요.
2: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밥 잘 들대라 하고
0: 예.
2: 그리고 아픈 데 없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 소라 누울 때나 몸도 헷갈아지고 아까 그래 활동도 하고 아까 엄마 좋습니까 그래 이 장기적으로 쓰자고 저리 배달받자 그랬나.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나오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이갈 있고에 또 딴나이 나쁩니다.
0: 예.
3: 우리가 예, 계속 겨우고, 계속 땅땅한 게 무슨 게 뭉치는 것 같고에,
0: 예.
3: 또 수마다 아이디고에, 계속 저기 뭔가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트림하고, 계속 뭐 이렇게 맥혀서 내려아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응담 부분을 썼는데 지금 영 좋아지는 기색이 보입니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제 수술 먼저 이렇게 소화해야 되는 게 소화되면서 예. 그 뭔가 내리 뛴단 말입니다. 계속 그 뭉쳐서 똥 맥힌 것 같고 트림하고 예. 자꾸 뭐 껄껄이 하던 게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요.
0: 그럼요.
3: 예. 물집을 찬 것처럼 무거웠답니다. 옆구리가 통쇄나고. 걔네 그 통증이 많이 경감되고 또 무겁던 것도 많이 경감되고 용 그래서 식사도 잘하고 예, 용 도와줬습니다.
0: 예.
3: 걔 이번에 또 활동 있잼가?
0: 이번에 활동이 특수합니다. 응담분은 40각을 싸면 60각을 줍니다. 먼저 번에는 좀 많이 싸야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40각을 싸면 6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할도 진행 됩니다. 예. 예, 많이 싸지 않아도 한 각에 한 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해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시장에서 두 번 만나기 힘들 겁니다. 예.
3: 그렇죠. 우리 남편도 관절다 해서 제가 이 약용 효과 좋다란 말입니다.
0: 그렇죠.
3: 참가해서 예. 계속 이렇게 복용시키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501-7766 배달했습니다.
0: 예, 배달했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은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전이 생성되는 걸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을 풀어줍니다. 뭐 때문에? 이, 그, 동맥하는 흑곰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재흡수하는 걸 통해서 뭐 석 달 내지 다섯 달 동면하는 것 간에 네. 생존을 유지하거든요.
1: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저도 농담번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담양도 나쁘고 이 옆구리 항상 언덕이 겨우면서 영 아프고 한 번 더 번들어서서 척도 끊어진 일도 있어요.
2: 예.
1: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농담번호 쓴 게 이전의 농담은 뭔가 확실히
2: 완전히 성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예.
1: 예, 영 효과가 빠릅니다.
2: 그렇죠. 예.
1: 조금 만져서 또 먹어봤는데.
2: 예.
1: 그래서 예, 저기 뭘까 이 척도 끊어지고 그런 것도 이게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써야 되겠죠.
2: 그렇죠. 그게 나이 들면서 다시 재발하는 거 그거 치료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늘늘이 쓰게 되면 그게 아주 완미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1: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옆구리 겨도 이거는 확실히 많이 나았을 때.
2: 예. 겨운다는 게 이게 예. 예, 담낭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뭐 이 좀 밥 먹고 이게 술로 담낭에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 밥도 잘 먹고 이래놓고 기운이 난다. 그리고
2: 그렇죠.
1: 어디나 아픈 데 없습니다.
2: 예.
1: 농담 먹을까.
2: 예. 예.
1: 그래, 이번 활동이 좋을 거예요. 저도 싸서 그랍니다.
2: 그렇게 하세요.
1: 배달밖에 안
2: 돼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피부 습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황단이 있어 눈이 노랗게 되거나 얼굴이 노랗게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애들이 쩡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좋습니다. 징펑 저쉬하는데 이런 데도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에도 좋고 이 제품 자체는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이 환계절에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 있죠. 여기에도 좋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송보페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페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은 우리 삶의 쉼터이자 행복의 근원지입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죠.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부모는 기쁨도 많겠지만 걱정과 망설임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9월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학교에 입학해 정식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떠나 소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커집니다. 아이의 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집에서 뭘 준비시켜야 할까라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소학교 유치원 연결 잘하기 오문오답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이에 맞춰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먼저 유치원은 유아의 입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학 준비라고 하면 글읽기, 숫자 계산 같은 학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전면적이고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걸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심신, 생활, 사회, 학습 전 방면에 거쳐 입학 준비를 골고루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심신 준비부터 살펴볼게요. 심신 준비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반 시기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키워주는 게 기본입니다.

아이들에게 수학교의 학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초보적으로 이해시켜줘야 하는데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설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도록 만드는 게 이 심신 준비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생활 준비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일을 관리하고 돌보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치원 단계에서 물건 스스로 정리하기, 혼자 화장실 가기, 날씨에 맞춰 옷을 더 입거나 벗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잠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자립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 준비입니다. 학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이죠. 나누고 협력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소통하는 능력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유치원에서 각종 놀이와 단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사회 교류 기술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학습 준비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학습 준비는 미리 한자나 병음을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놀이 활동을 매개로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집중해서 과제를 끝내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게 진정한 학습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소학교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항병전 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소학교 단계의 과목 내용을 미리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소학교식 교육은 아이의 학습 흥미를 빼앗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선 교육 내용의 소학교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미리 한자, 병음 익히기, 덧셈, 뺄셈, 계산 등 소학교 수업 내용을 진도 나가듯 가르치고 아이에게 학교 숙제를 내고 시험을 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 대상인데요. 또한 하루 종일 집단 수업 형식으로 시간을 채우고 기계적인 암송, 베껴쓰기 훈련만 반복시키는 것도 옳지 않은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소학교화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활동실을 소학교 교실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공간과 놀이교구를 부족하게 만들고 소학교 교과서와 연습장을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놀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환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계속해서 소학교는 신입생이 학습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학교는 1학기 첫 학기를 입학 적응기로 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 수업, 학교 자체 개발 수업, 종합 실천 활동을 적극 활용해 입학 적응 교육 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리적,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저학년의 수업 방식과 학급 관리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교실 안에 그림책, 간단한 장난감과 조작 교구를 마련해 놓아 놀이 중심의 생활에서 교실 수업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아이가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학교 1학년은 연기점 수업을 어떻게 잘 실시해야 할까요? 이 연기점 수업이란 모든 아이를 같은 출발선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학교는 아동의 연령 특성과 학습 발달 법칙을 존중하고 국가 의무교육 수업 표준에 따라 수업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일부 아이가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전체 수업 지도를 빠르게 당기거나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의 심신 특징과 이해 능력에 맞춰서 놀이화, 생활화 수업 방식을 도입해 이 수업의 흥미도를 높이고 아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올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수학교 1학년에는 어떤 숙제와 시험 관리 요구가 있을까요? 학교는 숙제와 시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수학교 1학년은 서면 가정 숙제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학교 안에서 적절한 보충 연습만 진행하고 집에 돌아간 뒤의 시간은 아이들이 독서, 운동, 간단한 집안일 등을 하는데 할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불필요한 학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대부분 1학년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구두 평가, 수업시간 관찰, 성장기록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학습 과정과 태도 그리고 성과를 파악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호하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험과 점수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넘어가는 입학 연계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선행학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준비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요즘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물건, 바로 어린이 전화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린이 전화시계는 지금 많은 아이들의 휴대용 설비가 됐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편리한 물건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일반 휴대폰 태블릿 PC보다 이 화면이 작고 아이 사용 시간도 짧으니 눈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안과 림상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저령 아동들에게 눈피로, 시력저하, 가성 근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전화시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시계는 왜 아이들의 눈에 해로울까요? 이유는 사용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구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6세 이전은 안구 굴절개와 눈 근육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안구의 가소성이 크고 시력 손상 고위험 기간입니다.

아이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 화면과 눈 사이 거리가 20cm도 채 되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근거리 눈 사용 안전거리 40cm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리죠.

태극기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를 보면 눈의 모양체근이 계속 강하게 수축한 상태가 되고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근육 경련이 생기면 가성 근시가 생기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정 근시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하면 사양 자체가 아이 눈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전화시계는 화면 크기가 작은 대신에 고화질로 만들어져서 픽셀 밀도가 높고 광선 대비가 강하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부 제품은 화면 깜박임 현상, 블루라이트 과다 방출, 밝기 불균일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화면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정상 분당 15 내지 20회에서 5 내지 8으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눈이 건조하고 또 뻑뻑해지며 시각 피로가 쌓이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자극이 계속되면 망막의 광수용 세포가 손상되고 눈 조절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다는 점인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은 특정 장소에서만 쓰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하기 쉽지만 전화시계는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니 휴식시간, 등하굣길, 잠자기 전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불규칙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쓰는 일이 잦아지면 눈은 쉴 틈이 없게 되겠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원시 비축이 계속 소모되고

되고 원시비축이 빨리 바닥나면 근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어린이 전화시계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관건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범에 맞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

안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0: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아니겠습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과기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과기를 사시면 세 과기 더 드리고 열 과기를 사시면 열 과기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과기 더 드립니다. 투골테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과기 가격은 490원이며 네 과기 사시면 두 과기 더 드리고 여덟 곽 사시면 여덟 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서 아주 힘든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서는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잠자기 직전에 딱 한 번만 빨대를 빨아들이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정신이 아주 밝아지는 좋은 제품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우대 정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경제적으로서 국한성이 있는 분들한테 귀한데요. 열 곽을 싸면 열 곽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0: 5각을 쏴야 그만큼 많이 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10각을 싸면 10각을 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번 이 백조반 구복의 노인성 질병 해결함에 있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은 이번 기회가 확실한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구복약 한 각이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이래서 한 각은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외용약도 24일간 쓸 수 있는 약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두각을 싸면 여두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이지요. 이전에 비해서 12각 싸지 않아도 이번에는 여두각을 싸면 여두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활동에 아주 흡인력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0: 가능합니다.
1: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이 백가방에 내 지금 쓰고 있는데 용 좋으니까, 예. 우리 친구가 지금 무슨 데 있는가 뭐, 예. 이 간염이라 말인다.
0: 예.
2: 예, 간염인데 어제 맥도 떨어지고, 이발 자꾸 이 구차에 나고, 예.
0: 예.
2: 그때 술도 덥고, 이 껌도 불어나네. 영 입이 식사하기 힘들단다. 그게 식사를 못할까 그런도 어지럼증도 나지. 그래서 맥이 딱 떨어져 제일 바쁜 게 그게라면서.
0: 예.
2: 근데 나는 이 백가방 쓰니까 영 맥도 나고 어지럽은 것도 이러는데 이 간염에도 이롭습니까?
0: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모르셨는데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입구창도 나고 혓바닥도 늘 쓰리 덮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간열이 심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지금 간염은 B형 간염, C형 간염을 위주로 놓고 말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의 제일 전형적인 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넣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콩팥에도 많이 유사하게 돼 있어요.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또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예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딱 약이 20분 뒤에 간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난 또 거기 대해서는 또
0: 그렇죠.
2: 어디 얘기를 안 예. 하고 그동안 맥이 나고 어지럼증 금방 이렵다고 그랬더만은 주의집 하는데 그러면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10각 싸면 10각 주지 않습니까?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우수한 제품인데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투골테 좀 자문하자고 합니다.
0: 말씀하세요.
3: 동생아 한 분인데 꼭 찾아가서 넘어진 게 이제 꿈이 들었답니다.
0: 예.
3: 투골테 좀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분.
0: 지금 그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받았는데 두 해 후과를 고려하는 겁니까?
3: 예, 지금 바뀐 나왔는데 그
0: 그렇죠. 또 예, 계속 문제가 그게 꿈이 갔다 하게 되면 족구 선수들 가운데서 족구하다 그랬다 하게 되면 타박사에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게 투골테가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꿈이 갔던 게 빨리 아물어붙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를 상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봅니다. 그런 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물었습니다.
3: 내일 이제 미약하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투골 때는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수한데요. 야득각을 싸면 야득각을 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이번에 이 투골테 우대 활동은 야득각을 싸면 야득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전에는 10강 이상, 12강 이상 싸면 따라가는 제품 그 비례도 좀 높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야드각을 싸면 야드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2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게. 특히 구봉약과 외용약이 구봉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펜털에서 앞에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겠다면 손가락 마디가 부어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칼지기, 숟가락지기, 심지어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졌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그런 부종이 쭉 빠졌다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디가 부어놨던 게 그게 원자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관절통을 치료해주는 약품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골태가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골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통 경추에 결국 견주에
1: 네. 예.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4: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국가 특허를 받아 그러는지 효과 좋습니다. 먹고 바르고 하면 정말 이게 효과 좋습니다. 나는 한 10년 전에 차 사고를 당했는데 허리도 여기만 탈출이 되고 무릎이도 삐상하고 이래 됐습니다.
0: 크게 상했죠.
4: 네. 예, 그래서 그때 치료를 많이 할까 그 당시에는 괜찮아졌는데 언더니 조금 남았구나 할까 예, 그게 도신다 말입니다.
0: 아, 그럼
4: 그래놓고 예, 자골신경통으로 인해서 걸음에 한 수음에다 가다는 아,
0: 내리 다 저리죠.
4: 예,
0: 그렇죠.
4: 또 가다는 한참 쉰다.
0: 예.
4: 앉아서. 그 다음에 또 다리를 두드려서는 또 쉽니다. 가고.
0: 쉬고 두드려주고.
4: 아, 정말, 예. 예. 아, 정말 애 나서 예,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이거 허리에다도 바르고, 이 무릎에다도 바르고, 이래고 또 약을 먹고 이랬는데, 내 어전에 그 속달을 먹었습니다.
0: 예.
4: 근데 어전에 완전히 나는 허리도 아이꼬부랐다고 모두 이랬다. 예.
0: 와, 대단하죠. 이
4: 허리가 아프다는 예. 게 어째 허리도. 아니, 그거 약 많이 써서 그렇지. 두골패라는 거 썼는데, 그게 야, 허리랑 자꾸 정말 아프게 되면, 제대로 모르게 조금 아플로 꼬부라지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 쓴다면은 허리도 꼬부라지고,
0: 예. 큰
4: 예, 나를 언제 상해, 예. 상한 건 알지, 친구들이.
0: 예.
4: 그래, 야, 어째니, 그러게도. 허리라면 꼿꼿한 게 보기서 다 이랬나 말입니다.
0: 예.
4: 그게 무슨 약을 좋은 거 썼는가 이랬다. 걔네 두골패를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다고. 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때구야 인생이고 뭔가.
0: 아 그렇죠. 걸린 때까지 그러면, 인생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4: 예. 예. 죽은 사람과 한 가지이고 뭔가. 집에서 예. 예.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제 친구 지금이 여대만 탈출이 돼 수술을 했는데 어제 그게 어제 지금 수술하는 게
0: 아, 예, 예.
4: 그런 뭔가 그런 무슨 이렇게 어제 예. 말을 잘 안 듣는단다.
0: 예, 여초가 한번 탈출해서
4: 어머니 통신한단다.
0: 예, 여초에 수술해서 예예 예, 효과가 이상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분은 퍼센트가 써 그 단위짜리 숫자나 예. 대나만 할 겁니다.
4: 정말 불쌍한다.
0: 예.
4: 오래 안 봐도 못 있겠단다.
0: 예.
4: 그리고 이 선생 이랬단다. 한 야두 달 지나면 괜찮겠는도 한단다. 그러니까 예. 그게 공예의 수술했단다. 걔네
0: 그렇죠.
4: 수술하지 말게지 좀 더 라디오 방송이라면 들으면 약이 좋은 게 두골패랑 나왔는데 그랬다며.
0: 이제 그걸 속이지 못합니다. 국가 발명 예. 특허를 받은 거 안 받은 거 받았다. 안 좋은 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예.
4: 예, 이거는 정말 내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나.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써봐라며 그랬다. 그래서 예, 우리 친구 이번에 의대 활동도 좋다 하니까 예, 내 두골패 너무 좋다니까. 그러면 아요 좀 앉아 오래 앉아만 있어도 좋단다.
0: 앉아있기도 바빠서. 예, 예.
4: 그래도 비출로 했는지 가동수술로 한 것도 잘 모른다.
0: 그렇죠.
4: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이 두골패 진에 좋다 하니까나 그러면 이게 통실함제 하고 바르고 국가 특허를 받았다 할까 예, 우리 친구도 싸겠단다. 그래서
0: 그렇죠.
4: 예, 나는 나도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좋을 때 배달 받고 우리 친구도 이 좋을 패로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겐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대응하기 편리합니다. 야득하게 야득하고 주게 돼 있으니까 많이 싸지 않아도 작은 돈을 가지고서도 얼마라도 많이 향수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이번에 쉽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예. 예. 제일 큰 우대 활동. 예. 그래,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속에 해서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액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항근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전문가 우리 친척이 이 백사방 지금 한 번서 백사방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한쪽 얼굴이가 자꾸 부들거리고 눈도 부들거리면서
0: 예.
6: 영 알던 게
0: 경련이 일으키는 겁니다.
6: 뻣뻣하면 뻣뻣하면 남의 살 갖고 이래서 그다음 병원에 가보니까 뭐 면포라는가 뭐 예. 그런 게 왔다.
0: 그렇습니다.
6: 아, 네. 그래, 영, 입도 조금 별로
0: 그렇습니다. 그게 삐뚤어갑니다. 예, 점차 놔두게다.
6: 예. 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별 걸릴까 또, 탁, 두고, 건망증이 생겨서, 신경질도 피우고요. 자꾸 일한단 말입니다. 예. 애나게 굳이. 또, 어떤 때는 또, 뭐, 거기다가 지내까지 왔는데, 뭐, 밥 먹어도, 뭐, 아침 먹어도 아침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자꾸만, 예. 옆에 사람 못 살겠군다, 아무리 말해도 쓸데없습니다. 자꾸 밥 먹겠다, 허망심을 자꾸 먹는 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이게, 이미 면피 왔으니까, 이거 백사방 써야 되겠다고. 그럼 백사방을 한 숟갈 쓴 게, 그 다음에 조금 이즈만 많이 났단다.
0: 예.
6: 혈압 수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혈압도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심장도 이전에 좀 안 좋고 이러던 게 그 심장도 좀 많이 낫고
0: 그렇죠.
6: 예. 어쨌든 예. 밤이라면 밤잠이라 편히 잘 잔답니다.
0: 예.
6: 이런 사람은 그만큼도 좀 사라지고 예. 그렇답니다.
0: 예.
6: 그래서 예. 이렇게 계속 그런 바에 내가 계속 쓰라고 내 권장한다.
0: 예.
6: 놓치지 말고 이제 예. 날씨도 춥고 추워오니까 이런 병은 잠에 잘 수도 더 이렇게
0: 그렇죠.
6: 중하게
0: 예.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빨리
6: 그렇죠.
0: 예. 병을 예. 더 불러오게 예. 되겠죠.
6: 예. 그렇죠. 혈압순환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대사본 것도 쓰게 되면 이 혈압순환도 잘 되고 이 면피라 이런 온게 이름만 많이 났던가 이게 여기 이렇게 따뜻해 난다 만다 면피가
0: 예.
6: 남이살 같은 게 참 그것도 따스한 감이 나고 이러니까 계속 눌러주고도 쓰라고 이렇게 동삼 돌아는 것도 저기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고 이러니까 쓰라고 이런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6: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활동이 참 잘했단다.
0: 이번에 활동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각에 10각을 물어놓습니다.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한 그분이 만약 명품이

0: 일하며 와서 늘 부들 얼굴이 부들부들 이렇게 한 데서 서약으로 신경 억제제를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이러면 치매가 또 빨리 옵니다. 뭐 밥 먹고도 안 먹었다 한다는 그게 치매 일종 증상에 속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재우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절로 자기를 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치매 증상이 점점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약의 일회보다도 이 100% 중약으로 조세인데 100년 장수 제품 가운데 혈관 관리가 간과 콩팥을 도와준 차원에서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은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100% 100입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예. 중풍환과에는 계속 선생님 쓰겠습니다. 저희 활동에 참여해서.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황정이라는 성분이 제가 특수하다 했죠. 바이초지성이라 했죠. 백초의 제일 신성한 그 약초에 속한다. 이 뜻에 속하는 걸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주약에는 그 상처는 폐하고 심장, 뇌혈관까지 포함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중초로서는 건비이귀 역할을 합니다.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흡수가 잘 되게 하고 하초로서는 부선이징해주는 역할을 정신이 나게 하고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황차, 지하수화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 많은 약을 쓰는 과정에서 간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많이 가서 약물간으로 해서 깡구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깡구이 정상 깡구는 40자호로 되어 있는데 몇 천에 올라가는 100그 이상은 기본으로서 깡구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서 좋은 이런 근육과 골격도 든든하게 해주고 머리나 수염이 빨리 휘는 것도 막아주고 검은 머리가 나게끔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인양화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신에서 콩팥이 어디에서나 뭐 노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노화 과정에서 병변을 일으키는 데는 이 콩팥이 허하게 되면 또 빨리 병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양화란 성분이 콩팥이 양을 돋아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도 든든해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황차 여기 구기자란 성분이 처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방에 들어가야만이 이짝 저짝 위 아래 이거 조절하는 차원에서 구기자란 성분이 여기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고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완전히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반변성, 그 외 여러 가지 암까지 당망증이라든지 심형막 색소변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큼직큼직한 암과 질병이 이름을 띈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기자란 성분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이런 또한 황계란 성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붙이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면 이 그 환절기에 들어서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모저모로서 쉽게 추위를 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보는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2: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백자방 구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 이거, 예전에는 심장이 나빠져서, 우리 집에 한 7층대인데 내려갈 때는, 기도 한 서너 번씩 딱 올라갈 때는 한, 층수마다 올라오시고.
0: 숨이 차서, 예.
3: 숨이 차서. 그래, 이거 쓴 다음에는 지금에, 어느 한 번씩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백자방 구방에게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예. 이거 쓰니까, 본래 맥이 없고 피곤하는 게 지금에, 맥이 있고 피곤한 줄 모르겠습니다.
0: 이게 호시에 퇴징해주는 역할을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오해를 풀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3: 예. 아니, 내게는 이용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1: 어,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한 기회니까 잘용하시고 10각 싸면 10각 줍니다. 예. 어. 예. 502-775번 대응하세요.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논인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며 간에 콩팥이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여러 가지 약을 쓰는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특히 밤에 눕게 되며 불면증이 해결받으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대만 딱 빨아들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한 3, 40분 후에 되면 눈이 졸아로 내려와서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화장실 나들이 하던 게 지금 화장실 드나드는 이런 차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된다고. 이게 바로 뭐 노화 과정에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억이 잘 되지 못하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데 이런 점이 해결받게 되어 있거든요. 귀가 잘 들리고 어떤 때는 완전히 내가 귀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귀가 덧맞춤에서 웅웅 소리가 나면서 남의 이야기를 제때 받아들이기 바빠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앞이 아물거리거나 건망증이 심각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정신이 나지 않고 노인 여러 가지 그 신체 허약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할 가치가 높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0각에 10각을 줍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100% 물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기 바라면서 특히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서 본 제품을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제까지 관절통이 수술까지 받은 이 관절통이 척추까지 수술 받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다서 다시 서의적으로 손댈 나이가 없는 이런 지금 지경에까지 달했는데 본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바르고 드시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산자병원이 몇 심지어 어떤 그 발명 특허를 받을 때는 300집이 산자병원 그리고 몇만 명이 그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와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는 제품 자체에 속한데 두골테가 바로 그런 제품이니까 어지간한 관절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백자반 구버객과 두골테의 발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료와 함께 맛도 좋고 영양물질도 풍부한 과일, 포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인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진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풍년가을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9월은 포도가 한창 수확되는 시기입니다. 동그란 포도 열매들이 서로 꼭꼭 붙어 가느다란 포도나무까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마치 보석 구슬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처럼 예쁘지요. 포도는 품종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고봉포도는 자색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예쁘며 알이 굵고 단단해서 씹는 맛이 아주 좋답니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항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포도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장미향 포도란 품종도 있습니다. 짙은 꽃향기가 특징인데요. 열매는 비교적 작고 껍질은 짙은 자홍색이나 흑자색을 띱니다. 과육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수분이 가득한데요. 장미향 포도를 먹고 나면 입안의 향기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호수아비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 품종은 황녹색이며 은은한 장미 향기를 내보냅니다. 아삭한 과육에는 맑고 달콤한 즙이 가득한데요. 모양이 예쁘고 열매가 쉽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리광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살을 보내드립니다.

포도는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랍니다. 비타민C와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안토시안과 레스베라트롤이란 물질도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씨에 들어있으며 항산화, 항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포도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까지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요. 포도에는 또 여러 가지 유기산도 들어있습니다. 유기산은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포도를 적당히 먹으면 비위에 좋답니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성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평화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가을에 포도를 적당히 챙겨 먹으면 피로를 풀고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포도를 고를 때 포도알의 밀집도와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도알이 꽉 차고 색이 고르며 껍질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포도가 신선한 편인데요. 포도 껍질에 묻은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하얀 가루는 포도가 스스로 분비한 당알코올류 물질로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데요. 이 가루는 포도 표면의 수분 증발을 예방하고 병균의 침입 및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를 고를 때 포도의 진한 과일향도 느껴진다면 좋은 품질의 포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은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이슬아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대표 과일 포도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요. 포도는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건조한 가을철 맛 좋은 포도로 수분도 보충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상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마을 과일밭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0: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5번째 시간입니다.

굶주리고 지치고 헛옷만 입은 군대에게는 무연히 뻗은 설산이 가장 준엄한 시련이 아닐 수가 없다. 도로는 설산

0: 이튿날 새벽 선호 시쯤 부대는 설산으로 출발하였다. 양주정에 이르러서야 동이 텄다. 부대는 여기서 잠깐 모였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도 뒤따라왔다.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알록달록 각가지 색깔인데다가 사람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전사들은 오늘 설사를 넘기 위해 보따리 속에 간직해온 옷을 모두 꺼냈다. 노익한 국민당군 군복도 있고 토호를 쳐서 얻은 옷도 있었다. 물론 호도밖에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양식 배급도 변변찮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많고 물자가 적어서 사람마다 고추 두 개 혹은 자그만 생강 한 덩이를 받은 것이 다였다. 하지만 부대는 사기가 높았다. 아침에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앞서간 홍군 사탄이 어제 이 신령이 깃든 산을 넘어 드웨에서 홍군 사방면군 일부와 무사히 만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었다. 마치 뗄나무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지핀 듯 사기는 순식간에 불길처럼 훨훨 치솟았다. 부대는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다. 리소도 힘이 났다. 게다가 아침에 고추를 넣고 끓인 국을 두 사발이나 먹었더니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사람들이 산에 오를 준비를 마무리하는 사이에 주왕종대 앞에서 서통립과 사각제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통립은 양가죽 두 장과 새끼를 들고 사각제를 쫓아가고 사각제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자꾸 뒷걸음질하였다. 서통립이 소리를 지었다.
1: 어서 어서 입게.
0: 그러자 사각제가 말했다.
1: 아, 됐어요 됐어요. 나 싫다니까. 싫어. 사탈보, 자네 구멍으로는 안 된다니까. 아, 싫다고 싫다고.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 응?
0: 사각제가 이리저리 몸을 피하자 사통립이 뒤에서 쫓았다. 사통립이 약이 올라 소리를 쳤다.
1: 사탈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안 입는다 소리를 하나, 응?
0: 구경을 하던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구원했다.
2: 어르신, 입으세요, 입으세요.
0: 신랑이가 계속되자 휴양년 사람들이 나와 사각제를 둘러싸더니 다짜고짜 양털 한 장을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장을 등에 댄 다음 새끼로 튼튼하게 매주었다. 서통님은 그제야 웃으며 대호 속으로 돌아갔다. 두철주와 리소우도 모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람들은 주의 사항을 듣고 나서 한 줄로 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두철출은 리소우가 한결 밝아 보이자 마음을 놓았다. 길에는 어디라 풀이 무성하였고 온갖 들꽃이 피어있는 것이 여느 산과 별다른 데가 없었다. 바람이 시원해서 오히려 기운이 났다. 전사들은 신이 나서 산 노래를 불러제끼었다. 두 시간을 넘어 산 허리에 이르자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보는지라 세상에 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있나 하고 신기해하였다. 눈 쌓인 곳 가까이에는 어디를 할 것 없이 요초농이라는 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불같이 새빨간 꽃이 마치 하늘을 감싸듯 여기저기 띠를 지어 피우는데 새하얀 눈과 어울려 산뜻하고 선명하였다. 잎이 넓고 커서 연잎처럼 생긴 풀도 있었다. 자그마한 노란 꽃이 참 고우았다. 전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롭게 느껴지었다. 태양이 높이 떠올랐다. 밝은 햇빛이 눈 쌓인 봉우리를 비추자

0: 이부시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리 소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배정동지, 이게 눈이라네요. 정말 굉장해요. 도철추가 사방을 둘러보니 과연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멋진 경치였다. 뭉게뭉게 떠있는 흰 구름은 햇빛을 받아 백옥처럼 보이었고 끝없이 이어진 새하얀 봉우리들은 저마다 어여쁜 자태를 뽐내었다. 구름으로 드러나 있는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흰 구름을 이고 있는 봉우리도 있었다. 리소우는 눈을 한 줌 쥐고 먹으면서 말했다.
1: 아, 이 산이 어디 오르기 힘듭니까? 신령님이 산이라고 허풍을 떨더니
0: 하지만 곧 거무충충한 구름 안개가 나타났다. 주위가 흐릿허브해지더니 조금 전까지 보이던 눈 쌓인 봉우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찬기운이 싸늘하게 몰려오고 전동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눈발이 날리면서 우박이 마구 쏟아져 내리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대우를 뒤덮었다. 도철주가 등짐에서 우산을 꺼내 리소호에게 씌워주려고 했지만은 우산은 펴자마자 바람에 휘말려 날아갔다. 리소호는 얼굴에 눈을 가득 뒤집어 쓴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덜 떨었다. 이불을 꺼내 머리부터 감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숫대야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도 있었다. 우박이 떨어지자 북 두드리듯 세숫대에서 쟁강쟁강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었다. 두철추는 리소우의 짐에서 작은 회색 담요를 꺼내어 접은 남 끈을 꿰어 망토처럼 소우에게 씌워주었다.
1: 괜찮아 소우, 조금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 어?
0: 말라리아는 무엇보다 추위를 피해야 했다. 헌데 어제 청리강을 건넌 데다가 오늘 찬바람까지 맞자 리소우는 금세 병이 도지고 말았다. 리소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리저리 휘청거리기도 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처럼 뜨거웠다.
1: 소우, 또 열이 나나? 어?
0: 아. 리소우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리소우의 총과 쌀자루를 자기 어깨에 맸다. 그리고는 리소우를 붙들고 힘겹게 걸어갔다. 산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걸음마다 푹푹 빠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점차 대호에서 뒤처졌다.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한옆으로 비켜서 걷느라 더 힘들어 보였다. 전진하는 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하는 수가 없었다. 두철추의 겉옷은 눈이 녹아서 젖고 속옷은 땀에 젖는 바람에 어느새 군복이 후줄근해지고 말았다. 이때 옆으로 지나가던 대호 속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1: 혹시 두철추 동생 아닙니까?
0: 두철추가 옷소매로 얼굴에 맺힌 물기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흩날리는 눈보라 속으로 허리가 구부정하고 키가 커다란 사람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헛겹 회색 군복 바지는 흠뻑 젖은 데다가 까만 헝겊신도 물을 먹어 반들거리었다. 모태똥이었다. 호위병들은 누런 기름 헝겊을 모태똥의 머리 위에 펼쳐들고 우박을 막아주려고 애를 썼다. 바람이 휘몰아치자 헝겊이 날리며 미친 듯이 펄럭거리었다. 모태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다. 그런데 두 걸음 다가가 다시 고개를 돌리었다.
2: 뒤에 말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태우고 가세요.
0: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호위병이 마부를 불렀다. 마부는 갈기에 걸음을 잔뜩 매단 부르마를 끌고 다가왔다. 끊임없이 내리

0: 씨는 우박이 싫은지 마른 고개를 쳐들고 자꾸만 울부짖었다. 도철주는 리소우를 겨우 말에 태웠다. 그는 리소우도로 얼굴을 잘 감싸고 말갈기를 꽉 잡아라 이러고는 말 곁에 바싹 붙어서서 걸었다. 둘레는 금세 어두컴컴해지었다. 마치 밤길을 걷는 듯하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우박은 20-30분쯤 쏟아지다가 잦아들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곧 짙은 구름이 걷히었다. 하늘은 씻은 듯이 맑게 개이었고 동쪽에는 봄꽃처럼 아름답고 요염한 붉은 해가 걸렸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지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었다. 이제 협금산 최고봉이 보였다. 희미한 구름 속으로는 눈 사이 높은 봉우리가 아스라니 솟아있었다. 산등성이에 작은 절이 하나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이 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채워둔 망간이라는 장대가 그 곁에 꽂혀있었다. 사람들은 승리를 눈앞에 둔 것처럼 기뻐하였다. 산 꼭대기가 바로 앞인데다가 비탈이 느려 이제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맷돌에 짓눌리기라도 한 듯이 갑갑해지면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도철추는 구요십삼 바이름에는 귀신이 발목을 잡는다던 교적으로 인해 말이 생각이 났다. 이게 바로 귀신에게 발목을 잡힌 느낌인가? 다른 사람들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힘겹게 걷고 있었다. 잠시 서서 숨을 고르는데 저만치 앞에서 소년병을 부축하고 힘겹게 올라가는 여성 동지가 눈에 띄었다. 그 여성 동지는 채창이었고 소년병은 예쁘장한 얼굴에 발그레한 볼이 꼭 복숭아 같다고 하여 홍도라 불리우는 채창의 호위병이었다. 두 사람은 두세 걸음 걷고는 멈춰서서 숨을 돌리었다. 도철주는 마부한테 리소를 맡기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노님, 제가 거두겠습니다. 채창하고는 주은이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는 도철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도대장이로구만. 채창은 호위병이 아른 지 며칠이 되는데 조금 전에 진눈가비와 우박을 맞는 바람에 병이 더 심해졌다고 말을 했다. 소녀는 얼굴이 백지장 같았고 입술마저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도철주와 채창은 소년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힘겹게 산을 도파올랐다. 산의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차가웠다. 커다란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찬 바람이 불어오자 소년은 몸을 으스스 떨며 자꾸만 이를 딱딱 쪼았다. 홍도 많이 추워요? 채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채창은 걸음을 멈추고 재빨리 군복을 벗더니 그 안에 껴입은 자줏빛 트롯을 마저 벗었다. 싫어요. 소녀는 손을 저으며 한사코 마다하였다. 도철주는 어째서면 좋을지 몰라했다. 말 들어요, 홍도. 채창은 소녀를 달래 트롯을 입혀주었다. 소년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옷을 입으니 몸이 좀 따뜻해지었다. 하지만 홍도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100m쯤 올라가다가 다리맥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1: 홍도,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홍도.
0: 채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2: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요. 홍도, 홍도.
0: 도철추도 소년을 잡아 일으키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소년은 섰다가 금방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제누님, 안 되겠어요. 제가 누님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홍도, 그런 말 말아요. 자, 봐요. 산 꼭대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채창은 목이 메여 눈시울을 붉히었다. 홍도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채창을 또렷이 바라보았다. 저, 엄마한테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더니 두터운 눈 위에 쓰러졌다. 채창이 그를 일으키며 소리를 쳤다.
1: 홍도, 홍도, 일어나요. 홍도, 좀 더 버텨봐요. 예, 홍도.
0: 두 철추도 위치였다.
2: 홍도, 홍도.
0: 하지만 그는 벌써 눈을 감은 뒤였다. 볼루로 흘러내린 눈물도 벌써 얼어 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혁명가 채창도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홍도를 붙들고 마치 자식을 두고 가는 어머니처럼 얼굴을 싸주고 엉엉 울었다. 도철추는 채창이 이대로 지쳐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서둘렀다.
2: 채누님, 이젠 묻읍시다.
0: 도철추는 총칼로 길가에 큰 눈구덩이를 파고 채창과 함께 홍도를 묻었다. 홍도는 채창의 차줏빛 털옷을 입고 설산에 잠들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2: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제사를 지내고 언제 가족이 둥글게 모이는지, 이렇게 우리가 달력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억해온 날들이 바로 세시입니다. 네, 그리고 세시마다 되풀이되는 규칙과 리법, 그것을 우리는 민속이라고 하죠. 이 민속이 주목받고 기록되고 전승될 때 그것은 또 무형문화유산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정리해본다면 세시는 시간의 눈금이고 민속은 삶의 내용이며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에 대한 확인입니다. 세시 삶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민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민속으로 보는 무형문화유산, 오늘은 백종절과 추석 두 명절의 민속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서저 이론이자 민속 전문가이신 박용일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0: 는 민속으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사실 그 민속이라는 말도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도 우리에게 아주 낯설진 않은데요. 막상 이제 둘의 관계를 묻자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자 사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 예, 그 리아를 돕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민속은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 특히 오래되었거나 모양이 특별하거나 희귀한 그런 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수로 지정합니다. 그 보수가 바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예, 그 나무는 그냥 자라고 있지만 보수는 사람들이 표지를 세우고 돌보는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0: 네.
1: 예,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민속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고 무형문화유산은 그 중에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국가나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그런 것들입니다.
0: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민속하게 되면 옛날 풍습을 떠올리고 또 무형문화유산하게 되면 세계적 국가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1: 예, 그 민속이라 해서 결코 그 옛날 풍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민속인 것입니다. 예, 단지 그것이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도 결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장례 풍습, 명절 음식, 인사 방식 이런 것들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런 무형문화유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속은 살아있는 일상이고 무형문화유산은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0: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조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시종의 하나인 백종절과 추석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백종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예.
0: 백종절 하게 되면 설명절, 또 단오명절과 같은 전통 명절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민속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백종절은 농경 생산을 주제로 한 그 우리 농부들이,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명절로서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됩니다.
0: 그래요. 예. 백종절에 관한 민간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1: 예.
0: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예, 옛날에 그 어느 한 곳에 백종이라는 그런 소머리 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0: 네.
1: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소 방목을 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하늘에서 네. 옥황상제가 그 거북이를 부르면서, 야 거북아, 오늘은 비가 석자 저 옷이 내리게 하고 큰 바람이 불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백종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는 그 재앙을 불러일으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다시 그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그 비유하여 말합니다. 거북아, 비는 저 조금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또 그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또 농사가 그 해 잘 되었습니다. 대풍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 옥황상제가 말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금 그 백종이라는 아이를 잡아 죽여라 말했죠. 예. 그런데 백종은 벌써 자기가 잘못될 각오를 하고
0: 예.
1: 그 바다에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백종이 때문에 폭력이 들었다고 그 우리 그 백종을 아주 높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예. 농민들은 백종이 덕분에 재난을 피면하고 풍작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백종이 죽은 날을 곧바로 백종절로 정하였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야기 중에서 백종 거북이는 각각 어떤 상징입니까?
1: 예, 여기서 그 거북이는 재앙신입니다.
0: 네.
1: 백종은 또 그 농신이라고 강조합니다.
0: 네.
1: 그의 죄는 거부

0: 기승을 초월하여 농부들이 근본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선량한 신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백종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멀고 먼 옛날부터 대자연과 싸우면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실천 가운데서 그 선행된 것임을 우리가 류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음력 7월 중순에 농사일의 한 단계를 그 마칠 그 무렵이어서 농부들이 그 진행하던 허미식기 놀이와도 교묘하게 백종들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1: 네, 백종들의 대표적인 행사하면 또 호미시시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 민간에서는 호미시시를 또 호미시시라고도 합니다.
1: 네.
0: 예, 호미시시는 농부들이 1년 중 그 마지막 김을 메고 난 뒤에 다음 해에 다시 써야 할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고 며칠간 휴식하면서 즐겁게 논다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1: 네.
0: 지난 시기에는 농촌의 대부분 마을들에서 호미시시를 그 연행하였는데 뒤에 그날이면 남녀로서 모두가 한데 어울려져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그 하루를 즐겼습니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한편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고 피곤해진 몸을 쉬우기 위해서 그 베푸는 그런 저 잔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호미식기 또는 호미시시 초연 무슨 날이라고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날을 명절로 그 취급하면서 백종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미시시가 백종절인 음력 7월 15일 전후거나 같은 날에 그 진행되기 때문이랍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음력 7월 15일 즉 백종일 전후는 농부들이 네. 농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풍작을 은사해 줄 것을 기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연원으로 하여 호미시시와 그 백종들을 백양시켜 민속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랍니다.
1: 네, 그 선조들이 남겨놓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은 또 사회발전을 조진하는 촉매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호미시시와 같은 민속놀이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속적 또 지역적 특색이 농구한 놀이로 꾸며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런 전통문화가 왜 민속적이어야 하는지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0: 예, 여기서 말한 그 민속적 특색이란 조선족 농부들이 지난 역사 시기에 장기간의 그 생산 노동과 실천 생활 실천 속에서 형성된 농경 풍속이나 이에 관련된 생활 습성을 놀이로 재현한 것을 말합니다. 저물 그 예술 저 일꾼들이 무대 공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백성들이 즐기는 토속문화 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민속 그 무용화거나 그 토속문화를 낡은 시대의 유풍이라고 여기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틀린 견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농사일이 존재한 낡은 영농법이 없어지면 새로운 영농법이 대체할 것이고 영농법의 변화에 따라서 민속 그 성도 변화되게 됩니다.
1: 네.
0: 예. 이것은 사회의 변화 발전이 필연성입니다. 호미시시로 예를 말하면 지금은 농업 기계화 시대에 만큼 그 호미를 쓴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호미시시 문화적 요소를 그 상품화한 민속 놀이 활동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맞추어서 그 관중 문화의 결부시켜서 민속 행사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이제 생활 속에 심입해서 전통적인 것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며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속 문화의 하나로 계승 발전된 백종절이 이제는 무형 문화 유산으로 정식 등재돼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용정시에서는 2007년부터 한동안 중단되었던 그 우리 백종절 풍속을 재발굴하여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은 계산툰진 광소촌 그 의곡전 마을에서 백종절을 계기로 풍년기원고사, 장원선발, 네. 호미시시 문예공연 등 행사를 조직해 왔습니다. 영등시의 그 백종들은 이

0: 1909년도에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21년도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산 그 명록에 등재되었습니다.
1: 네. 백종절은 농민들이 전설 속 농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을의 안녕과 오곡의 대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음력 7월 15일에 펼치는 민속 행사이다. 백종절에는 기풍제 농부장만 표창, 호미시시 등 여러 가지 민속 활동이 어우러졌으며 룡정시 계산툰진, 발도진, 삼합진, 화룡시 투도진 등 곳에서 널리 류전됐다. 룡정시 계산툰진 광소촌에서는 2007년부터 백종절 경축 활동을 벌였는데 황제 수라상에 올렸다는 오곡미 등 브랜드 농산물 홍보와 조선족 농경문화 관광산업의 발전을 힘있게 떠밀었다. 백종절은 2009년에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21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대표 전승인은 오정묵이다. 하나의 민속 행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매년 축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포전을 돌아보는 것은 이제 그들의 굳어진 습관으로 되었다. 올해도 오곡조는 풍년을 기약하고 있다. 이것은 수확을 비는 기풍제 재물상이다. 재물상을 잘 차리는데도 깊은 학문이 있다고 한다. 백종절 대표 전승인 오정묵이 딸에게 재물상을 차리는 요령과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수확을 비는 기풍제는 백종절 민속 행사의 중요한 일환이다. 재관들은 제복을 갈아입고 기풍제를 지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다. 재관은 마을에서 덕망이 높은 어르신들이 맡는다. 기풍제가 시작되면 제주가 먼저 술과 명태로 후토제를 지낸다. 이어서 재관 10명이 두 줄로 입장한다.
2: 오곡전 농부절 기풍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가 기풍제 시작을 날리면 먼저 재관 대표 한용이 분향을 한다. 초혼이 시작되고 초혼관이 초혼주를 올린다.
2: 예! 황소!
1: 재관들은 제주의 고령인 읍, 괴, 공수, 배, 흥에 따라 절을 올린다. 다음은 제주가 충문을 고하고 절을 세 번 올린 후 충문을 소각한다. 다음 아흔관과 종헌관이 아흔술과 종헌술을 올리고 재관 일동은 제주의 구령에 따라 절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재관 일동이 읍을 하며 사신하고 퇴장한다. 백종절은 독특한 민속 풍정을 널리 알리는 특색 브랜드로 자리내긴 했다. 백종이란 100가지 농작물의 종자를 관리하는 신선을 일컫는 말이다. 예로부터 전해온 전설 속에 백종은 소몰이 아이로 등장한다. 음력 7월 중순쯤이면 농부들은

김매기를 마치고 곡식의 성숙과 수확을 기다리게 된다. 이 한간 시기에 농부들은 농신에게 제를 올리고 즐거운 민속놀이를 벌이면서 가을 풍작을 은사해 줄 것을 기원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백종절 행사를 진행해왔다. 2003년부터 많은 민속 전문가 학자들이 손잡고 백종절 행사에 걸맞는 문화내포와 어곡존말 특징에 알맞는 민속놀이를 개발했으며 백종절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힘단 노력을 기울였다. 어곡존과 어곡미는 영종시 계산 둔진 광소촌 마을의 논과 그 논에서 나는 쌀을 말한다. 과거 어곡존에서 나는 쌀은 황제에게 바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2007년 8월 27일 제1회 백종절 어곡존 민속축제가 영종시 계산 둔진 광소촌 어곡존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 축제는 백종절의 탄생을 만방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2007년부터 오장목은 어곡존 농부절과 기풍제를 조급, 성급, 나아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족 백종절 전시관, 이제 오정목의 딸 오월하가 그 뜻을 이어 차곡차곡 관련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깊이 매료돼 백종절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민속 행사들을 꼼꼼히 배워가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민속 문화의 향연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0: 이제 백종절은 중국 조선족의 민속 풍속을 전시하는 특색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소중한 무형 문화재인 백종절은 이 시대의 전통을 세월 속에 아로새기며 전승인들의 손끝에서 그윽한 문화 향연으로 피어오르고 있다.
1: 네, 백종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음력으로 한 달 후면 또 전통 명절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백종절이 땅과 농사에 집중된 명절이라면 이제 추석은 가족과 귀향의 색채가 더 짙어 보입니다. 네, 추석 명절 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2: 예, 그렇습니다. 추석은 선으로 주급 무형문화유산,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11년인 제3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 그 추석이 오래된 전통 명절인 것만큼 또 그에 관련된 민속문화의 뿌리도 아주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추석 명절 민속 풍습에 관해서 그 먼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예.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차례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조상들의 묘지에 가서 성묘를 하였습니다. 음식으로는 송편빚기가 있었고 놀이로는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둘다리기, 소싸움 또 등 그런 놀이를 즐기면서 전통민족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1: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 성묘하는 것은 이제 추석날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지 않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의 첫 일회로는 조상에게 제의를 올리는 것인데 차례와 성묘가 있습니다. 추석날에 밝으면 먼저 4대 조상이 그 신위에 네. 향해서 차례를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산소에 가서 그 성묘를 하는데 이를 산소복이 또는 매복이라고 합니다.

0: 예로부터 한 해 농사를 더 다 짓고 가을 거리를 앞둔 8월 추석날이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상들이 무덤을 돌아보는 그것은 응당한 그 이례로 삼고 세식 분석으로 지켜왔습니다. 산소로 가는 사람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소에 이르면 우선 봉분이가 그 주변에 그 여름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거나 그다음에 잔디를 그 매끈하게 베고 장마철에 팬 곳이나 짐승들에게 그 밟힌 곳이 있으면 묘 주기도 하고 무덤에 흙도 덮어줍니다.
1: 네.
0: 벌초한 일은 추석 전날이 미래하기도 하며 벌초와 그 묘 손질이 마무리되면 제를 올린답니다. 제사가 끝나면 둘러앉아서 조상들이 생전에 있었던 일들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1: 네, 그 추석날에 음식하게 되면 월병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조선족 분들은 송편을 빚어먹기도 하죠.
0: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집집마다 명절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였습니다. 추석날이 명절 그 음식으로는 송편과
1: 네.
0: 송기떡, 설기떡이 있으며 막걸리나 청주 같은 것을 저 자체로 빚기도 하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추석하게 되면 또 둥근 달이 떠오르는 날로서 달 구경을 하는 것 역시 이치를 띠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양력 9월 25일이면 금년도 추석이 됩니다. 농경을 위주로 하던 고대 시기 사람들은 달이 차올랐다가 그 이그려지는 반복 과정을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고 추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리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달에 대한 숭배와 리해를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석은 그 흐름 속에 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그 부기하는 명절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자마다 풍년이 희망으로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로 또 즐기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추석날 밤에 달이 밝으면 올해 곡식이 풍년이 들 것이라고
1: 네.
0: 좋아하였고 구름이 끼면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서 근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깊은 서정을 띠고 있는 노래를 부르며 달 구경으로 추석이 밤을 보냈으며 만풍년의 희망과 기대를 얻고 새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날은 달이 둥글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날은 그립던 사람들이 모이는 단원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달은 단결과 화목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은 중추절 혹은 단원절이라 했으며 둥근 모양의 달떡, 즉 월병을 나누어 먹고 온 가족이 모여서 원만한 그 삶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서 달을 감상하며 타양이 있는 가족을 생각하고 타양이 있는 사람은 고향의 가족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의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리백이 시 정야사는 이러한 마음을 그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쯤에서 시를 읊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 举头望明月 低头思故乡 네, 우리 조선말로 번역한다면 침상 앞 밝은 달빛 땅에 내린 설인 줄 알았다네 고개 들어 밝은 달 바라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가 되지 않습니까?
0: 예, 아주 좋은 시입니다.
1: 네.
0: 이 시에서는 달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는 애틋함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은 가족과 연결되었으며 달을 통해서 객지에서 가족을 그리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달이 그 상징은 화목 및 모임인 것입니다. 중국 문화에서의 달은 화목을 뜻한다면 조선족은 달을 풍요로운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성인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달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풍요로움을 기원하기도 하고 달에 손을 비는 풍습도 또 있습니다.
1: 초석은 달맞이절, 단원절, 8월절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4대 전통 명절의 하나이다. 전통 명절로서의 초석은 둥근 달을 매개로 가족이 화합,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하늘에 제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을 하나로 이었다. 중화민족 천년의 문화유전자와 민속지혜를 담은 초석은 혈맥에 새겨진 따뜻합니다. 음력 8월 보름은 가을의 한가운데 해당하므로 중초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때는 초수가 끝나고 하늘은 높고 맑으며 달은 둥글게 차오르니 풍년을 경축하는 때이자 온 가족이 둘러앉는 날이기도 하다. 초석의 기원은 상고시대 주분의 달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고 시절 선조들은 해와 달과 하늘을 두려워하며 춘분에는 해에, 초분에는 달에 제사하는 왕실 예의를 형성했는데 이는 천지의 보호와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당시 달제는 정해진 날짜가 없이 추분절기에 따라 거행됐다. 진한 시대를 지나면서 달제 의례가 점차 민간에 전해졌고 문인과 선비들이 달을 감상하고 읊기 시작하면서 달에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나 그때까지 조석은 완전한 명절로 정착하지 못했다. 당나라에 이르러 공격이 강성하고 문화가 개방되면서 감상과 놀이가 민간에 널리 퍼지자 추석 풍속이 점차 갖춰지고 명절 날짜가 음력 8월 15일로 정착됐다. 이때 종추는 단순히 달을 즐기는 명절을 넘어 가족 단합의 의미까지 더해졌으며 민간에서는 추석의 잔치를 열고 가족이 모이는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송나라 이르러 추석은 절정기를 맞이해 명절이 완전히 대중화됐다. 달맞이, 월경 먹기, 개화 감상, 조수 구경 등 풍속이 자리 잡았고 단합이 핵심으로 되었으며 추석은 음력설 단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큰 명절이 되었다. 명성시대에는 추석 풍속이 더욱 완벽화되고 어른 공경, 벗방문, 복빌기의 의미가 더욱 깊어져 오늘날까지 몇 년이 이어져 왔다. 초석의 낭만은 천년의 민간 설화와 함께한다. 그 중에서도 상아가 달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깊이 각인됐다. 전설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하늘에 해 열 개가 동시에 떠올라 농작물이 말라 죽고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후예가 아홉 개 해를 쏘아 떨어뜨려 백성을 구했고 서왕모가 불로 장생의 선약을 내렸다. 후예는 아내 상아를 귀히 여겨 그 약을 상아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다. 그런데 제자 백몽이 그 약을 탐내 상아를 핍박했다. 상아는 다급한 나머지 선약을 삼키고 달을 향해 몸을 날렸고 그 뒤로 광한궁에 홀로 살게 됐다. 후예는 아내를 그리여 매년 8월 보름 정원에 상아가 즐기는 과자와 과일을 차려놓고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 백성들도 이를 본받기 시작해 점차 추석에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단합을 기원하는 풍속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오강의 개수나무 벌목과 옥토끼의 약방아 전설은 초석의 의미에 더한층 색채를 더했다. 오강은 천유를 어긴 죄로 월궁에서 개수나무를 베는 벌을 받았으나 그 나무는 대면 베는 족족 다시 살아나 끝이 없었다. 옥토끼는 상아의 곁을 지키며 동무해주는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차가운 달에 따뜻한 정을 부여했고 초석의 신비로운 빛깔을 더욱 짙게 물들였다. 초석의 풍습은 단합과 달맞이 복빌기를 축으로 하여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달맞이는 초석의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이다. 8월 보름의 달은 유난히 둥글고 환해, 중추의 달은 유독 밝다는 말이 전해진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집집마다 마당에 둘러앉아 과일과 간식을 차려놓고 둥근다리를 올려다보며 점을 나눈다. 모닝들은 실을 읊조리며 다만 바라건대 님은 오래도록 설리라도 함께 이 밝은 달을 보리라는 천고의 명구를 남겼다. 월경을 먹는 것은 초성날 음식 풍속이다. 월경은 그 모양이 둥근 달과 같아 단합과 원만함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달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으나 후에 명절을 대표하는 별미로 자리 잡았다. 월경도 맛이 다양한데 광동식 연용, 강소식 생고기, 북경식 오인, 운남식 소시지 등이 있다. 한 조각의 월병을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것은 입맛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더없이 소중한 단합의 표시이다. 타향이 있는 사람에게도 한 조각의 월병은 짙은 향수를 달래준다. 달에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빚는 것은 초석의 오래된 풍습이다. 민간에서는 향안을 마련하고 제물을 차려놓고 여성들은 달을 향해 절하며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집안이 화목하기를 빌고 어르신들은 후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아이들은 청명하고 영리하기를 기원한다. 이 모두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또한 개화를 감상하고 개화주를 마시기로 한다. 8월이면 개화 향기가 가득 퍼진다. 개화주는 달콤하고 진하며 보기와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강남 지역에는 초석에 밀물을 구경하는 풍속이 있다. 전당강의 웅장한 대소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남방에서는 등불을 밝히고 불룡놀이를 하며 복건 지역에는 조사의 놀이인 박병 풍속이 있어 명절에 한껏 흥겨운 분위기를 더한다. 추석의 문화적 의미는 이미 명절 자체를 넘어 중화민족 정신의 촉도가 되었다. 가족의 화합과 친인에 대한 그리움이 그 핵심이다. 둥근 달은 사람의 단합을 상징하니 추석은 민족의 단합에 대한 깊은 소망이 깃들어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길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며 돌아갈 수 없는 이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랜다. 이러한 마음이 중초절의 가장 감동적인 바탕이다. 또한 하늘에 감사하고 국년을 경축하는 본연의 뜻을 담고 있다. 초가을, 곡식이 익어가는데 백성들은 과일과 제물로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곡의 풍요를 경축했다. 이는 자연이 순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지혜를 보여준다. 나라와 가정에 뿌리는 하나라는 정서는 초석의 의미를 한결 승화시킨다. 집안이 화목하고 나라가 평안하며 달도 둥글고 사람도 둥글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한 바람이며 깊은 애국 정서와 민족적 인식이 담겨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중추의 전통 풍속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법정 공휴일은 가족이 모일 시간을 마련해줬고 월병을 나누고 달을 감상하며 가족이 모이는 풍속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초석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문화상품 월병, 등불축제, 야외 달맞이, 민속공연 등 새로운 형태들이 전통 명절을 현대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석 문화는 해외에도 널리 퍼져나가 일본, 한국, 왠남 등에서도 중요한 명절로 자리잡아 중화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창고가 되고 있다. 둥근 달, 천년의 세월을 비추고 월병 한 조각에 인간 애가 가득 담겼다. 초석에는 화려한 격식은 없으나 가장 진실한 정이 있다. 이는 민속의 전승이며 문화의 상징이고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애끈이다. 단합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감사하도록 일깨워주며 경로 효친과 화목 상생의 미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 해마다 돌아오는 중추.

0: 올해도 역시 어김이 없다. 내년 이날이면 달도 둥글고 사람도 둥그로 나라와 가정이 평안하길 기원한다. 이 천연을 뛰어넘은 동방의 따뜻한 정이 영원히 중화대지에 전해지며 그 빛이 바래지 않기를 기원한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민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백종절과 추석이라는 두 명절을 들여다봤습니다. 각각의 명절이 담고 있는 의례와 음식,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문득 명절이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민속하고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예, 오늘 제가 말한 그 백종절과 추석이 민속은 결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방식 속에 그 살아 숨쉬고 있는 민속인 것입니다. 민속은 결코 옛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오늘의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을 그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의 음식, 네.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속이 살아있으려면 누군가가 계속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준다고 해서 그 명절이 영원히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 명절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세대로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단순히 쉬는 날이라 아니라 그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오늘은 민속으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백종절과 추석의 민속을 살펴봤습니다. 명절은 지나가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람이 기억하는 한 살아있습니다. 네, 저희 셋이 삶은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는 민속과 무형문화유산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용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자 최명옥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람은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 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0: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1: 리제의관에서
0: 장인정신이 깃든 기예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기예에서

0: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시청에는 비단, 삼베 등 각 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베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의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예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글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선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식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 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문화와 지역 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 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으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할 수 있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예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왕대교류 융합추세 순응해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대, 교류, 융합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거주,

0: 인구교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래,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규정은 중화민족의 발전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은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 위험 경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 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변강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원 협동의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 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외 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외 공연에 융합해 금융 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유원 소통 체험 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 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위험 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0, 후반전은 0-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흐만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90분 정규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연변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 26일 연변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대련 대표팀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쓴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 TV

0: 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쾌속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뽑아내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9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2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는 일전 새 정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 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 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 자리를 설치하고 연변 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 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소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 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고을 등 체험 종목을 설치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지 습윤 경계강의 푸른 강물 경신을 윤택하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동북아 철새 이주 중요 장소인 훈춘 경신습지에 수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군영회 프로에서는 일전 향촌에서 새 치부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부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조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번영하고 문영하며 조화로운 새 연변 건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고향.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0: 현실의 청년에게 고향은 무엇일까요? 떠나야만 꿈을 찾을 수 있는 곳, 멀리서 그리움만 품는 추억의 공간, 아니면 직접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하는 삶의 무대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향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펼쳐지는 멋진 청춘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가고 가는 선택 역시 빛나는 청춘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고향을 택한 두 청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은요,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으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명태응원단의 일원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0: 그런데요, 이분은요, 농촌 현장에서 무무키라는 기층 전문 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한 분은 오랜 가업을 잇고 영태 산업을 새롭게 키운 청년 사업가인데요.
1: 안녕하십니까, 면세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림에 바쁜

0: 시기가 시작됩니다. 명태가 들어가고 씻고 말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4월달이면 끝이 납니다.
1: 예보 보고 해저 날에 널고 해아이저울까 한모 걷어드리고.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박기마 씨는 또 현재 송문천이라는 곳에서 기층 전문 간사로 평촌진흥 관련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동북축구연맹 명태응원단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5: 아, 일단은 제 성격이 활발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 있을 때는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천천히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내용은 주로 우리 토속 음식 그리고 농촌 일사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가지고 또 이때 명정시 문화미 공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2: 그러셨군요. 네. 요즘이 연대명태가 온라인에서 인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뜨겁고요.
4: 네.
2: 네. 축구장에서 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영상을 보고 또 맛보는 영상이 많이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5: 네,
2: 보는 사람들이 반응 어떠셨습니까?
5: 아, 일단은 명태를 이렇게 뜯어서 먹었잖아. 그런 네.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저거 아니고 진짜 명태구나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외지에 있는 친구분들, 관광객들이 아 명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를 많이 이렇게 문의할 때가
2: 네,
5: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우리 인삼 머리띠를 쓰고 춤을 췄는데
2: 아, 그게 인삼이었나요?
5: 네, 진짜 인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와 신기하다고 말이 이렇게 댓글이 달아졌습니다.
2: 네, 그 명태를 그 드시는 그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왔습니까?
5: 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셀카를 올려서 명태 그 한복 있잖아 올려서 한 8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후에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는 한 3천 정도 좋아요.
2: 자, 그 영상 반응이 참으로 뜨거웠지 않습니까? 명태 응원춤으로 연변의 명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4: 네, 맞습니다.
2: 자, 우리 신성희 씨는 이 명태 가공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선역에 긍정적이느냐? 많이 있나요?
6: 네, 많은 분들이 명태를 안주하고 나는 또 명태는 어떻게 구매하고 또 어떤 종류의 명태가 있는지 많이 문의합니다.
2: 그래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성희 씨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듣고 싶습니다.
6: 네, 저희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위주로 하는 종합수산이 있고 하나는 중국 시장을 대상한 석국식품이 있습니다.
2: 네,
6: 아버님께서는 주로 수출 위주로 업무를 보시고 나는 대련에서 귀향한 후 중국 시장 개척에 많은 성적을 접하겠습니다.
2: 그래, 이 연변명태 가공 기업 중에서도 선도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수상은 가공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6: 저희는 매년 6,500톤 정도 가공하고 있습니다.
2: 6,500톤이면 조금 물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네. 와닿는 표현으로 한다면 얼마,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6: 대략 한 트럭에 40톤 정도 한다. 5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50개 가죠?
2: 네, 트럭이죠. 네. 네, 듣고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6: 명태 산업은 순전히 수산업이다 보니 비수기에는 60분 좌우,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1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2: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겁니까?
6: 네, 맞습니다.
2: 아, 그래. 그러면 뭐 마을 주민들의 수입도 늘리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6: 네. 네.
2: 아버지께서 수십 년간 갖고 온 명태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부담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 또 듣기로는 얼마 전에 또 수입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6: 네, 맞습니다.
2: 네. 놀라운 성과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올렸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 부모님은 완전히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 국내 시장에는 저희 명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련에서 피력하고 돌아와서 먼저 국내 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 그러셨군요.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이러저러한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겪으셨습니까?
6: 처음에는 명태가 잘 안 나가다 보니 마트나 대리상 분들 찾아가지고 먼저 무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팔리면 등산을 받고 안 팔리면 회수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 입소문도 타고 또 품질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6: 그리고 또

0: 전도기가 저희가 개발했는데 그 전도기 제품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래. 정말 도전적인 정신이 빛납니다. 이 기존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좀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0: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워낙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1: 네, 정말 청년다운 도전 정신과 패기가 돋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아 씨는요, 이 틱톡 영상을 보면 항상 밝고 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역동적인 응답 활동과 또 무게감 있는 농촌 기층 업무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 현장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2: 일단은 처음에 농촌 일을 시작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험 준비할 때는 그저 시험 합격만 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농촌 일을 마주하니 일단은 환경도 낯설고 둘째는 또 생소한 그런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부담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몇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나 진짜 왜 이게 지층 장관이 왜 역할이 중요한지 그리고 향촌 진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지지해주고 농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아 가끔 있잖아 김아 이게 잘한다 이럴 때는 성취감 많이 들었습니다.
3: 오랜만입니다. 기차다야.
4: 너무 잘하는데.
3: 접수 멋있네.
5: 건강하신가?
3: 정말이야.
6: 온주부 다 생기는구나. 와 정말.
5: 우주 감사한다고?
3: 예? 건강하셔요.
6: 야, 이게 정말 말 무슨 굴뚝이다 이게.
3: 정대자.
7: 아, 잘 먹겠어.
3: 건강하셔.
7: 먹고 오래 살아 이제.
8: 근데 무슨 이렇게.
9: 근데 진짜 좋은 체험입니다 이건.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7: 정말
6: 이거
7: 정말 대단하다
6: 우리 박수 씨 정말 대단해.
9: 아 근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접어보셔.
6: 무조건 마시지 됐어.
9: 나눠.
6: 됐습니다.
9: 건강하셔.
1: 어릴 때 자라온 환경과 농촌 현장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건물하고 이사로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학업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불안 없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연봉 1등도 기록했고 또 유학도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괜찮으셔서 더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했습니다.
1: 그래요. 이 시내에서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낯선 농촌 환경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적응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다소 급한 편인데, 만약 예를 들어 급한 말 되고 진짜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작은 그런 수주라도 꼼꼼히 해야 되는 일이라 가지고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렇게 맨날 지체, 경제, 전라디 이런 단어를 접하는데 농촌 배경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 이 틱톡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는데요. 김아 씨는 자신을 농촌을 사랑하는 연변 청년, 또이 연변 문화를 좋아하는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층 업무를 하면서 그럼 이런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그 농촌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리고 저도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왔다가 그리고 모든 농촌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연변 전통 음식이나 그리고 그런 특색이 있잖아. 농촌에서 많이 존재한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옛날에 그 화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1: 속가마 속가마죠? 화로에
2: 화로
1: 화로에
2: 거기다가 이렇게 비비를 직접 해서 얼려서 먹었는데

0: 용산 보는 분들이 타지는 있는 분들은 와 진짜 이거는 보기 힘든 풍경이고 또 아, 고향이 그립다라는 댓글이 좀 많이 이렇게 예, 달아줬습니다.
1: 그래요. 자, 이 성문촌에 있는 대포산장 그리고 또 이 뿔벌 농장을 찾아가 촬영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자, 이촌이 관광 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포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엄청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알려 선전하기도 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농촌 우리 촌에 좀 도움이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오늘 주말 다 쉬겠구나.
2: 예. 네.
3: 뭐 마시겠어?
2: 커피 된가?
3: 되지. 커피도 있고 뭐 오. 그냥 우리 커피사는 그 저 전족 특색을 살려가지고 장고 모양으로 제작했단 말이야. 띵조한 개지 뭐. 야, 그 커피랑 마시게설에 휴식 공간을 한대란 말이야.
2: 네.
3: 여름이면 되게 시원하.
4: 피나무도 짜고 소리 그다음에 또 집은 내려가서 짭구 백화 오. 백화구 빨화미. 뿔 이제 만져도 이렇게.
2: 우와.
4: 예. 팍 치는 말고 살살.
3: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2: 우와!
4: 야, 그 안에 하나 이거 눌러야 된단 말이야.
5: 이렇어.
4: 됐어, 됐어. 어?
2: 얼마나. 오!
4: 이게 왕벌이거든. 이 뒤에 보게 되면 침이 알리지. 그리고 요 배를 딱 누른 날에 이제 뭐 입에서 있지. 요 꿀토에는요. 이래 물어와갖고서 저기라 넣는 게란 말이오. 토해내지.
2: 아.
6: 철통하고 걸어서 뭐 돌로 한 애가 나오니까. 나.
4: 이게 한 애가 다섯 근 내지 여섯 근. 뭐 내가 훅 벗어 이러서.
2: 이 초를 먹으면
6: 될까? 이게 너무 멋있다.
1: 물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농촌의 숨겨진 매력을 통한 이런 활동 자체가 향촌진흥 홍보로 또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0: 맞습니다.
1: 김한 씨도 콘텐츠를 제작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하루에 4시간 가까이 제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어떻게 좀 극복하고 계십니까?
0: 일단은 김지촌에 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도 없고 그냥 하다 보면 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편집하는 과정에 저는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앞에다 여야 되고 어떤 영상은 재밌고 어떤 영상은 또 감동적이면 또 뒤에다 놓고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볼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어려워도 시도해보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노력하고 또 이런 도전하는 정신 예,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 자, 이 5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기업 경영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신성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저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부모님은 전다 경험 토대로 동성으로 기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관리 방식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품의 유통 수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인기 없는 상품이라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소비가 이만큼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가퇴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입맛이나 새로운 종량 이런 부단히 창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8: 10가지 신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9가지는 실험해서 버텨낸단 말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부족한 점이 따르더라도 단 한 가지 상품이 시장에 살아남으면 또 그 제품을 통해서 충분한 가치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제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혁신적인 이 청년 마인드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김아 씨는 농촌 기층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세대 차이는 어떤 것들입니까?
0: 일단은 옛날들은 농촌에서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셨으니까
1: 그렇죠.
0: 요즘에는 또 이 농촌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또 전국으로 알려지는 방식도 있을 때다. 그리고 창의력하고 상상력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지금 요즘

0: 진실에 청년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가 있겠고요. 고향을 다시 갈 수 있고 또 고향을 좀 더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타지 생활을 경험하고 고향을 돌아와 본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 씨는 올해 또 연변 허시안팀에 협찬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라포 측에서 먼저 협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내가 도와서 뭐가 달라질 수 있나 생각했지만 연변이 한 일원으로서 연변 우리 연변 축구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쓰다는 건 우리 임의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3: 원래는 축구를 좋아했지만 협찬을 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연변팀에 대한 또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면 매주 경기장에 찾아가서 현장에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거기서 빨리 해가지고 우리 발대제품도 팔고 있습니다. 빨리 하다 보면 왜지 축구 팬들이 멘탈에 와서 물어보고 사고 그리고 또 우리 연변팀 현지에 분들이 또 와서 우리 제품을 사는 거 보면 큰 보람이나 기쁨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문화 발전까지 응원하는 모습 참으로 멋집니다. 네. 이 박기만 씨는 얼마 전도 용정 해란대 유소 조선조 유소 휴양지에서 이 개막식 무대에서 왕궁이죠. 슈빙호와 함께.
0: 네.
1: 함께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영정 시문화미공원 국에서 연락 왔을 때 또 홍보 방안을 생각하면서도 저보고 어떻게 홍보하면 좋겠는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단순히 그냥 이런 환경 짓거나 뭐 이렇게 짓는 거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호스트적인 고객을 기울였는데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교류하거나 이렇게 호동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또 명정 특산품 성미 있잖아. 네. 그것도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또 우리 성미도 인지도를 많이 이렇게 높게 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성미를 들고 무대 오를 수 있게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이 현장 분위기도 아주 활기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홍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셨습니까?
0: 이게 처음에는 제가 또 왕홍 아주가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또 연변 문화를 엄청 좋아한다.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연변 촬영 올 때마다 같이 병행했습니다. 거기서 2300만 선수 남미 산통 동상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금 처음에 와가지고 뭔가들이 일상생활 그리고 음식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한 47만 이렇게 좋아요가 밀려줘서 놀랐습니다.
1: 그래요?
0: 네.
4: 우리 서민의 평범한 농과 일상과 정성 차려낸 밥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화려한 무대라며 특별한 연출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이 촌의 소소한 일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무려 47만 명에 가까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또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잡는 건 눈에 띄는 볼거리가 아니라 또 낯선 타지 손님에게도 가족처럼 또 따뜻하게 품어주는 우리 연변 사람들이 순박한 정이었습니다. 또 멀리서 찾아온 사람에게 기꺼이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이 소박한 모습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이라도 우리 이런 곳이 어무 진심으로 마음의 고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천에 가진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0: 아, 신청일 씨는 전통 산업 발전에 힘쓰고 또 이 박기마 씨는 참신한 콘텐츠로 우리 민족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며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배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명태가 가진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김천식 씨.
1: 저는 명태가 단순한 먹거리를 떠나서 외지분들이 명태를 통해서 우리 연배를 알 수 있고 또 명태를 맛보고 또 우리 연배 음식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 항상 명태는 품질 좋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명태를 만들고 또 연배에 부끄럽지 않은 명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러면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됐어야 되겠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배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맞습니다. 명태뿐만 아니라 우리 연배 음식들이 더 나아가서 좀 더 외지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자, 김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또 명태가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 이어온 그런 전통 음식이자 또 문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연변도 대단히 핫하다가 외지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연을 하는데 그뿐, 명태뿐만 아니라 우리 김치, 양념 같은 전통 음식이 많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전화나 떼어서 이렇게 춤추는 것도 너무 창의적이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명태를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동영상으로 우리 전통 음식이 많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0: 그래요. 자, 실제로 명태를 통해서 연변 알았다는 외식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2: 네.
0: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고장 연변에는요, 이 조선족 전통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김치도 있겠고요, 순대도 있겠고, 또 순대 중에도 여러 가지 냉면도 있겠네요. 고추순대, 많지 않습니까? 시골의 음식들, 진짜 우리 도시분들도 먹고 싶어하고, 외지분들도 많이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 외지분들이 많이 물어봤대요. 아, 뭐 먹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도 연배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냉면, 김치, 뭐 순대, 아까 말한 듯이. 그리고 저는 또 삼계탕, 닭곰, 이런 것도 많이 추천해드린다. 그리고 또 농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집도 많은 디비도 사람들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하도 이게 디비가 가기 힘들잖아, 농촌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인데, 만약에 외지분들이 많이 여행하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도 가서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아 씨가 주변에 어느 정도 농촌 문화를 알리는 홍보자입니다. 자, 그러려면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리를 하는 법이나 또 옛날의 음식 조리법이나 또 어머님이 손맛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2: 일단은 먼저 주변에 친척들과 물어본다. 특히 또 면세 있는 분들과 많이 물어보고,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영상 플랫폼 활용해서 우리 문화를 전전하는 분들도 제가 많을 때다.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0: 그래. 자, 신수진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명태 요리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명태 요리 즐겨 드십니까?
1: 무슨 꼬바위, 꼬바위도 명태로 할 수 있고, 또 무슨 위피방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알탕, 이런 거 좋아하고 있습니다.
0: 평소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편이십니까?
1: 잘 먹진 않는데, 무슨 명절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놀러 올 때, 뭐 명태 하면 명태만 먹어보자, 이러면 그러니까 한 판씩. 한 번씩 해먹은 한 번.
0: 그래요. 외지 오래 있다가 우리 고향에 오신 분들한테 명태국 한 그릇 올리면은 진짜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도.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
1: 맞습니다.
0: 그래. 두 분 다 왠지 해장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두 분 다 고향 건설에 힘을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사지에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찾을 수 있었지만 결국 고향 연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보건데 어떻습니까?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1: 저도 뭐 대례신요 성도 유해라 다 해봤는데 기회는 많습니다. 또 기회가 많은 만큼 또 그만큼은 경쟁력도 크고 뭐 나가서 다니는 건 아니니까.
0: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향에 자리 잡은 것은 희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한 무대일까요?
1: 저는 여전히 동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련에서 비롯해서 와서 중국 지단 개척을 연근해서 했고 또 지단 개척을 함으로써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또 성화산업공간이라는 창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우리 창업공간에서 청년들이 성공해서 또 큰 삶을 흘러나가고 나가서 다른 가게를 차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0: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가게입니까?
1: 창업공간은 처음에 시작하는 청년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창업인들이 서로 자원 공유를 하고 서로 방법을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은 회의실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도 함께 일과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방면으로
2: 그래서 음식을 많이 널리 알리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은 영상 제작을 통해서 고향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방식이 결국 우리들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요. 손정일 씨는 어떻게 지키고 싶습니까?
1: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일 착실하게 살고 그리고 자기가 삶의 행복을 느끼고 본인한테 충실하면 그게 또 우리의 연변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연변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면 그것도 연변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끼마 씨는 어떻게 고향을 지키고 싶습니까?
2: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선 자기가 노력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모든 사회관계도 화목해야 우리 고향도 점점 이렇게 유유하게 화목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어디 가나 음식도 그렇고 지금 주문 사람들도 있다가 모든 김치라면 하지 모르는 사람 대단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많이 물어보고 우리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어가고 전승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고향이 점점 발전되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0: 그래, 고향을 지키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단순히 전통 산업을 잇고 기층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넘어 이 젊은 시각과 열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또 문화 전파에 힘쓰는 두 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가장 빛나는 청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큰 도시를 떠나 꿈을 펼칠 수도 있었고 꿈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향에 뿌리를 내려서 스스로 힘으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두 분의 선택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전통을 품고 새로움을 꽃피우는 연변 청년 신청일 씨와 박기마 씨의 따뜻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향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우,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0: 네, 우리가 또 본조 아리랑을 네. 2절까지 다 배워냈죠.
1: 그렇죠.
0: 네. 네.
1: 뭐 3절도 있긴 합니다만.
0: 네.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아.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0: 일러주오.
1: 네.
0: 3절도 배우셔야죠.
1: 갈 때는.
0: 네.
2: 우리 아래 뺏기면 되죠.
1: 네.
0: 그렇죠.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인제 가면은
2: 인제 가면 언제나 오나.
0: 네, 네. 언제 오나.
1: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0: 네.
1: 네. 그리고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0: 네.
2: 언제나 오나. 그다음 이제 또
1: 오만은.
2: 오만은
1: 날이나 오면은 이런 말이죠.
2: 오만은
1: 네. 날이나.
2: 네. 오만은 그다음
1: 날이나.
2: 날이나
1: 일러주오.
2: 날이나 일러주오.
1: 일러주오.
2: 일러주오.
0: 뭐 이제 가면

0: 날을 일러달라는 얘기죠. 언제 언제
1: 계약을 계약 없이 네. 가지 말고 네. 정해주고 가라는 거죠.
0: 8월 28일에 올 건지 29일에 올 건지 네. 네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1: 네. 네.
0: 근데 모르죠. 모르죠. 그거를 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뭐 네. 편지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전화는 더 없고 네. 소식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계약을 하고 가라는 거죠. 까치. 그렇죠. 옛날에 통신도구가 기러기 네. 아니면
0: 까치를 통해서.
1: 까치를 통해서.
2: 까치가 원앞에서 까치 울면
0: 좋은 소식이 온다고 했죠. 네, 했습니다. 네.

0: 나를 버리고 너무 높은가요?
1: 너무 높은 기가

0: 알고 잘하셨어요. 네,
1: 잘하셨어요.
0: 네. 자. 인제 가면은 할 때는
1: 예, 인제 가면은
0: 예, 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0: 저는 인제 가면은까지 몇 박자죠? 수학계산을 또 시키는 수학계산을
1: 하나 둘 셋
0: 여섯 박자
1: 네.
0: 인제 가면은 자 시작

0: 언제 나오나가 몇 박자죠?
1: 6박자.
0: 아, 잘하시네. 네. 그럼 인제 가면 언제 나오나까지는 모두 몇 박자죠?
1: 12박자.
0: 12박자입니까?
2: 오나까지는?
0: 네, 오나까지. 처음부터 오나까지. 네.
3: 그렇죠.
0: 12박자 맞아요?
3: 네, 맞지.
0: 맞습니다.
3: 삼각형이 4개.
0: 네. 인제.

나자를 제나의 나자를 앞으로 확 뿌려주세요. 제나 이렇게 언제나 오나 자.

0: 자, 인재가 어려우시면은, 어려우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1: 네.
0: 어떻게 하죠?
1: 올라가죠.
0: 인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떨어뜨리기가 힘드시면은 인재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아니면 인재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쉬워요?
1: 다 되잖아요.
0: 아래에서 올리는 게 더 쉽죠. 네.

0: 그렇습니다.
1: 잘하시네요.
0: 잘하시네요. 왜냐하면은 네. 1, 2절을 이제 막 다 터득을 하시고 나니까 3절은 너무 쉽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도 그 지름길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더 부르기가 더 쉽지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 저만 우리가 계속 삼각... 해야 됩니까?
1: 삼각...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0: 저를
1: 저도...
0: 지금 착취를 하고 있어요.
1: 제가 농고도 아니에요. 저 여기서 그 그냥 똑같게 그 나를 버리고 네. 청청 네. 하늘에 네. 그다음 또 이제 가면 이거 다 똑같은 흐름으로 네. 가면은 네. 조금 그
0: 식상하죠. 네. 재미가 없어요.
1: 좀 차 좀 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 해서 음을 하나 이자를 저 위에 걸었다가 인 네. 인제 쟤는 그냥 따라가서 가고요.
0: 네. 네.

여기까지. 예. 그 다음, 언제나, 여기 장난상으로 넝, 넝, 따, 쿵, 따, 이러니까. 언제나, 오, 오, 오, 여기까지 하나 삼각형이고, 나,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이죠. 네. 자, 우리가 수학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마치 장단에서는 장단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삼각형 하나만 그으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 안에 세 박자, 세 박자, 세서 역 아홉 박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만은 날이라, 여기에서도 오, 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음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계단을 두 개 올라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만은, 오만은, 그 다음, 날이나, 여긴 괜찮죠? 고개로, 날이나, 나, 뒤에, 그 다음,

0: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오, 여기까지 또 하나의 삼각형. 네. 삼각형이 총 8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1: 24박자.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총 몇 박자죠? 이렇게.
0: 아, 그래요?
1: 38에 20이 아니죠.
0: 38에 20. 네. 그렇죠.
1: 38에 20.
0: 24. 네, 모두 26, 24박자. 38에 21은 어떻게 나왔죠? 아,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그러니까 이게 총체 박자가 4분의 3이라고 하면 8분의 6이라고.
0: 8분의 9.
2: 8분의 6.
0: 9. 9.
2: 8분의 9대요.
1: 덤, 덤, 따, 덤.
2: 총체를 알고 해보고.
0: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거 장단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덩, 덩, 따, 쿵, 따.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크게 삼각형으로 네. 세 개, 삼각형이니까 세 개, 세 개변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개변에는 세 박자란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 둘, 셋. 네, 그냥 셋이 아니라 여기 안에 세 박자씩, 세 박자씩, 아홉 박자가
1: 세 있어요. 큰 박으로 해서 세 박이고, 네. 8분의 9는 모두 이제 한 소설 안에 아홉 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24박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은 24에 또 3을 곱해야 돼요.
0: 돼요.
1: 그럼 24 곱하기 3은 뭐예요? 또 한참
0: 44.
1: 72.
0: 80, 예? 84죠.
1: 72.
0: 28 곱하기 3.
1: 24 곱하기 4.
0: 아, 28 곱한, 28 곱했네.
1: 74.
3: 72.
1: 24. 24박.
0: 24, 3, 그렇죠.
1: 예, 곱하기 3은 72박이에요.
0: 네. 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0: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네. 우리 그냥 하나, 둘, 셋. 근데 이 하나에 세 박자 있다는 뜻입니다.
2: 악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쉽게 해서 악보 시대는 조금 호라네.
1: 네네네. 그렇죠.
2: 호망하자니까 좀 네. 암산이 빨라야 되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근데 그걸 이게. 24박자, 30몇 박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덩, 덩, 딱, 쿵, 다. 하나, 네. 둘, 셋. 이게 제일 간단해요.
1: 장단으로 계산하십시오. 네.
0: 장단으로 계산하는 게
1: 한 삼각이면 한 장단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장단이 이 저기 24번 있다는 얘기예요. 네. 24번. 네. 네. 자,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나요? 예. 지금 네. 지름길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2: 잊어버리면 너무 먹었고.
1: 아, 잊어버리지 마셔. 안 됩니다.
2: 그래.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1: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0: 네. 네.
1: 아, 근데 자주 안 하시다 보면 또
0: 잊어지죠.
1: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0: 그러면 전에 것도 한번 꺼내 불러봐야죠.
1: 맞죠.
3: 네. 나오면 또 흥얼거리면 따라 하게 되니까.
0: 그렇죠. 네.
1: 자. 이제 다 이제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다 밑에서부터 뭐 나를 청천 다 이렇게 똑같으면 재미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키를 조금 낮춰서 그러면 인제 인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4: 인제

0: 잘하시네. 네.
1: 잘하셨어요.
0: 잘하셨죠?
1: 네.
0: 형, 어미란 쌤도 한번 해보셔야지. 네? 오늘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2: 네?
0: 목이?
2: 예.
0: 네. 오늘은 목이 괜찮으세요? 아, 항상 목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니까.
1: 목이 항상 이렇다 저렇다.
0: 네, 그러면서도 또 할 거는 다 하시면서. 네.
2: 네.
0: 그래서 할 건 다 하잖아요. 네. 노래는 또 뭐 하시라고 하면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더라고요. 3절까지 할 겁니까? 네. 2절까지 할 겁니까?
1: 3절만 해요, 그럼?
0: 3절만 할 겁니까?
1: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네. 시간을 볼게요, 제가 그러면. 네. 아, 3절까지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학생분들도 또 한 분 한 네. 한 분씩 다. 네.
1: 할 시간이 충족합니다.
0: 충분합니다, 지금.
1: 네.
0: 네. 자.
1: 그렇죠.
0: 조금 키를 높일게요.

0: 잘하셨어요.
1: 목에 뭐가 목에 뭐가
2: 목에 지금
1: 네
2: 예, 뭐가 자,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3절만 네, 예. 한 분 한 분씩 3절만 해볼까요?
3: 아리랑 하면서 얘가
1: 네네네
2: 아 그렇죠
1: 네
3: 자 3절만 네
1: 후렴은 다 같이
2: 아리랑 하시고
1: 아아아시 아 요건 좀 낮춰서 할게요.

0: 한 분씩 인제 가면 3절을 한 분씩 시작.
1: 아니 이것이 아니죠. 아니 하나씩
0: 한 분씩 인제자
1: 처음에 다시 하기지 아리랑
2: 아리랑
1: 아니 같이 또 떨어지는 거
2: 그렇죠.
1: 아리랑
0: 자 시작.

0: 잘하셨습니다. 네. 네.
1: 야, 어느 시간이 너무 빨리도 지나가네요.
2: 한 번씩 또 다 해보셨네요.
1: 다 해보시고. 네. 괜찮죠?
3: 예.
1: 네. 자,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서요.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에이. 네. 어른들 이용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비원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5번째 시간입니다.

굶주리고 지치고 호돈만 입은 군대에게는 무연히 뻗은 설산이 가장 준엄한 시련이 아닐 수가 없다. 더러는 설산에 영혼이 잠들고 더러는 계속 전진한다. 설산과 붉은기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았고 인류가 대자연을 전승한 상징일지도 모른다.

이튿날 새벽 선호 시점 부대는 설산으로 출발하였다. 양주정에 이르러서야 동이 떴다. 부대는 여기서 잠깐 모였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도 뒤따라왔다.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알록달록 갖가지 색깔인데다가 사람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전사들은 오늘 설사를 넘기 위해 보따리 속에 간직해온 옷을 모두 꺼냈다. 노익한 국민당군 군복도 있고 토호를 쳐서 얻은 옷도 있었다. 물론 호덕밖에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양식 배급도 변변찮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많고 물자가 적어서 사람마다 고추 두 개 혹은 자그만 생강 한 덩이를 받은 것이 다였다. 하지만 부대는 사기가 높았다. 아침에 새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앞서간 홍군 사탄이 어제 이 신령이 깃든 산을 넘어 드웨에서 홍군 사방면군 일부와 무사히 만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었다. 마치 뗄나무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지핀 듯 사기는 순식간에 불길처럼 훨훨 치솟았다. 부대는 온통 흥분

0: 때문에 도가니였다. 리소도 힘이 났다. 게다가 아침에 고추를 넣고 끓인 국을 두 사발이나 먹었더니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사람들이 산에 오를 준비를 마무리하는 사이에 주왕종대 앞에서 서통립과 사각제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통립은 양가족 도장과 새끼를 들고 사각제를 쫓아가고 사각제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자꾸 뒷걸음질하였다. 사통립이 소리를 지었다.
1: 어서 입게.
0: 그러자 사각제가 말했다.
1: 아, 됐어요. 난 싫다니까. 싫어. 사탈보, 자네 그몸으로는 안 된다니까. 아, 싫다고.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 응?
0: 사각제가 이리저리 몸을 피하자 사통립이 뒤에서 쫓았다. 사통립이 약이 올라 소리를 쳤다.
1: 사탈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안 입는다 소리를 하나, 응?
0: 구경을 하던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리며 구원했다.
2: 어르신, 입으세요.
0: 신랑이가 계속되자 휴양년 사람들이 나와 사각제를 둘러싸더니 다짜고짜 양털 한 장을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장을 등에 댄 다음 새끼로 튼튼하게 매주었다. 서통님은 그제야 웃으며 대호 속으로 돌아갔다. 두철주와 리소우도 모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람들은 조의사항을 듣고 나서 한 줄로 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두철주는 리소우가 한결 밝아 보이자 마음을 놓았다. 길에는 어디라 풀이 무성하였고 온갖 들꽃이 피어있는 것이 여느 산과 별다른 데가 없었다. 바람이 시원해서 오히려 기운이 났다. 전사들은 신이 나서 산 노래를 불러제끼었다. 두 시간을 넘어 산허리에 이르자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보는지라 세상에 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있나 하고 신기해하였다. 눈 쌓인 곳 가까이에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요초농이라는 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불같이 새빨간 꽃이 마치 하늘을 감싸듯 여기저기 떼를 지어 피우는데 새하얀 눈과 어울려 산뜻하고 선명하였다. 잎이 넓고 커서 연잎처럼 생긴 풀도 있었다. 자그마한 노란 꽃이 참 고왔다. 전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롭게 느껴지었다. 태양이 높이 떠올랐다. 밝은 햇빛이 눈 쌓인 봉우리를 비추자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리소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2: 배장동지, 이게 눈이라네요. 정말 굉장해요.
0: 도철주가 사방을 둘러보니 과연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멋진 경치였다. 뭉게뭉게 떠있는 흰 구름은 햇빛을 받아 백옥처럼 보이었고 끝없이 이어진 새하얀 봉우리들은 저마다 어여쁜 자태를 뽐내었다. 구름으로 드러나 있는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흰 구름을 이고 있는 봉우리도 있었다. 리소우는 눈을 한 줌 쥐고 먹으면서 말했다.
1: 아, 이 산이 어디 오르기 힘듭니까? 신령님이 산이라고 허풍을 떨더니
0: 하지만 곧 거무충충한 구름 안개가 나타났다. 주위가 흐릿허브해지더니 조금 전까지 보이던 눈 쌓인 봉우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찬 기운이 싸늘하게 몰려오고 전동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눈발이 날리면서 우박이 마구 쏟아져 내리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대우를 뒤덮었다. 두철주가 등짐에서 우산을 꺼내 리소호에게 씌워주려고 했지만은 우산은 펴자마자 바람에 휘말려 날아갔다.

0: 얼굴에 눈을 가득 뒤집어 쓴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덜 떨었다. 이불을 꺼내 머리부터 감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숫대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도 있었다. 우박이 떨어지자 북 두드리듯 세숫대에서 쟁강쟁강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었다. 두철출은 리소우의 집에서 작은 회색 담요를 꺼내어 접은 남 끈을 꿰어 망토처럼 소우에게 씌워주었다. 괜찮아, 소우. 조금만 버티면 지나갈 거야. 어? 말라리아는 무엇보다 추위를 피해야 했다. 헌데 어제 청리강을 걷는 데다가 오늘 찬바람까지 맞자 리소우는 금세 병이 도지고 말았다. 리소우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채 이리저리 휘청거리기도 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처럼 뜨거웠다. 소우, 또 열이 나나? 어? 아. 리소우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리소우의 총과 쌀자루를 자기 어깨에 맸다. 그리고는 리소우를 붙들고 힘겹게 걸어갔다. 산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걸음마다 푹푹 빠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점차 대호에서 뒤처졌다.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한옆으로 비켜서 걷느라 더 힘들어 보였다. 전진하는 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하는 수가 없었다. 두철추의 겉옷은 눈이 녹아서 젖고 속옷은 땀에 젖는 바람에 어느새 군복이 후줄근해지고 말았다. 이때 옆으로 지나가던 대호 속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1: 혹시 두철추 동생 아닙니까?
0: 두철추가 옷소매로 얼굴에 맺힌 물기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흩날리는 눈보라 속으로 허리가 구부정하고 키가 커다란 사람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헛겹 회색 군복 바지는 흠뻑 젖은 데다가 까만 헝겊신도 물을 먹어 반들거리었다. 모태똥이었다. 호위병들은 누른 기름 헝겊을 모태똥의 머리 위에 펼쳐들고 우박을 막아주려고 애를 썼다. 바람이 휘몰아치자 헝겊이 날리며 미친 듯이 펄럭거리었다. 모태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다. 그런데 도그름 다가가 다시 고개를 돌리었다.
2: 뒤에 말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태우고 가세요.
0: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호위병이 마부를 불렀다. 마부는 갈기에 걸음을 잔뜩 매단 부르마를 끌고 다가왔다. 끊임없이 내리치는 우박이 싫은지 마른 고개를 쳐들고 자꾸만 울부짖었다. 도철주는 리소우를 겨우 말에 태웠다. 그는 리소우도로 얼굴을 잘 감싸고 말갈기를 꽉 잡으라 이러고는 말 곁에 바싹 붙어서서 걸었다. 둘레는 금세 어두컴컴해지었다. 마치 밤길을 걷는 듯하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우박은 20-30분쯤 쏟아지다가 잦아들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곧 짙은 구름이 걷히었다. 하늘은 씻은 듯이 맑게 개이었고 동쪽에는 봄꽃처럼 아름답고 요염한 붉은 해가 걸렸다. 번개가 치고 전동이 울리며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지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었다. 이제 협금산 최고봉이 보이었다. 희미한 구름 속으로는 눈 쌓인 높은 봉우리가 아스라니 솟아있었다. 산등성이에 작은 절이 하나 보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세워둔 망간이라는 장대가 그 곁에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승리를 눈앞에 둔 것처럼 기뻐하였다. 산꼭대기가 바로 앞인데다가 비탈이 느려 이제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맷돌에 짓눌리기라도 한 듯이 갑갑해지며

0: 하면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도찰출한 구요 13파이름에는 귀신이 발목을 잡는다던 교적으로 인해 말이 생각이 났다. 이게 바로 귀신에게 발목을 잡힌 느낌인가? 다른 사람들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힘겹게 걷고 있었다. 잠시 서서 숨을 고르는데 저만 지 앞에서 소년병을 부축하고 힘겹게 올라가는 여성 동지가 눈에 띄었다. 그 여성 동지는 채창이었고 소년병은 예쁘장한 얼굴에 발그레한 볼이 꼭 복숭아 같다고 하여 홍도라 불리우는 채창의 호위병이었다. 두 사람은 두세 걸음 걷고는 멈춰서서 숨을 돌리었다. 도철주는 마부한테 니소를 맡기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노님, 제가 거들겠습니다. 차창하고는 주은이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는 도철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도대장이로구만. 차창은 호위병이 아른 지 며칠이 되는데 조금 전에 진눈가비와 우박을 맞는 바람에 병이 더 심해졌다고 말을 했다. 소녀는 얼굴이 백지장 같았고 입술마저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도철주와 채창은 소년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힘겹게 산을 도파올랐다. 산의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차가웠다. 커다란 태양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찬 바람이 불어오자 소녀는 몸을 으스스 떨며 자꾸만 이를 딱딱 쥐었다. 홍도, 많이 추워요? 채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채창은 걸음을 멈추고 재빨리 군복을 벗더니 그 안에 껴입은 자줏빛 트롯을 마저 벗었다. 싫어요? 소녀는 손을 저으며 한사코 마다하였다. 도철주는 어째서면 좋을지 몰라했다. 말 들어요, 홍도. 채창은 소녀를 달래 트롯을 입혀주었다. 소녀의 두 눈에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옷을 입으니 몸이 좀 따뜻해지었다. 하지만 홍도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100m쯤 올라가다가 다리맥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1: 홍도,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홍도.
0: 채창이 큰 소리로 말했다.
2: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요. 홍도, 홍도.
0: 도철추도 소년을 잡아 일으키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소년은 섰다가 금방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1: 제누님, 안 되겠어요. 제가 누님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홍도, 그런 말 말아요. 자, 봐요. 산 꼭대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0: 채창은 목이 메여 눈시울을 붉히었다. 홍도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채창을 또렷이 바라보았다.
1: 엄마한테 편지를 써주세요.
0: 그러더니 두터운 눈 위에 쓰러졌다. 채창이 그를 일으키며 소리를 쳤다.
1: 홍도, 홍도, 일어나요. 홍도, 좀 더 버텨봐요. 예, 홍도.
0: 도철주도 외치었다.
2: 홍도, 홍도.
0: 하지만 그는 벌써 눈을 감은 뒤였다. 볼루로 흘러내린 눈물도 벌써 얼어있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혁명가 채창도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홍도를 붙들고 마치 자식을 두고 가는 어머니처럼 얼굴을 싸주고 엉엉 울었다. 도철추는 채창이 이

때로 지쳐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서둘렀다. 제노님, 이젠 묻읍시다. 도철추는 총칼로 길가에 큰 눈구덩이를 파고 채창과 함께 홍도를 묻었다. 홍도는 채창에 자줏빛 털옷을 입고 설산에 잠들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에

이 딱 저는 이런 일이죠. 이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약을 소개해드립니다. OTC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 자모로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싸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처방약은 국약 기준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쟀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남색으로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래서 OTC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국을 지금 약국이 얼마나 쓰가 이전에 약국도 귀했죠.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OTC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육 보신 환우는 OTC 약이면서 국약 기준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또 부관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디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육 보신 환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황제 근중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근내보시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콤파치를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주소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콩팥이나 간이나 비자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근뇌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

0: 주자면 한 10매까지가 갖고 나야 된다 말입니다. 25까지나지는 그것도 진기하고도 진기한 비싼 약 정도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펀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적어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불고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을 공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제 객사 온 후부터 뒷골이 뻣뻣하며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걸 밖에서 후두드러면 머리에다가 그 소리가 납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럽지 않나고 가슴 떨림 좀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알깁니다, 이 알수가.
2: 예, 그리고 너 전에 전립선을 이래, 방토변이 닿고, 소변을 한번 보다 하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씩도 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배 당기면서 이래, 아프던 게, 건네보지 않으면 어때? 와, 소변 자주 줄어들고, 소변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시원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다음 사장 사람 내게는, 예, 효과도 어떻게 더 먹자고 내가 좀 다달받자고 합니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 예.
0: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위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은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건네보셔, 내동세입니다. 예, 내동세, 남자동세인데,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고, 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소변 많이 내뱉으시고,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던 게 대낮에도 그렇단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고 자기도 들었는 뭐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한 게, 이제 45일선인데, 그에 밤에 소변 4번 다시 보는 게, 어느 3번이나 2번, 만에서 3번 보고 보통 2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 되지 선생님.
0: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쓰십시오.
3: 예,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더니 혈압들이 정상 돌아온단다. 약을
0: 이렇게
3: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대고 먹고 6시간 먹다 대세 때 한 번 먹는 게 이렇단다. 올라간단다 선생님.
0: 아, 혈압 약이?
3: 예, 혈압 약 두 번씩.
0: 날씨가 덥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
3: 예, 혈압 조절 용사된다고 약용 어쩌는 이게 보기가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 그래 그게 내보 말하라는 게지 그래 이 약 더 쓰겠단 더 싸겠단다 오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런 그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실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땅 뚜주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5: 우리 아버지의 나신 살 걸리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정신도 안 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열선염이 심해서 예. 소변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그냥 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야기 확실히 용도 쓴다. 그냥 네. 한 거리에 어지럼증이 나던 게 우선 이뤘단다. 그리고 네. 이게 혈압조절이 잘 안 되던 것도 우선 이게 혈압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네. 신기하게 소변이 우선은 맥 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저 조금 이렇게 나가고 얘 맥이 없이 지고 나가던 게 소변 시원하고 우선 이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얘 콕 자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기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그래서 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4: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여기까지입니다.
5: 예.
1: 네.
5: 네.
1: 네.
5: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4: 우대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큰 우대 활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 경제적으로 문제 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응가양의 평형을 잡자면 위는 돕고 아래가 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중초에 와서 이 한기가 뭉치다 할 때는 우리 멕시코 밑이 항상 퇴직하고 배꼽주의를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디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디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네.
6: 네, 지금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4: 네.
6: 미국에 지나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의지했고 고립심하고 그래서 수준으로 비해서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지금 수준이 뭐 아침에 좀 불씨 바짝 나르고 그래서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평소에도 심지어하고는 관계없죠.
4: 좋아집니다. 이하고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전쟁도 좋아집니다.
6: 계속 웃어서 웃어서 당구 가겠는데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생명도 그러인들이 오래 했으니까 아이도 다 됩니까?
4: 이 약은 장기
6: 이 약은 혹시 뭐 또 활동은 없습니까?
4: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은 우리 약국 전화 501-2797 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방문하십시오.
6: 네. 501-2797이
4: 501-2797
6: 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래서 우리 전문 이 상러시아한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꿀꿀꿀꿀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맘다 써가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0: 치료가 쉽

0: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의 보신 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평형을 잡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길 수 없고 특히 소화 안 되고

0: 그리고 이제 꼬리를 채우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1: 예.
0: 그러다 이 성장광이 두꺼워진 게 있고, 구박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에 소화 잘 되고, 기름기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래도 일정상 좀 이렇습니다.
1: 예.
0: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범사변으로.
1: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까?
0: 예, 그래도 이, 뭐,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주 막 한 번 내지 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1: 예.
0: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내가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예. 또 배달 받았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두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백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행아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다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약간 뭐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환단가 뭔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런 일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셨습니다. 지금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영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그래서 내가 그 이하고 아, 보려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로 어찌나 거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하고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양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어,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어,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성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은 허영도 작사 작곡의 소꿉친구입니다. 세월 지나도 잊지 못할 소꿉친구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전성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가락에 실려오는 고향 냄새 함께 느껴보시죠.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김대현 작사 류천 작곡의 꽃피는 조곡입니다. 우리 조곡이 희망과 사랑으로 만발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인데요.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사입니다. 언제나 부르고 싶은 고향,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리운 그곳으로 함께 발걸음하는 노래입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최선숙 작사, 오밀한 작곡의 동글동글 사는 버스입니다. 세상살이 어려움이 있지만 동글동글 양보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노래한 이 곡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광령 작사 리경드 작곡의 어화동동 동의가정입니다. 정다한 흥경가락으로 과묵한 가정이 평안을 기원하는 심연하는 곡인데요. 안영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문춘선 작사 남유령 작곡의 이름없는 꽃입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즐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여행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바쁜 일상에 묻혀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멀리 떠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일에 쫓기고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고향을 벗어나 다른 풍경을 만나볼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 마음을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관광 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도무지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주위 331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가 정식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331 국도 1314km의 지점에 위치한 이 풍경구는 변경 풍경과 낭만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관광, 촬영, 레저,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경구 내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호수 위에 걸쳐진 아치형 다리에 올라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기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일생일세 사랑박물관, 일생일세 혼인등록처, 사랑기원나무, 청원각, 동심대, 공연무대, 사격체험관, 탁본체험관, 금술정 등 체험시설들이 있는데요. 풍경구의 전체 건축 분위기는 당나라 발해시기 문화를 토대로 하고 풍경구 장에는 낭만적인 사랑을 소재로 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의 1314는 한어로 일생일세와 발음이 유사하다 하여 일생일세의 사랑을 IP로 한 풍경구를 조성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착공했으며 부지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이고 발해 문화를 배경으로 한 관광 촬영, 공중비행 공연, 기원 문화 등이 특색입니다. 요해에 따르면 도문시 중점 변경 문화 관광 대상인 이 풍경구는 일생일세의 낭만적인 내포에 의탁해 변경 풍경, 민속 문화, 혼인, 연애를 주제로 하고 역사 플러스 민속 플러스 혼인 연애를 아우르는 몰입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조성합니다. 풍경구는 청년군체의 감성 소비 취향을 겨냥하여 경관 요소와 창의적 요소가 설계되었는데요. 해당 대상은 우리조 혼인 연애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업태의 시장 공백을 메우고 연인 및 청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필수 방문지를 제공하며 주위 331 연변 구간에 복합형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관광객들이 광활한 초원에서 말 타기, 캠핑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풍경구가 있는데요. 바로 도무시 석현진 수남촌에 위치한 벽해온천 생태관광 풍경구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한 이 풍경구는 수남촌의 원

생태 초원, 산림, 강물 차원을 토대로 생태, 관광, 캠핑, 레저 오락을 일체화한 향천 문화관광 종합체를 건설했습니다. 풍경구 경리 동해숙은 기업에서 풍경구를 건설할 때부터 수남천 촌민들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세웠고 풍경구 건설 시 우리는 수남천 촌민 10여 명을 고용함으로써 촌의 유휴 노동력 취업 난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는데요. 동해숙은 현재 우리 풍경구에는 식당, 고객 봉사 중심, 주차장, 초원 별장, 이동 캠핑구역,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사륜 오토바이, 아동 오락원, 동물 사육구역, 낚시터, 말타기 체험구역 등 종목과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5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풍경구는 산에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경치가 수려하며 산자락과 산 중턱 면적이 18만 평방미터이고 초원 면적이 32만 평방미터에 달한다고 했는데요. 풍경구 내 드넓은 초원은 핵심 관광 자원으로 관광객들에게 캠핑, 오락, 바비큐 등을 일체화한 전방위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산자락에 이루어진 독특한 디자인의 오두막은 밤하늘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풍경구에서는 온천 대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열 광산 자원 15호계획에 편입됐다고 합니다. 해당 온천 대상이 운영되면 풍경구가 특정된 계절에만 운영되던 상황이 개선돼 1년 4계절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요해에 따르면 풍경구는 촌의 관광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당지의 관광업 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남천에서는 향후 관광 접대 능력, 봉사 능력을 제고하고 촌의 관광 흡입력과 시장 경쟁력을 증강하여 흥변 부민의 경제 성장점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 무형 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집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 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 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세시 풍속과 무형 문화유산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시 풍속과 무형 문화유산은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점에서 서로 깊이 연관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시란 1년 중에 부동한 시기, 즉 사계절, 12달, 24절기, 명절 등을 가리키며 풍속은 상술한 시기에 관습적, 주기적,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적인 관습과 의례, 놀이, 음식, 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례를 들어 설,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혜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 놀이나 음식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형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 짚고 넘어가죠. 무형 문화란 가장 아름답고 유구한 전통이며 그 전통이 곧바로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무형 문화 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의식, 구전 전통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세시풍속과 무형문화유산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세시풍속과 무형문화유산 이 량자의 연관성을 살피다 보면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세시풍속 가운데서 탄생하고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시풍속은 계절과 명절에 따라 반복되는 전통 의례로서 무형문화유산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으면서 문화의 정체성과 공통체적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세시풍속은 무형문화유산을 배태하고 살아 숨쉬게 하는 생활무대이자 보존 공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적으로 세시풍속은 무형문화유산의 모체가 되고 무형문화유산은 세시풍속의 정수를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드린다면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히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이 아닌 세시풍속이라는 살아있는 현장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빛내는 생생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려면 세시풍속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시풍속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인류는 최초의 시간적 개념을 모르고 살다가 후에 생산 노동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대자연의 변화 법칙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며 훈훈한 바람이 불면 겨운에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대지에 초목이 움트며 찬 바람이 불어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은 생활, 생산노동과 관계가 있으므로 인류는 이러한 법칙을 오랫동안 체험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1년을 4계절, 12달, 24절기로 나누고 매개 달을 또 30계절의 날짜로 만들었고 또 이와 더불어 3시에 따르는 풍속 습관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음력은 단순한 달력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음력은 자연의 리듬에 인간의 생활 리듬을 맞추는 거대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씨 뿌리기, 김매기, 추수, 저장과 휴식의 주기가 음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이에 따라 명절과 세시는 농사력의 리정표 역할을 했고 풍년을 기원하는 절회와 놀이문화로 꽃피워졌습니다. 네, 립추는 양력으로 8월 8일 무렵이 되는데요. 글자 그대로 가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계절이죠. 절기상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만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농촌에서는 배추와 무를 심어 겨울철에 김장을 준비하죠.

네, 지금은 립초 절기도 지났고 백로도 지났죠. 립초 절기는 이미 지났지만 이 립초 절기에 들어서니 아침 조력으로 시원한 바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절기의 변화는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묘함은 단순히 기온이 내려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름 내내 휘몰아치던 열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특성 순간에만 살며시 자취를 감추는 그 미묘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이 보여주는 점진적 전환의 미학으로서 인간이 오랜 세월 관찰을 통해 발견해낸 시간의 리듬인 거죠.

입추의 신선한 바람은 피부로 느껴지는 쾌적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시련과 번영도 순환하며 돌아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깨워주는데요. 따라서 이 시원한 바람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철학적인 메시지이고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문화적 전통은 곧 우주의 질서를 내면화하는 성숙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시 가운데서 처서는 어떤 계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서는 양력으로 8월 23일 무렵이 되는데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로서 더위도 한풀 꺾이게 됩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더위에 기승을 부렸던 모기나 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립초 절기와 처서의 절기는 모두 다 더위가 꺾여지는 절기가 아닐까요?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립초 절기에서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면 처서는 그 가을 기운이 한층 깊어지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서는 양력 8월 23일 무렵으로 이름 그대로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립초가 가을의 서막이라면 처서는 가을의 본격적인 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기록을 넘어서 농경사회의 지혜와 공동체 의식이 응축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랜 관찰과 체험을 통해 다져진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은 조선족 고유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됐고 그 결과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시풍속이 형성되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풍속과 놀이가 가장 두드러지며 풍의족식, 신체 건강, 정신적 쾌락, 무병장수, 무예 연마, 마을의 평안, 제거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행사와 놀이들이 어우러져 전승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족의 세시 풍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들이 포함되었을까요? 네, 그 풍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그 가운데 농업 생산과 관련되는 풍속과 놀이가 가장 많은데요. 농업 생산 관련 의례입니다.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는 논밭에 해충을 쫓고 지륵을 높이는 주술적 행위였고, 벼가리 때 세우기는 풍작을 점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립춘에는 립춘첩을 붙이며 새해 농사의 기운을 빌었고, 추석에는 햇살로 만든 성편으로 차례를 지내며 주수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세시 풍속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러한 풍속들은 조선족이 자연과 인간,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재해석되어 전통 축제나 마을 행사를 통해 계승되고 있으며, 단순한 옛 풍습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세시풍속으로 보는 우리 유산 세시풍속과 무형문화유산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인사말 하겠습니다.

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죠. 네, 여러분도 이런 기분 좋은 여행 한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 가요, 해랑강 물결을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은 때로는 하얀 구름처럼 순수하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가을 들판에 흐드러진 코스모스를 떠올리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김은영 가수가 부른 코스모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은 우리 삶의 쉼터이자 행복의 근원지입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모든 가정의 소망이죠.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부모는 기쁨도 많겠지만 걱정과 망설임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9월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학교에 입학해 정식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을 떠나 소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커집니다. 아이의 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집에서 뭘 준비시켜야 할까? 라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소학교 유치원 연결 잘하기 5문 5답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이에 맞춰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먼저 유치원은 유아의 입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학 준비라고 하면 그립기, 숫자 계산 같은 학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신체와 정신이 전면적이고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는 걸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심신, 생활, 사회, 학습 전 방면에 거쳐 입학 준비를 골고루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심신 준비부터 살펴볼게요. 심신 준비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서반 시기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키워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수학교의 학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초보적으로 이해시켜줘야 하는데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설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도록 만드는 게 이 심신 준비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생활 준비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일을 관리하고 돌보는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치원 단계에서 물건 스스로 정리하기, 혼자 화장실 가기, 날씨에 맞춰 옷을 더 입거나 벗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잠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자립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 준비입니다. 학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이죠. 나누고 협력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소통하는 능력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유치원에서 각종 놀이와 단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사회 교류 기술을 쌓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학습 준비는 미리 한자나 병음을 배워주는 게 아닙니다. 놀이 활동을 매개로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집중해서 과제를 끝내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게 진정한 학습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소학교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한경전 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소학교 단계의 과목 내용을 미리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소학교식 교육은 아이의 학습 흥미를 빼앗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선 교육 내용에 소학교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미리 한자, 경음 익히기, 덧셈, 뺄셈, 계산 등 소학교 수업 내용을 진도 나가듯 가르치고 아이에게 학교 숙제를 내고 시험을 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 대상인데요. 또한 하루 종일 집단 수업 형식으로 시간을 채우고 기계적인 암송, 베껴쓰기 훈련만 반복시키는 것도 옳지 않은 교육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소학교화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활동실을 소학교 교실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공간과 놀이교구를 부족하게 만들고 소학교 교과서와 연습장을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놀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환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계속해서 소학교는 신입생이 학습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학교는 1학기 첫 학기를 입학 적응기로 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 수업, 학교 자체 개발 수업, 종합 실천 활동을 적극 활용해 입학 적응 교육 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리적,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저학년의 수업 방식과 학급 관리 방식을 과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교실 안에 그림책, 간단한 장난감과 조작 교구를 마련해 놓아 놀이 중심의 생활에서 교실 수업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아이가 서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학교 1학년은 연기점 수업을 어떻게 잘 실시해야 할까요? 이 연기점 수업이란 모든 아이를 같은 출발선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학교는 아동의 연령 특성과 학습 발달 법칙을 존중하고 국가 의무교육 수업 표준에 따라 수업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일부 아이가 미리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전체 수업 지도를 빠르게 당기거나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의 심신 특징과 이해 능력에 맞춰서 놀이화, 생활화 수업 방식을 도입해 수업의 흥미도를 높이고 아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올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는 어떤 숙제와 시험 관리 요구가 있을까요? 학교는 숙제와 시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서면 가정 숙제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학교 안에서 적절한 보충 연습만 진행하고 집에 돌아간 뒤의 시간은 아이들이 독서, 운동, 간단한 집안일 등을 하는데 할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불필요한 학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1학년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구두, 평가, 수업시간 관찰, 성장기록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학습 과정과 태도 그리고 성과를 파악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호하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험과 점수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넘어가는 입학 연계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선행학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준비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네, 요즘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물건, 바로 어린이 전화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린이 전화시계는 지금 많은 아이들의 휴대용 설비가 됐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편리한 물건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일반 휴대폰 태블릿 PC보다 이 화면이 작고 아이 사용 시간도 짧으니 눈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안과 림상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저령 아동들에게 눈피로, 시력저하, 가성 근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이 전화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시계는 왜 아이들의 눈에 해로울까요? 이유는 사용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안구는

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6세 이전은 안구 굴절개와 눈 근육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안구의 가소성이 크고 시력 손상 고위험 기간입니다. 아이가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 화면과 눈 사이 거리가 20cm도 채 되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근거리 눈 사용 안전 거리 40cm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리죠.

이렇게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를 보면 눈의 모양체근이 계속 강하게 수축한 상태가 되고 풀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근육 경련이 생기면 가성 근시가 생기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정 근시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화면 사양 자체가 아이 눈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전화시계는 화면 크기가 작은 대신에 고화질로 만들어져서 픽셀 밀도가 높고 광선 대비가 강하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일부 제품은 화면 깜박임 현상, 블루라이트 과다 방출, 밝기 불균일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화면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정상 분당 15 내지 20회에서 5 내지 8회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눈이 건조하고 또 뻑뻑해지며 시각 피로가 쌓이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자극이 계속되면 망막의 광수용 세포가 손상되고 눈 조절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제하기 쉽지만 전화시계는 손목에 계속 차고 다니니 휴식시간, 등하굣길, 잠자기 전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불규칙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쓰는 일이 잦아지면 눈은 쉴 틈이 없게 되겠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원시비축이 계속 소모되고 원시비축이 빨리 바닥나면 근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어린이 전화시계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관건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규범에 맞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읽었던 책, 보았던 풍경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틈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이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1723 세계사의 10개 창이라는 책입니다. 특정된 한 해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사서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보통 그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국이 조필한 이 책처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책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1723년 동시대에 태어난 1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베트남, 유럽의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서의 편집자인 량국치, 감서록을 쓴 용요,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조경가 챔버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리처드 프라이스, 현대 경제학의 주요 창시자 애덤 스미스, 12명의 역사적 인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수많은 연결 속에서 세계사의 동일한 과정인 세계화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은 철학가의 마지막 소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저자 주혜가 생애 마지막 열흘 동안 나눈 대화와 그가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설한 마지막 철학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철학 연구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생각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철학가 주혜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작별을 이야기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혜는 죽음과 사망을 구분하며 전자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후자를 그 과정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병마와 临终을 맞이한 자신의 경험과 사색을 통해 우리가 늘 피해왔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들입니다. 물론 그가 주장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론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미 누군가가 이 긴 어둠의 탐내를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축수선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축수선은 청년 작가 웅생경의 최신 소설집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창작한 10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언어와 적절한 서사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귀소의 공업도시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묘도의 전수자, 정리 실업을 당한 노동자, 고향을 떠나 망리를 하는 사람들, 기구한 운명의 여성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생활과 감정, 지어 생존의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강인하고 활력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채 작가의 필 끝에서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런 함께 지역적 특색과 문학적 감각이 느껴지는 세속적인 전개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주희가 쓴 만천귀라는 소설책입니다. 만천귀에서는 웅장한 필치로 한 세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60년대생 세대가 직면한 정신적 고뇌와 개인의 갈등에 주목하는 동시에 사회 전환계의 집단적 진통을 포착하며 시대적 화두에 대한 초월적 사고를 구현했습니다. 작가 조희는 교묘하게 생명의 경위로 이야기를 틀을 구성하고 여백의 예술을 소설 구조에 운영하면서 사상적 깊이와 열독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좋은 작품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줍니다. 끝으로 작은 물고기와 큰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한계, 절망, 그리고 기적에 관한 동화입니다. 큰 강의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한 작은 물고기가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새는 물고기에게 7일 후면 웅덩이가 마르게 되고 물 부족으로 물고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작은 물고기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도 느끼게 됩니다. 길고도 불안한 7일 동안 매일 놀랍고도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연약한 생명은 절망 속에서 다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탕탕이 쓴 이 동화 작품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을 압축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영원한 인생에 대한 상징적 탐구, 인류의 공통된 감정, 관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은 지역, 민족, 언어를 넘나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원작으로 한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묵뚝뚝한 남편, 집에서 도망치듯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딸, 대학 입시를 망치고 방황하는 아들 틈바구니에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는 마음 놓고 외출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렵사리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바깥 나들이를 갑니다. 방광염이 잘 낫지를 않아 약이라도 타먹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암 말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물론 가족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병원 의사인 아버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수술을 고집하지만 온몸에 고처럼 퍼진 암세포를 확인하고 울면서 수술실을 나오고 맙니다. 엄마는 돌아왔지만 집은 예전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던 엄마의 모습, 가족을 위해 아침 식탁을 차리던 엄마의 모습, 소소한 일로도 잔소리를 하시던 엄마의 그 모습이 이젠 없습니다. 엄마가 거기 그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인지 가족들은 너무도 늦게 깨닫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나의 가족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늘 묵뚝뚝하거나 권위적이고 자식들은 다 컸다고 밖으로만 놔둡니다. 평생을 두고 엄마의 상처가 되는 형제나 자식 같은 존재가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가족이라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들 조금씩 삐끄덕거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또한 한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집이 가족이라는 것이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한 뒤 다음날 목욕시켜주면서

용서를 비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도려시 각인되어 있는 명장면입니다. 사부작 단막극임에도 당시 상을 휩쓸며 로희경이라는 젊은 작가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엄마의 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글 속에는 엄마를 향한 애달픈 사랑과 슬픔이 오롯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 라무니가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라고 항의하자 로 작가가 나는 며칠을 구름이 오르는데 그 정도는 울어야지 라고 대꾸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나 대본에서 읽어내기 어려웠던 인물의 심리 묘사와 세밀한 상황 설명이 살아있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들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희경 작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에세이가 실려있어 소설이 주는 감동에 더욱 진한 여운을 안겨줍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설 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소설 전개에 흠뻑 빠져있다가 책장을 덮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실제 암으로 50대 젊은 엄마를 잃은 노 작가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곁에 계실 때 효도하라는 절대 진리를 한 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품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아들과 딸에게 건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성과 따스한 사랑을 글이라는 그릇에 그 누구보다도 잘 담는 로희경 표글쓰기의 매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노희경 작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인생 전에게 배고프고 아프고 못 배운 아이들에게 밥과 약과 책이 되어주기 위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전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라는 존재는 우주 안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버릇은 나만의 언어이고 나의 흉터는 나만의 표식이며 나의 고민은 나만의 깊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구부러질 줄 알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조문화 산책에서는 리은실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장국은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계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도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계란말이 할 때는 무침을 할 때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건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쇄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 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도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사사건건 애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토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셋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 입장은 엄마보다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례함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잔 부어놓고 권커니 작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인물의 생물연대까지 딱딱 제시하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이젠 경력이 퇴보해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불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쩍게 말하자 아버지는 겁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경력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낭패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은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이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란 거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야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뀌더니 잠깐 해축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최애꾼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약 지식을 더듬으며 이럴 땐 배에 어느 효리를 눌러주고 다리에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르스러 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뀌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축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약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에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주어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지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의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 같다.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는 아니면 책이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좁다는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 내며 보약 사드리는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떠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의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애 때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낚시 애호가들을 위한 가요입니다. 많은 남성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바로 낚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기가 물리는 그 성취감에 낚시를 많이 하죠. 현규동 작사 김정섭 작곡의 낚시꾼 타령 함께 들어보시죠.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농부의 보람찬 일과를 흥겨운선율에 잘 담은 가요입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백호연 작사 김종화 작곡의 석두월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대삼 작사, 허세록 작곡의 푸마 시저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마복자 김명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향, 아름다운 나의 고향, 연변을 멜로디로 아름답게 표현한 가요입니다. 최정현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바구 작곡의 만년버둑사 가자 보내드립니다. 이 작품이 그때 당시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요. 남성 중창으로 들어봅니다.

여서 휘몰이 장단에 가요 북병창과 늙은 량주 대창으로 된 최우철 작사 허원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꽃피는 우리 살림, 행복한 우리 살림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아리랑을 바탕으로 창작된 신민요입니다.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장백의 새아리랑,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 저절로 나는가요.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절놀이. 이 노래와 함께 흥겨운 리듬 속에 몸을 맡겨볼까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마음의 용기를 채워줄 따뜻한 동화 두 편을 준비했어요. 먼저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굳센 한 다리 병사의 모험담. 굳센 병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살짝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0: 굳센 병사.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선물 상자를 활짝 열고 안에 든 장난감을 본 아이는 기쁨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와! 주석병사다!
1: 상자 안에는 30명이 넘는 작은 주석병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모두 낡은 숟가락을 녹여 만든 형제들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예쁜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0: 그런데 병사들 중에 한 병사만 유독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은 튼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 병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조할 때 금속 재료가 부족해서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다리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버티며 다른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1: 병사들이 놓인 탁자 위에는 온갖 멋진 장난감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작은 창문 너머로 궁전 안의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궁전 앞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울처럼 투명한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얀 백조들이 호수 우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0: 하지만 탁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궁전 문가에 서 있던 종이 무용수였어요. 하늘색 치마를 입고 어깨는 반짝이는 리본을 단 그녀는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 다리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무용수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병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무용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1: 해가 지고 고요한 깊은 밤이 찾아오자 탁자 위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난감,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난감까지 온 탁자가 신나는 무도회로 변했어요.
0: 그런데 대부분 병사들은 선물 상자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한 다리 주석 병사만 탁자 위에 홀로 남아 아름다운 무용수를 많이 쳐다봤어요.
1: 그때 벽시계가 뚝딱 울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갑자기 작고 까만 요정이 탁자우로 훌쩍 튀어나오더니 병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이봐 병사야, 그 무용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1: 하지만 한 다리 병사는 요정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0: 있거든요. 한 다리 병사가 3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꾸로 돌 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버린 병사의 위험하고 긴 모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1: 비가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돌틈 사이에 낀 병사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신문지를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병사를 배에 태운 뒤 빗물이 고인 도랑에 배를 띄웠어요.
0: 종이로 만든 작은 배는 빗물 파도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거센 물결이 배를 사방으로 휩쓸었지만 한 다리 병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을 꼭 메고 똑바로 선 채 오직 앞길만 바라보았어요. 배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더니 어둡고 음습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1: 하수구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가 앞길에 나타나 으름장을 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동행증을 내놓아라.
1: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쥐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2: 저 병사를 잡아라! 동행증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든다!
1: 하수구 끝에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곳은 높은 폭포였어요. 병사가 탄 총이 배는 쏜살같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에 잠긴 배는 빙글빙글 돌며 물이 가득 차오르고 병사의 몸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0: 결국 종이배가 물에 찢어지고 병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배 속은 하수구보다 더욱 어둡고 좁았지만 병사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총을 꽉 움켜쥐고 꿋꿋이 버텨냈어요.
1: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식당 요리사에게 팔렸거든요. 요리사가 칼로 물고기 배를 가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2: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배 안에 주석 병사가 들어있어?
0: 병사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1: 사람들은 병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 있었던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장난감들, 그리고 한쪽 팔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병사는 너무 기쁘고 감동돼 눈가가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0: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병사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며 본래의 광채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똑바로 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눈길로 탁자 위 무용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용수도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1: 그때 바람에 방문이 휙 열리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종이 무용수는 춤추듯 가벼운 몸을 날려 화로 안으로 흘러가 병사 곁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화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병사는 반짝이는 작은 주석 구슬로 변해 있었어요. 구슬 한가운데는 무용수가 달았던 리본과 똑같은 장식이 새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요.

친구들, 굳센 한 다리 병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겉모습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긴 모험 속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높은 창가에서 추락했을 때도, 거센 물결에 휩쓸렸을 때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고

0: 힘있는 겉모습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해도 마음속에 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칠색 유화를 보내드립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학교에 몰래 따라오는 귀여운 꼬마 사자의 모험 이야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학교를 따라온 꼬마 사자.
0: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처럼 무섭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여웅이었어요. 특히 앨리스라는 소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둘은 언제나 붙어다니며 공원이나 길가에서 함께 뛰놀곤 했어요.
1: 하지만 단 한 곳만 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엄격하지만 마음 따뜻한 홀랜드 선생님께서는 학교는 사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자는 앨리스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매일 몰래 앨리스를 따라 학교까지 왔어요.
0: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사자는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몸을 숨겼어요. 커다란 수음용 칠판 뒤에 살짝 숨기도 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며 아이들이 걸어놓은 외투 사이에 꾹 웅크리고 숨기도 했어요.
1: 사자는 매번 이번엔 진짜 잘 숨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홀랜드 선생님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어디 숨어도 소용없다며 부드럽게 사자를 학교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학교 밖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앨리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마침 학교 정문 앞에 노란 학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버스 지붕으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자는 딱 좋은 낮잠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버스 위로 올라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시끌벅적 버스 안으로 오를 때 아무도 버스 위에서 코골며 잠든 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1: 한참 뒤 사자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2: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1: 버스는 완전히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건물 앞에는 커다란 박물관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0: 박물관 안은 신기하고 멋진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사자는 곳곳에 숨기 딱 좋은 완벽한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긴 백식의 안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으로 기어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반짝이는 낡은 갑옷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1: 아이들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숨어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 어머나,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홀랜드 선생님께서 널 보시면 큰일 나.
1: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리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아름 가져와 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둘둘 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하얀 휴지로 꽁꽁 감겨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앨리스와 사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1: 그때 한 할머니가 코가 간지럽다며 사자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0: 고맙구나. 정말 편하네.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며 휴지를 살짝 당기셨는데 휴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1: 휴지가 풀리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물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앨리스는 사자가 전혀 나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경비 아저씨와 홀랜드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자는 슬픈 마음으로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어요.
0: 해가 저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어요. 사자는 학교 버스 뒤에 세워진 빨간 트럭 위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더니 길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쓰러뜨렸어요. 넘어진 나무가 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어요.
1: 달리던 학교 버스는 급히 멈췄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홀랜더 선생님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0: 트럭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자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모든 사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어요.
1: 아이들은 하나둘 사자의 넓고 포근한 등 위에 차례로 올라탔고 홀랜더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셨어요. 모두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꼭 붙잡았어요. 사자는 힘차게 달려나가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비와 거센 바람 속에서 사자는 아이들을 태운 채 말길을 질주했고 길가 사람들은 이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0: 무사히 학교에 돌아왔을 때 홀랜드 선생님은 사자의 목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영웅이야. 사자는 말은 못하지만 친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0: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굳센 병사처럼 용기를 갖고 꼬마사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말이죠.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예, 중이 출신인데 예, 퇴직하기에는 예, 하기 전에는 경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보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예, 매일이다시피 많은 환자들을 예, 진찰하고 있는데요.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계통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현우증이라든가 두통증에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에 심혈이 걸리지 못한 심리부치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예,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기를 자주로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병증,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예,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렴, 기관지 천식에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뇌란디암은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립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담낭염, 간염 이러한 말조의 소화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중약하고 혈이 주사료법을 결합해 가지고 중노년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골관절이 아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보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 우리 위장도 질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나라의 증가는 1.2억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10% 정도로 차지합니다.
0: 네, 많죠.
1: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또 말이죠.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음식 습관하고 관계되는 문제인지 우리 민족이가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된 우리 민족이 말이죠. 평소에 식사를 할 때 말이죠. 고춧가루 없으면 말이죠. 예? 맛, 밥맛이 없답니다. 네. 매운 걸 좋아한다고.
0: 그렇죠. 그런데, 예? 잔지도 많이 드시죠.
1: 예, 예. 예. 예. 너무 맵게 다시거나 또 우리 민족인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가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0: 네.
1: 이것도 관계됩니다. 예. 그럼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예, 북부가 말이죠. 아파 나는데, 예, 위궤양 진단을 받았지만은 환자마다 증세가 부동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상복부가에 은은히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타는 것처럼 아픕니다. 주어퉁에 지지는 것처럼.
0: 네.
1: 어떤 분들은 또 붓는 것처럼 창퉁이라 하는데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창퉁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아프든지 위험하고 다른 말이죠. 그 균열성이 있어요.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예,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식사를 한 뒤끝에 대략 반시간이나 1시간 고 말이죠. 되는 시간에 많이 아파납니다.
0: 네.
1: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조금이 완화되고
0: 네.
1: 이렇게 배가 아프면서 항상 말이죠. 다음과 같은 증세들을 말이죠.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판수안이라는데 식후물이 많이 나옵니다.
0: 네.
1: 그리고 예,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트림을 잘합니다. 예. 그리고 소신하고 예, 배가 붓고 예, 특히 말이죠. 식사 후에 보장에 예,
0: 네.
1: 배가 붓는 현상이 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밥맛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조금 힘들거나 예, 예, 정신 상태가 맞죠. 예, 긴장하거나 예, 자극성 이런 음식을 접촉했을 때 파이라든가 예, 마늘이라든가 예, 고춧가루라든가 이럴 때이 되면 이 위궤양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0: 네.
1: 에, 관건 문제는 이 위궤양을 말이죠. 제때 우리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수단을 말이죠. 예, 채용하지 못하게 되면 예, 뭔가 이러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건 위험한 말이죠. 합병증입니다.
0: 네.
1: 하나는 말이죠. 하늘로 외 창궁이라는데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0: 네.
1: 예.

0: 떨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내용물이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내용물이가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1: 네.
0: 그럼 어떻습니까? 급성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수술해야겠죠?
0: 이거는 수술 문제가 네. 아닙니다. 단순한 수술 문제.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생명 위험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흥분되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예?
1: 네.
0: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신경 쓴단 말인데 갑자기 말이죠. 예? 예, 배를 쓴다 우리 연변말로 네. 이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가 하면 대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원장님이 환사입니다.
0: 네,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어깨 아프고에 바퀴 측근이 줄이 떨어서 예. 여러분, 저,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이자고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좀, 이거 뭐랄까, 이 기태중의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을 예, 지어담은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예, 저는 위축성 위염 환자 돼갖고 예.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인물이 예, 저를 위해서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위가 계속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습니다. 더부룩하니까
0: 그렇죠.
3: 아무 생각도 없고 예,
0: 예.
3: 그래서 에, 나도 이렇게 방송 듣고 주 박창호 선생님 약을 이전해서 4개월 지혈 안 먹습니다. 근데 완전히 예, 소화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그반에 예, 지금 없다시피 됐고 예, 너무 기쁩니다. 근데 요즘 또 예, 어제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이 간질거리면서 기침이 좀 가끔 나고 예,
0: 예.
3: 좀 예, 이렇게 몸이 이용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다시 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배워보려고 예, 예 저번에 위도 그래서 다 나았지 해서 지금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0: 예,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안 됩니까?
0: 예, 예. 예.
3: 수고 많습니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4: 예, 예. 저는 좀 전립선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예,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4: 예, 좀 소변이 좀 작고 좀 아프고 어떤 데서 좀 저리다 할까요?
0: 예, 예, 맞습니다.
4: 예, 예, 예. 예. 그래서 잠도 좀 못 자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그 테레비 광고를 보니까 그 길태병원 최영이 그 종이분이 좀 뭐 친구하고 중약으로 좀 치료를 잘 하시던데 좀 한번 가보시려고요.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4: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저는 거.
0: 예, 맞습니다.
5: 나 원장 선생님 저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머리가 어찌 아프고 뻥한 게 뭐 허리 멍텅한 게 그 밤 잠도 잘 못 오고 그 어떻게 더구나 거기다 또 귀가 왜 멀어놔서 귀가 잘 듣기지 않아서.
0: 예예.
5: 그래서 원장 선생님 약을 쓰고 침도 맞고 이런 게. 귀가 열리는지에서 좀 듣깁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그래, 원장님, 약을 더 써내보게 된다.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그 길태중이 박창호 선생 약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약 씁니까?
6: 예, 저는 예, 어떻게 할까 별로 항상 소화가 이게 예, 더부룩하고 예, 그러니까 밤도 잘 못 자고 머리도 띵하면서 예, 온 하루 그저 밥을 안 먹는 게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구린 데도 별로 좀 좀 부디 사고 좋지 않고 예. 식후물도 식후물도 자꾸 올라오는 것 같고 이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저 위 나쁜 간에 어디 가서 그럼 다른 데 가서 예. 위 나쁘다면 자꾸 위 약을 써줬대다. 이게 한 달도 낫지 않더란 말입니다.
0: 예.
6: 예, 그래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정말 박창호 선생 이런 소통 잘한 데서 거기 왔는데 이 단나이 무슨 단낭병도 두껍고 용 이렇게 나쁘다 합대다.
0: 예.
6: 그래서 이렇다. 빌린 선민 의심 가던 얘기하다 약을 벌써 쓰니까 예, 그게 소화 좀 되는 게 알고 예.
0: 네.
6: 입도 씁쓸하던 게 씁쓸하지 않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0: 예. 네.
6: 그래서 지금 어제도 하루 못 먹었습니다. 어제 일요일도 못 가고 오늘이 지금 더 가려우게 한다. 약 도지에서 지금 좋을 때 도지에 먹으라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예. 됐습니다.
6: 예, 그렇습니다. 예.
0: 예, 예.
6: 안녕히 계세요.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예, 위병 때문에 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0: 예, 무슨 예. 증상 있습니까?
7: 예, 음식을 예, 조금만 먹어도 목이 딱 걸린 것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속이 그냥 더불함이 소화 안 되고, 예, 하루 한끼 먹어도 배고픈 감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 밥을 얼마 못 먹으니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예, 예.
7: 예, 그래, 약은 예, 여러 가지 약은 많이 먹어도 어때, 별로 호도는 못 보다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박통화 점이 용하시다는 말을 듣고 전번 주에 가서 예 치료받았는데 야 지금 영효과 좋습니다 지금.
0: 네 좋은 소식입니다.
7: 예. 그물이 예. 자꾸 올라오던 게 올라와요 하니까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이 맛있고 아, 삼시 세끼 꼬박꼬박 먹어도 예 밥이 영 맛있습니다 지금.
0: 네 예, 좋은 예. 일입니다. 예.
7: 그러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리고 이래 효과 있을 때 지금 오늘 또 가서 예, 박창호 주민이 진료를 더 받으려고 지금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예.
8: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8: 예, 저는, 예, 이, 양 팔하고 이 다리 쪽이 양 없이 쑤시고 저리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8: 그리고 이거 특히 허리로부터 이 엉거리 이렇게 이 다리,
1: 예.
8: 제일 저린 게 바쁘고, 그리고 쥐 자꾸 올라옵니다, 쥐.
0: 예, 예.
8: 예, 그리고 이거, 좀 이렇게 층계를 올라가려고 해도 이 다리를 이렇게 크게 올리 못, 예, 들지도 못하고 막 저리고 이러면, 이 발바닥을 뭐 이렇게 디디면 뭐 잘 받들게 됐다 하면서 뭐, 백악기 뭐, 영.
0: 감각이 좋지 못하지.
8: 예, 예, 예, 무슨 내 발이 같지 않습니다.
0: 예.
8: 예, 이러고 있다가, 저 방송 광고를 듣고 저기 기태 중에 저기 강철수 선생님 찾아가 배웠습니다.
0: 예,
8: 예. 예, 그래 가서 예 진맥도 하고 이래 보고 저기 침도 맞고 저기 청약제다가 먹고 이러니까 요 한 며칠 지나니까 효과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8: 예, 이 뭐 층계도 지금 무슨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요 팔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휘둘러도 좀 괜찮고 이러니까. 예, 효과 잘 날 때 지금 오늘 또 가서 봐야되고 예약하려고 전화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8: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우리 신랑, 풍, 언제 말씀하세요?
1: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0: 예.
9: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9: 예, 다름 아니라, 저희 동생이,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는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그 분이 지금 중풍이 걸려가지고, 반신이 손과 발, 다리를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0: 예.
9: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어느 의사를 보였으면 좋겠는지 해서 문의.
0: 아, 지금 그 소개를 하고 있는 예,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9: 박창호 주임을요?
0: 예, 예.
9: 내일 가도 돼요?
0: 됩니다. 어떤 네. 오후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9: 아, 네. 그러면 내일 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네,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0: 안녕하십니까?
10: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10: 아, 저희는 그 박청호 선생님은 전번에 두 번 약속서에 틈이 나고.
0: 예.
10: 맥였고 이래서 약속거든요.
0: 예.
10: 예, 어지럼지 나고 굉장히 많이 허전됐어요.
0: 좋은 일입니다.
10: 혹시 가도 또 되는가 그래요, 문의를 하는 거.
0: 예, 완전히 됩니다. 예, 예.
10: 예, 예. 예.
1: 네.
10: 그래 문의드립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1: 예. 네, 오십니까?
0: 예, 맞습니다.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1: 나는 예, 광고를 들고 예, 다 치료를 한다 해서 예, 그래, 그런 병원을 갔겠습니다. 예. 아예 어째 그런지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기 힘듭니다.
0: 예. 예.
11: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예, 방광도 아프고, 다리 저리면 또 뒤로 오르고, 또, 그래서 예, 강철수 그런 치료를 받고, 예, 소약도 먹고, 침도 맞고,
0: 예. 예,
11: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전입니다.
11: 예, 나을 때 더 이해하다, 하다.
0: 예,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1: 그냥 오세요.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12: 예. 말씀 저기 말하랍니까?
0: 예, 말씀하세요. 예, 예.
12: 예. 난 저 소개해야겠다 뭐에 박창호 선생 위장 뼈 잘한다는데.
0: 예, 맞습니다.
12: 네, 예. 박창호 선생을 좀 배우려고 이해하겠다 그럽니다.
0: 예, 무슨 증상이십니까?
12: 나는 위장이 좋지 못해서 예. 저기 설사도 하고 때론 변비도 있고
0: 예예 예.
12: 소화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박청호 선생님 좀 배우자고 그랬는데
0: 됩니다.
12: 예약이 되겠습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2: 예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저는 자골 신경통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0: 네.
13: 그래서 거기 중의원의 그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서 중약도 다 먹은 게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네. 많이 나아져가지고 탁구도 치고.
0: 오, 좋습니다.
13: 예. 네, 효과가 아주 좋아요.
0: 예.
13: 그래서 이렇게 났을 때 또 한 번 더 쪄다 먹으려고 하는데.
0: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네. 문진합니다. 예.
13: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문의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예.
14: 제가 지금, 예. 그러니까 저기 한 열흘을 조금 저 뭘까 어금을 싸가지고서 한 열흘을 쓴다 그런데 밤에 생겨서에 오지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예 이런 게 지내마 내려오는 것 같고 아프지 그런 양상 이렇게 다 아픈다 무슨 다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프다만 그래 이게 무슨 밤에 같은데 우선 이런 선생님 어디서 잘 치료하는 선생님 계신가?
0: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증상이가 무슨 증상이랍니까?
14: 이게 내 지금 밤에 자지 못한다. 며칠째 못 잤습니다.
0: 예.
14: 내 밤에 통신하가지.
0: 예.
14: 그래서 지금 선생님 배우자 그냥 그저 그 아무나도 저는 아이 되겠습니다. 약은 보는지 오라한다.
0: 예. 그러면 예. 아파서 쉬지 못하겠다니까.
14: 예, 쉬라고. 이 어깨고 무시개고에 따라 놓아서 키 무섭습니다. 신이 아파서.
0: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종합치료를 잘하는 예, 숙청량 예. 원장을 보이세요.
14: 원장 선생님 될까?
0: 예, 이 통증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가 깊습니다.
14: 이거 약을로 이런 거 듣고 선생님 잘 치료한 거?
0: 아이, 그거 완전히 되죠.
14: 네, 그 선생님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선생님.
0: 예, 그래서 예, 그 정황을 예. 잘 이해하고 예. 이분이 종합치료를 잘하거든요. 친구라든가 무슨 저 댄디라든가 점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결론 짓습니다. 예.
14: 그렇군요.
0: 예, 예.
14: 아,
0: 영, 그 아픈 것이 예, 그 이분이 심하구만요.
14: 아, 네, 참은 며칠 못 잤습니다.
0: 예, 아파서 못 쉬기 때문에 그 예. 수건장 찾으세요.
14: 먼저
0: 찾으라고?
1: 네.
0: 예.
1: 네,
14: 그래 주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5: 예. 저는 예, 혈압이 높고.
0: 예.
15: 그리고 불안정하고.
0: 예.
5: 어떤 때는 예, 금방 했던 일도 잊어버리고요.
0: 예, 예.
5: 그리고 저녁에는 예, 아이, 자다가도 예, 아이, 손발이 저래갖고요.
0: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는구만.
5: 예, 예. 그래서 일어나서 예, 한참씩 주무르는 예.
0: 예, 그, 그렇죠. 예.
5: 증상에서 없었지.
0: 예, 예. 예.
5: 그래서 예, 그, 박윤덕 주임이 이사 그 첨약을 두 번 가져다 썼습니다.
0: 예, 예.
5: 예. 그래, 예, 효과가 좋고.
0: 예.
5: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그래, 지금 이제 공원에 나와, 예, 운동도 하고 있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5: 그래서, 예, 그, 한 번, 중요하고 더 쓰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6: 네, 전합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16: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16: 예, 저도 어제 이 위도 불편하고 이 목에 가래도 붙어떨어야지 심장도 좀 불편해서 그 박창호 주임 선생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전화.
0: 완전히 됩니다.
16: 예.
0: 이 방면에 특장이 있습니다. 예.
16: 예,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6: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위라 십이지장에 궤양이 발생하는 거는 조약에 위장도 하고 위액이 접촉하는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데
1: 네.
0: 하나는 위액이라 할 때 예, 우리 산성을 띈 것입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7: 예,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하시오.
0: 예,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17: 위, 그냥 소화 잘 안 되고 두부로 가면서,
0: 예.
17: 이렇게 공격을 반수안합니다.
0: 예, 예.
17: 그래서 좀 쉬니까 전번에 약을 한번 썼습니다. 선생님, 효과 많이 썼습니다. 그 반수안한 게 다 없어지고.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17: 예, 그것도 없어지고, 연계지 뭐, 조금 또 써야, 한번 써야겠고 어떻게 됐을까?
0: 그렇죠, 예.
17: 예, 예. 오늘, 저, 오전에 가든지.
0: 예.
17: 그래서.
0: 박창호 선생은 예. 오전 오후 다 문제 나길래, 그저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17: 아, 그러십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사실을 말하게 되면, 이 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민족에 좀 많은데, 사실은 위험도 좋고, 예.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에 걸리게 되면, 예, 잘 낫지 않거든요.
1: 네.
0: 요동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1: 네, 반복하죠.
0: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예, 민족이 말이죠. 이러한 질병들이 많은데, 예, 여러분들 혹시 말이죠. 물어보겠죠. 예방할 수 없는가. 예, 예방조치에 대해서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예. 예, 그러니까,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고쳐야 됩니다. 음식이 네. 균열적이 돼야 됩니다. 뭐 아침에 몇 시에 자시게 되면 다음날도 그때 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늦잠을 자고 아침이라 말이죠. 자시지 않은 이런 또 습관도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너무 말이죠. 예, 더 배부르게 말이죠. 예, 이렇게 자시지 않습니다. 조금 적게 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민족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습관이 있습니다. 머리 아프든지 감기 걸렸든지 무슨 배 아프든지 하여튼 간에 말이죠. 정통병을 말이죠.
1: 네,
0: 다시는 분들 말이죠.
1: 달고 다니죠.
0: 예,
1: 네.
0: 특히 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정통병 박사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예, 이러게 되면 이 해열진통제를 다시게 되면 위점막에 대한 손상이 상당히 큽니다.
1: 네.
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이 궤양성 병변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반가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촌에 가보게 되면 채소도 크게 집지 않고 말이죠. 강수를 마시는 분들 많아요.
1: 네.
0: 이래게 되면 또 말이죠. 예. 예, 이 산이가 말이죠. 많이 분비되면서 이 궤양이 생기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말이죠. 또 이 매운 걸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조금 적당히 자시란 말입니다. 너무 맵게 자시지 말란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18: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남은 화룡시 룡도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 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 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리제의관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기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 기에에서 당대의 새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성과전의 기에와 혁신 전시 구역에는 한 점 한 점의 직물 원료, 한 세트 한 세트의 전통 공예 도구, 일련의 혁신적인 문화 창의 제품과 현대 설계 작품들이 전시돼 발해 문명의 기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대대로 전승되고 혁신 발전해 온 심층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청에는 비단, 삼배 등 당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배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해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 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옛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글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손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심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 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문화와 지역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어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할 수 있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의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아래 왕대교류 융합추세 순응해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체를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 거주, 인구 유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래,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규정은 중화민족의 발전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은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

복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 위험 경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 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

0: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선전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외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외공연에 융합해 금융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보호활동 유원 소통 체험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지식을 배우고 위험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0, 후반전은 0-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흠한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90분 정규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연변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 26일 연변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대련 대표팀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쓴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계속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뽑아내 점수는 2-1이 됐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9월 18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2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는 일전 새 정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 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 자리를 설치하고 연변 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 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소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고을 등 체험 종목을 설치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지 스뷴 경계강의 푸른 강물 경신을 윤택하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동북아 철새 이주 중요 장소인 훈춘 경신습지에 수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군영회 프로에서는 일전 향촌에서 새 치부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 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부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조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에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쿠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염전조선족 자치주는 창립 74년 내시종 민족단결을 생명선으로 삼고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변강이 견고하고 민족이 융합되고 민생이 함께 부유해지는 특색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도시사회구역의 이웃간 서로망을 보면서 도와주는 데서 변경촌 툰의 30실천에 이르기까지 홍색문화의 침윤으로부터 문화관광산업의 능력부여에 이르기까지 연면의 민족단결사업은 이미 문건에 머물러 있는 구호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새겨지고 발전 맥락에 융합된 생동한 현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요, 연변주당의 당학교 림화 교수님과 함께 오늘날 연변 경험을 써내려가는 선진 모범들의 사작을 살펴보면서 배후의 심층 논리 그리고 연변 경험의 시대의 계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2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4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와 염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연변주당의 당학교 림화 교수님을 저희 생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현실적인,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우리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이 현실적인 계시를 볼 때, 아주 많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가 바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근본적인 담보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이 가장 큰 국정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령도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중화민족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당이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당이 민족사업을 잘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1: 당이 령도는 연변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데 튼튼한 정치적 담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상립 74년대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이 사업을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이 건설 사업을 자치주 14호 계획 요강에 담아 산업 강조, 생태 립주, 개방 활주, 단결 흥주를 확립하고 녹색 발전 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연변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명실부합된 흥주의 혼으로 되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 령도는 결책에서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기층 관리에서도 구현되었습니다. 당위 정책이 잘 실시되었는가를 보려면 가도도 보아야 하고 사회구역도 보아야 하며 또 농촌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관리에 대하여 연변 지역은 당 건설로 사회구역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이 사상의 뿌리를 튼튼히 다졌고 농촌 관리에 대하여서는 연변 지역에서 당 건설로 합작사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발전이 근본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0: 네.
1: 예, 그중 영길시 북산 가도를 내려볼 때 예, 우리 북산 가도는 전국 민족 단결 진보 혁신 활동 시범 가도로서 당 건설이 인도하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러 민족 대중에게 적합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이웃절 그리고 즐거운 주말 대무대 등이 있습니다. 영길시 북산 가도의 예, 즐거운 주말 대무대는 몰입식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연변이 여러 민족 인민들이 예, 무용이 이 큰 무대에서 풍채를 아주 크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연변이 여러 민족 군중들은 들끓기 시작했죠. 모두들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를 하고 또 함께 환호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 흐르고 또 그러다 보니 민족이 구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두 연변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은 연변이 대변인이죠. 연길 북산 가두는 바로 광범한 인민 대중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민족이 교황, 교류, 교용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민족 대중을 인도하여 리상, 신념, 감정 그리고 문화 방면에서 단결과 통일을 실현하였습니다.
0: 네.
1: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 계시는 문화 인정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사상 기초입니다. 연변이 이 민족 단결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족 통혼이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 통혼은 연변 지역에서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연변에 사는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융합되었는데 이런 융합을 볼 때 의식, 주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날 우리 연변에 여행하러 온 관광객들이 아주 많죠. 이 관광객들 중 꼭 먹는 조선족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냉면이죠.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는 이 냉면을 먹을 때 한족 음식인 이 꼬바로에 이 꼬바로를 빼놓을 수 없는 짝꿍이 되었죠. 그리고 연변이 특색인 이 사과배 자체가 또 민족 단결의 산물입니다. 연변이 사과배는 조선이 배를 반복해서 접목하여 얻은 것인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연변에서 민족 통혼으로 낳은 아이를 사과배로 형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당신 집의 사과배는 몇 살이죠? 네, 바로 그 통혼으로 하여 낳은 아이가 몇 살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기적인 융합 속에서 조선족은 만두를 빚는 것을 배웠고 또 한족은 된장찌개를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많은 한족분들도 술을 마신 후 반드시 된장국을 마시면서 해성을 한답니다.
0: 네.
1: 민족과 민족이 단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습금평 종석이는 다섯 가지 인정을 제기했습니다. 중화민족이 위대한 붕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여러 민족 태중들이 위대한 저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0: 이 사회주의에 대한 인정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인정 중에서 예, 습근평 총서기가 천명한 가장 심층적인 인정은 예, 바로 문화 인정입니다. 예, 중화 민족이 대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장원하고 근본적인 것은 예, 문화 인정감을 증강하는 것이고 예, 한마음으로 중국의 꿈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문화 인정감을 함께 구축하는 것은 예, 가장 깊은 차원의 인정이며 예, 민족 단결이 뿌리이고 또 민족 화목이 예, 혼입니다. 예, 중화 문화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의 정신적 삶의 터전이고 예, 중화 문화는 줄기며 또 각 민족 문화는 가지와 예, 잎이죠. 예,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연변 지역의 문화적 인정은 어떻게 형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이 연변 지역은 예, 주로 민족 교육 가치 선도 우리 자주 인링에 그리고 예, 민족 문화 교류 민족 정책 등에서 소수민족 지역이 중화 문화에 대한 인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중 교육은 가치 선도의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을 볼 때 예, 자고로 교육을 중시하는 아주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예, 연변이 민족 교육에는 예, 여섯 개의 전국 제일이라는 예, 명예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학교 교육을 보급하였고 또 처음으로 초중 교육을 예, 기본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처음으로 청장년이 문맹 퇴치를 예,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고 예, 처음으로 전국 소수 민족 지역에 문맹 롱화 학교를 건립하였으며 예, 처음으로 농민대학인 연변 려명 농업대학을 건립하였고 또 전국 최초로 대학 조성을 실현하였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연변에는 예, 아주 자랑스러운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인구 1만 명당 예, 대학 교육을 받은 수준을 본다 할 때 예, 중국의 평균 수치는 예, 만 명당 예, 122명이고 그중 한족은 126명이고 조선족은 381명입니다. 예, 그리고 인구 만 명당 석사 박사 보유 수량을 본다고 할 때 중국이 평균 수량은 8명. 그중 한족은 8명인 반면에 조선족은 17명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연변은 예, 교육이 고향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그리고 조선족은 예, 중국에서 문화 소양이 가장 높은 소수민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연변은 바로 예, 민족 교육으로 민족 단결이 과학적인 길을 모색해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다음으로 민족구역자치 예, 이 민족구역자치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제도 보상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우리 당이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공중앙위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 당이 령도하에 예,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예,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를 확립하여 예,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예, 제도적 담보를 제공했으며 중국 공산당은 예,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예, 대단결을 실현하고 공고히 했으며 각 민족이 단결과 예, 민족적 호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예, 습근평 총서기의 이 론단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예, 새 중국이 창건된 초기에 우리 당은 세계 첫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민족 자결과 연방 제도를 참조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소련 모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민족 구역 자치 제도의 창조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당과 국가 지도자들은 예, 선으로 모두 예, 중요한 론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예를 든다 때 모택동 동지는 예, 소련이 소수 민족 인구는 예,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들은 가맹공화국 자치공화국의 방법을 실행한다. 예, 우리의 소수민족 인구는 6%를 차지하고 예, 우리는 민족구역자치 방법을 실행한다. 예, 라고 예, 지적했습니다.
1: 네.
0: 예, 등소평 동지는 이 방면에서 예,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민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국은 민족공화국 연방의 제도가 아니라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채택한다. 우리는 이 제도가 비교적 좋고 중국이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바로 국가통일과 영토완전을 전제로 하고 기초로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민족구역자치는 국가의 통일적인 령도화 있는 자치로서 각 민족자치지방은 또 모두 중국이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구역자치는 민족자치도 지방자치도 아닌 이 량자의 결합으로서 이 제도는 국가의 집중 통일 령도와 또 소수 민족 지역이 구역 자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민족 구역 자치 제도는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되며 또 국가 통일, 영토 완전 수호 및 민족 지역이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이 응집력을 증강하는 등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창립된 이래 당지 실정에 맞게 민족 지역이 입법 진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는 이미 사회생활이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또 입법 사업은 전국 30개 자치주의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민족구역 자치를 실현하는 데서 자신이 혁신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기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원칙은 두 가지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조선족이 적극성을 동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이 적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양쪽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조선족에 대해 약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보살핌은 특히 소수민족 간부를 사용하는 면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연변 지역은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선발과 사용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덕재를 겸비한 소수민족이 우수한 간부 대우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민족 지역이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1: 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도 소수민족 간부의 양성과 사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중 조선족 성원은 반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 기타 민족도 적당한 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네.
0: 네, 이것이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동단결분투 공동번영발전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힘이 근원입니다. 우리 연변이 오늘날 민족 단결이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바로 연변에 사는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한 역사 시기에 부동한 역사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교류, 례왕, 융합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난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또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위대한 조국과 중화민족, 중화문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인정을 형성하였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실질은 무엇인가요? 바로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하는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정의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결을 증진하고 인심을 결집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4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0: 중화의 아들 딸들을 동원하여 중화 민족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둘러싸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그 목적이 바로 중국 14억 인민 대중이 웅대한 위력을 결집시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것도 한 마음으로 중국을 함께 건설하는 의 소재입니다. 역사 사실이 증명해 주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에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여 일어서고 부유해지며 강해지는 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성과는 공동 단결 분투 공동 번영 발전에서 온 것이기에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와 공동 번영 발전에 의존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연변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진 이 74년의 발전 로정에서 보게 되면은요, 종래로 근거 없이 탄생한 웅대한 서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동한 업종의 뿌리를 내린 무수한 일반 대중들이 각 민족이 한 가족처럼 친하다는 리념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회 구역 폭도에서도 40년을 걸어온 친절한 큰 누나에서 변경선에서 20년을 지킨 국문 호위병에 이르기까지 교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문화 근맥을 심은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논밭에서 여러 민족 촌민들을 이끌고 부유회로 나간 손당지부 서기 이르기까지 부동한 민족, 부동한 연령, 또 부동한 지구에서 온 수많은 선진 모범들이 비록 하늘을 진감하는 전설적인 경력은 없었지만은 매 한 건의 사소한 일들로 이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봉을해 주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몇 가지 선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0: 네. 이 방면에 대한 선진 사적들이 우리 연변에는 아주 많습니다.
1: 네.
0: 그중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왕숙청, 바로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당위서기, 그리고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일꾼이죠.
1: 네.
0: 그는 사회구역에서 처음으로 홍서류 이웃 파수대, 한으로 홍서류 린쥐 소왕대, 이러한 파수대를 설립하여 사회구역이 부동한 민족이 퇴직 당원 그리고 열정적인 주민들을 전부 조직하여 도합 23개 호조소조로 나누어 매 소조마다 또 3개 내지 5개 호의 어려운 가정을 짝지어 도와주었습니다. 네. 사회구역에는 82세의 만족 독거로인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호조소조의 한족 아주머니와 조선족 아주머니가 이름분으로 찾아와 매일 로인에게 밥을 해주고 로인과 한담을 나누면서 로인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엉근 7년이라는 시간을 견제하였습니다. 그는 또 사회구역에서 민족 이웃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매년 추석 음력설 대보름이면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하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쫑제를 사고 또 쌀떡을 쪄냈습니다.
1: 네.
0: 지난날 이웃 간에 서로 알지 못했던 낡은 사회구역은 현재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무모순 사회구역으로 되었으며 연속 15년간 민족과 관련된 분쟁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정괭위 연변 변경 관리지대 정화 변경 파출소 정치 교도원입니다.
1: 네.
0: 그는 연변 좋은 사람 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민족 단결의 별 등과 같은 영예를 획득한 선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변경 관할 구역에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소를 처음으로 창설하여 인원이 있고 장소가 있으며 활동이 있고 기록이 있는 민족 단결 실천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강연대를 드리고 변경 천툰에 심입하여 대선전, 대교육, 대교류 법제 지도와 정책 강연을 170여 차 전개하여 국가의 해민 정책을 여러 민족 군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말로 도촐하게 설명하였습니다.
1: 네.
0: 2023년 겨울 관할 구역이 한 한족 소사형호의 우리 황소 20여 마리가 실종되었는데 그는 파출소의 한족 조선족 경찰을 데리고 영하 30도의 깊은 산에서 온근 이틀 동안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실종된 전부의 소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1: 네.
0: 소사형호는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은 나의 진행제보다 더 믿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솔하에 관할군의 여러 민족 군중들은 주동적으로 변방보호지원대를 구성하였는데 현재 이미 400여 명이 신청하여 모두가 륜번으로 변경선을 순찰하면서 변경선에서 가장 견고한 군중 방어선으로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리해란, 바로 왕성현 제4유치원 원장으로서 그는 연변주 민족 단결 진보 선진일꾼, 연변 좋은 사람, 또 가장 아름다운 민족 단결의 별 등 연결을 획득한 선진 인물입니다. 그는 용의 동행, 밀선성, 룽아의 동, 매유의 텐싱을 유치원 운영 리념으로 견지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어떤 텅 빈 큰 돌이로 말하지 않고 민족 단결 교육을 일상의 놀이와 생활 속에 결합시켰습니다. 봄철에는 여러 민족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유치원이 작은 정원에 해바라기를 심고 모두가 함께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해바라기가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아이들과 함께 각 민족이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한족 아이들은 만두 빚는 것을 배우고 조선족 아이들은 떡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또 만족 아이들은 사시마 이것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다 만든 후에는 모두가 함께 앉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가 창도한 진전통 젠티포 명리이 러치우지 산조왕 이와 같은 특세 과정은 1년이 뿌리가 있는 중국 어린이를 양성해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많은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유치원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두 세대가 모두 그가 유치원 문어교에 서서 웃으며 아이를 맞이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김헌. 바로 령정시 동성용진 광동천 당지부석이고 또 전구민족단결 진보모범일꾼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서로 다른 민족 연합 농가 결연 기제를 추진하여 벼를 심을 줄 아는 한족 농가와 전자상 거래를 할 줄 아는 조선족 농가가 짝을 이루고 젊은 농가와 노년 농가가 짝을 이루며 또 부유한 농가와 어려운 농가가 짝을 이루어 모두가 기술을 공유하고 경로를 공유하며 수익을 공유하여 누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전이 군중들을 데리고 유기벼 브랜드를 구축하고 조선족 민속 관광을 발전시켜 한때는 1인당 수입이 3천원 미만이었던 빈곤촌을 년간 20여만 명이 관광객을 접대하는 공동부유 시범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25년에는 촌 집체 수입이 32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광동촌이 연합 농가 기지는 이미 전주의 200여 개 행정촌이 보급되었고 지난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많은 촌락들은 부동한 민족 대중이 우세에 의해 상호 보완되어 짧디 짧은 1, 2년 사이에 촌 집체 수입이 두 배로 증 군중들이 진문호구에 전달했습니다.
1: 네.
0: 많은 조선족 로인들이 그의 강연을 들은 후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이 한 말은 우리 가족이 한 말보다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답니다.
1: 네, 이 연변의 평범한 일터에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무엇 때문에 민족 변기를 뛰어넘어서 200여만 명의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는지 그들의 실천에는 어떤 복제할 수가 있고 또 보급할 수 있는 기천관리 비밀번호가 뭐 따로 숨어있는 겁니까? 어때요?
0: 네. 바로 그런 비밀번호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예, 저는 연변이 많은 선진 모험들이 인생 귀속을 전부 펼쳐놓고 비교해 보았는데, 예, 그들이 몸에는 세 가지 완전히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0: 하긴 했습니다. 이는 연변 민족 단결 사업이 연속 74년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암호이기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특징은 마음속에 민족이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모든 모범 인물을 본 때 그들이 일을 할 때 정례로 먼저 마음속으로 대중을 민족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으며 자기 민족이 대중에 대해 특별히 친하고 기타 민족이 대중에 대해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에는 자신을 찾아 일을 처리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런 가족으로서 아무런 신분상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1: 네.
0: 왕숙성이 우리 사회구역에는 한족 독거로인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는 13년간 꾸준히 방문하여 돌보았는데 이는 로인이 먼 친척보다 더 많이 달린 셈이죠.
1: 네.
0: 그는 평생 사회구역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회구역에서 누가 한족이고 누가 조선족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그의 눈에는 또 모두 집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예.
1: 그렇죠.
0: 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일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범 중 누구도 거창한 대사를 해내는 것으로 선진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을 10여 년, 수십 년 동안 견지해왔습니다. 연변 변경 관리지대 정화 변경 파출소 정치 교도원 정경위는 변경 관할구에서 22년간 사업하면서 루계로 여러 민족 군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과 좋은 일을 도합 1,200여 건이나 해냈습니다.
1: 상당하네요.
0: 네. 이런 일들 가운데는 뭐 특별히 큰 사건은 없었지만 대부분 모두가 로인을 도와 신분증을 만든다든가 농가를 도와 잃어버린 소화양을 찾는다든가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 구조를 신청하는 등 이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을 22년간 하면서 변경 관할구 여러 민족 군중들이 가장 신임하는 정교도원으로 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영원히 모두를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들은 결코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항상 방법을 강구하여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이끌어 나갔습니다. 광동촌 원당 총지석이 예김헌은 전지부서기가 된 후 자신이 먼저 부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촌이 한족 그리고 조선족 군중들을 데리고 함께 유기벼 세배를 하고 농촌 관광을 발전시켜 일찍 빈곤촌의 원근의 이름난 공동부유시범촌으로 발전시켜 전 촌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날을 보내게 했습니다.
1: 네네.
0: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범 선정 기준에 적힌 틀이 아니라 그들이 일생이 행동으로 구축한 정신이며 이것이야말로 연변이 가장 귀중한 정신적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 그 선진 모범은 지난 노세대의 이 전속으로서 자신과 관계가 없으며 자신의 지기가 너무 평범을 해서 선진이 될 만한 사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더욱 개방적인 기질을 구축을 해가지고 더욱 많은 90년대생, 2000년대생의 젊은이들도 자신의 일대에서 선진 모범으로 되는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방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현재 우리 모범을 볼 때 많은 젊은이들도 이런 모범 선정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 우리 모범을 뽑을 때 문턱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았죠.
1: 네, 맞아요.
0: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일터에서 아주 두드러진 성적을 내고 또 여러 해를 견지해야만 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모범이 자신과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높은 문턱, 긴 주기의 모식을 철저히 타파하고 민족 단결 모범의 코스를 수많은 평범한 일터에서 민족 단결이 작은 일을 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모두 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0: 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전주에서 성류 주변인 선정 활동을 전개하여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대형 표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전주 범위 내에서 10명이 일반인을 선발하는데 여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한족 로인을 무료로 외출시켜준 조선족 운전수일 수도 있고 또 마을이 조선족 아주머니를 도와 토산물을 무료로 팔아주는 95년생이 한족 여성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역이 각양각색이 보통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지를 진동할 만한 사적이 없지만 일상사업에서 하나 또 하나의 따뜻한 작은 일을 해나가는 따스한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다리 성류 주변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증서를 발급하고 작은 장려금을 보내어 당지 짧은 영상 플랫폼 사회구역 선전란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선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한 배달 사이트에서 조사 연구를 했는데 98년생이 배달원이 있었는데 매번 독거 로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할 때마다 주동적으로 로인을 도와 우측으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번마다 도와주는 일을 진행하였는데 무려 2년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월간 성류 신변 사람으로 평가한 후 전반 사회적으로 이런 배달원을 모두 따라 배우는 이런 풍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시종 선진 모범은 정례로 소수의 명예 후광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 속하는 성장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급의 모범이 될 필요는 없지만 연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작은 접점을 찾아 민족 단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많은 일반인들이 주동적으로 이런 작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전반 민족이 민족 단결 분위기는 갈수록 더 농후해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 자치조 창건 74년이 새로운 기점에 서서 저는 연변이 74년이 민족 단결사는 정례로 큰 인물이 이름이 가득 씌어진 서사가 아니고 무수한 일반인이 이름, 무수한 일반인들이 작은 일들이 합쳐진 두꺼운 이가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진 모범은 단지 이 수천 수만이 일반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성류세입니다. 무수한 보통 사람들과 같이 같은 미광이 한데 모이면 반드시 연변 대지를 밝히는 묘원 성화로 변하여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이라는 이 땅에서 영원히 또 자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오늘 리마 교수님과 함께 민족 단결의 연변 경험을 써내려가고 있는 선진 모범들의 사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들은요 결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 특별한 능력을 갖춘 비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 단결의 실천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주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